싶죠. 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음악들 틈에서 꾸준히 오랜 시간 사랑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오늘 첫 곡으로 골라둔 이 노래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92년 발표됐으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34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노래인데 오늘 초성 퀴즈 어제 내드린 그 첫 곡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중에서 좀 어려웠다 하셨던 분들 스트레스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5월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뒤늦은 사랑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이 가기 전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오늘 어제 초성 퀴즈로 내어드렸던 오늘의 첫 곡, Next의 인형의 기사 파트 2였습니다. 신해철 씨가 평소 창법보다 훨씬 좀더 소울풀하게 노래했던, 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초성 퀴즈였어요. 온 가족이 같이 쓰자 치약 세트 10분, 온 가족이 같이 먹자 조금 매운 실비 김치 세트 10분, 온 가족이 같이 보자 LED TV가 걸려 있었던 퀴즈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4152님. 둘째 딸 시집 가는 날, 아니 첫째 딸도 시집 보낸 경력직 아빠라서 안 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식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저랑 손잡고 입장하던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걸요. 갑자기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눈물을 감추려고 그러셨나 봐요. 노래 들으니까 그날이 떠올라서 문자합니다. 4842님, 도통 모르겠어서 가족 톡방에 올렸더니 며느리가 정답을 올려주면서 선물 주냐고 물어보네요.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선물 받으면 다 자기 덕분이라고. 뽑힐까요? 자, 4152님, 4842님 비롯해서 총 20분께 실비김치 세트와 치약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보자 LED TV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여섯 식구 온 가족이 가족방에 머리를 맞대어 찾았습니다. 아이가 넷이거든요. 와.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 노래. 3월에 이사해서 새 집에 들어와 사는데 오래된 가전제품은 거의 버리고 들어왔는데 12년 된 TV는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당첨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4912님 축하드립니다. 네. LED TV. 근데 저희가 몇 인치인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50인치 이상이면 좋을 텐데. 예. 저도 한 1년 반 동안 집에 마루에 있는 TV가 오른쪽 화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사님을 부르라고 하면 또 얘가 들어오고, 이거를 반복을 몇 번을 하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고쳤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수리비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좀 비싸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랬는데,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고쳐주셔가지고 겁나 TMI네요. 예. 자, 아무튼 4912님 축하드립니다. 여섯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TV이기를 저희도 응원드리면서,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 화재, 왜 두 번 써 있지?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솔루텍

0: 8777.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6: 밥알 찹쌀떡의 원조.
7: 100년 앞변
6: 첨가물 없이 건강한
7: 100년 앞변
6: 30년 전통
7: 100년 앞변
6: 떡 선물 세트는
7: 100년 앞변
6: 1588-5678.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1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1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4: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1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그건 처음이라고. 오, 그렇진 않으실 텐데. 두 번째 곡이 이런 경우는, 네, 드문 일이긴 합니다. 4052님. 평소 때 아주 그루비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궁디가 들썩들썩. 7728님. 어우, 이런 믿음 템포에 민감하시군요. 포트녹스 5. 예,

켄터키주에 있는 예,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포트 녹스 5 그러면 뭐 5인조 금괴 강도단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맑아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까 베란다 창문을 여니 주변 나무들의 싱그러운 초록향이 확 나는데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아 진짜 녹색의 내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소녀 강태공, 영화 작가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영화를 소개하시죠? 요즘 아주 뭐 이번 깐느 영화제 대한민국 작품들이 아주 그냥 여러 장르별로 사랑받고 있어서 정말 큰 행운? 아니 행운이야. 이건 뭐 열심히 노력한 대가니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 이용되는 문자 번호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대학 축제에서 로이킴 노래하는 걸 봤는데 반해 부렸어요. 3179님. 네, 아 매력 있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입니다.

한로로의 영영,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에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딸아이 체육대회 날인데 아이들 함성이 대단합니다. 운동 싫어하는 딸한테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즐겨보라 그랬는데 어떨지. 날씨도 화창하고 아이들 소리도 싱그럽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박은영님. 운동 싫어하는데 또 분위기가 또 그런 데 있으면 같이 업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좋은 성적보다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좋은 행복한 기억 가질 수 있기를 응원 드리고요. 자, 1038님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제임스 블런트, 하이.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BTS의 부산 콘서트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10배까지 치솟았대요. 10배? 예약난이 일어나자 부산 내 일부 사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의 명소이자 천년 고찰인 범어사는 2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홍법사는 방 15개를

개방한다고 하네요. 적당한 금액을 받고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공연과 관계없는 사찰까지 손님 맞이에 진심인데 어? 이렇게까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부 숙박업체들 뭔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에서 불투명하게 쓰이는 관리비를 깜깜이 관리비라고 하죠. 이게 참 어제오늘 할 것 없이 비리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50채 이상인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1년에 꼭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관리업체, 관리주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게 개선안의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에는 입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회계감사가 생략될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젠 그럴 수가 없답니다. 제재 규정도 강화돼서 금품을 수수한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관리장부 관리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올린다고 합니다. 하긴 집집마다 몇십만 원씩 내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혹시 달걀 살 때 특란이나 왕란 중에 뭐가 더 큰 거지? 고민해 보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총 2천여 명의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다수가 특란과 왕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요. 분류하는 명칭을 바꾸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대요. 지금까지는 달걀 크기를 나눌 때 왕, 특, 대, 중, 소 이렇게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란이 제일 컸던 거네요. 헷갈리지. 특란 그러면 왕보다 특별한가? 네. 그래서 이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알파벳으로 옷처럼 바꾼다는데 그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와닿게 되는 거네요. 아 그리고 개편된 명칭은 어제부터 바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참고하세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이것은 달걀을 깨트려 끓는 물 속에 반숙으로 익힌 것으로 국자처럼 생긴 그릇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달걀을 깨트려서 담은 다음에 끓는 물에 익히면 되는데 오 이게 정석이고 저는 그냥 끓는 물에 달걀 깨서 넣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건져낸 적도 있습니다. 보들보들해서 소화가 잘 되죠. 조선시대 궁중연회에 자주 올랐고 동국세시기에는 3일의 시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 동국세시기의 3일의 시식 이러면 어렵지만 네. 바로 아시겠죠? 끓는 물에 톡 네. 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저희가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호박차 세트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는 Shape of You, Ed Sheeran입니다.

0: of you.
1: Shape of you, Ed Sheeran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달걀을 꿰뚫어 끓는 물 속에 반숙으로 익힌 이것은 바로 수란이죠. 콩나물 국밥 먹을 때 따로 수란 주시면 거기에 콩나물 국밥 국물 한두 숟갈 넣고 김 부셔놓고, 아 이거 정석이죠. 제가 여의도 살 때 아침에 자주 먹었었는데. 심정현님, 안되겠다 오늘 점심 메뉴 콩나물 국밥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찾아보면 동네 없는 데가 또 꽤 있어요. 자, 일단 정현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식 조리사 시험 준비할 때 배웠는데 자주 해먹습니다. 해장용으로도 최고죠. 저는 수란 위에 매운 소스도 자주 얹어 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가 막힐 거예요. 1478님.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냥 수란 위에다 해서 호로록. 2410님은 새벽 러닝하고 수란 만들어 먹고 출근했는데 수란의 부드러움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신, 아 참, 참여해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자, 호박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 1478 2410 8371 이민재 오효준님. 네, 소소하지만 저희가 호박차 세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10cm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정은지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소녀의 소년. 네. 주말에 춘천 사는 동생이 아빠 생신 맞이해서 놀러 온다고 청소 중이었는데 노래가 신나고 너무 좋네요. 라고 1361님. 네, 청소하기 좋은 날이죠. 7799님은 오늘 5살 아들 유치원에서 인생 첫 봄 소풍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다른 동네로는 처음 가보는 거라 저도 걱정되고 긴장되는데 무튼 아이는 해맑게 출발했어요. 첫 봄 소풍 안전하게 재밌게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유치원생들은 소풍도 가고 오늘 꽤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회가 있는 것 같던데 예 모두 다치지 말고 진짜 기억에 남는 시간 잘 보내길 응원 드립니다. 이어서 라이즈의 노래입니다. Get a Guitar.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림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11: 예,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에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말 그대로 사실 한 닷새 전만 해도 엄청 더울 때 아 이대로 이제 여름인가 보다 했는데요. 다행히 비가 온 후로 그래도 좀 약간 봄다운 날씨가 보너스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요맘때 애시드 재즈라는 뭐 지금은 또 한참 된 그런 수식어 그런 장르 같아.

빠지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이 팀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The Brand New Habits의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SL 재즈라는 것이 참 그래요. 팝과 재즈 사이에서 마치 짧은 봄처럼 예, 정말 아주 더없이 귀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데 예, 지금은 또 약간 이 당시의 SL 재즈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더 이상 또 이런 팀은 아직 이 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류의 좀 반가운 음악들이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욕심을 담아서 이들의 히트곡 중 하나죠. Last to Know라는 노래 오늘 함께 들어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Brand New Habits의 Last to Know. 이뭐 외에도 너무 히트곡이 많고요. 사실 그 주축인 사이먼 바솔로뮤 이분 빼고 워낙 많은 멤버들이 교체가 되고 아직까지도 3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시절 재즈를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 이팀 공연도 보러 갔는데 지금도 좋군요라고 박양호님. 그죠, 내한 공연도 몇번 있었죠. 베이스 소리가 너무 멋지네요라고 김현정님. 사실 예,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베이스가 이제 손이 잡힌다 할때딱 도전하기 딱 좋은 정도 예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틀려도 아 내가 멋있는 곡을 연주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곡이죠. 이렇게 화창한 날 듣는 에스 재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8514님도 격하게 반응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자, 영화 대사관 세윤 작가님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준비할게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라운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정식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활사비 주비푸드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자,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게스트이시죠. FM 영화음악의 진행자이신 김세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저번에 네. 왜 저 살목지 보고 네. 오셔가지고 네. 재밌다고 그러셨는데
1: 왜 재밌다니까요?
0: 이게 역대 한국 공포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 와, 이게 바꾸어 말하면 네. 그동안 한국 공포영화가 얼마나 없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편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장화홍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장화홍련 정말 잘 만든 영화지만 네. 그 뒤에 장화홍련을 뛰어넘을 만한 공포영화가

0: 공포 영화들이 참 없었다 한국에. 그러다가 이제 설목지가 이제 그 기록을 깬 거죠. 네.
1: 그 저기 있었잖아요. 약간 그 페이크 다큐처럼
0: 곤지암.
1: 네. 그것도 그게 한
0: 그쵸, 흥행은 잘 됐지만 네. 비교적 흥행은 잘 됐지만 설목지만큼 이렇게 또
1: 아 300만이 안 됐었구나.
0: 네. 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1: 예, 네. 300만이 320만이 코앞이라고.
0: 그렇죠. 영화 그리고 개봉 스코어라는 건 사실 개봉 시기도 중요하고 네. 어떤 영화들과 함께 개봉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져야 되죠.
1: 아유, 점쟁이가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그죠? 또 공포영화가 초범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그쵸? 처음이라.
0: 네.
1: 아, 곤지암이 268만 명으로 그쵸. 집계되어 있답니다.
0: 그러니까 왕가 사는 남자도 네. 그것도 물론 잘 될 영화지만 그게 이 정도까지 잘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1: 그쵸.
0: 역시 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딱 맞게 등장한 영화일 수도 있고.
1: 네. 자, 그나저나 또 이제 깐느 국제영화제 폐막이 이틀 네. 남았습니다.
0: 아마 한국 시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새벽쯤에 아마 폐막식 그리고 시상식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1: 황금종려상 그때 되면
0: 그렇죠. 아마 그때 나오겠죠. 일요일 새벽에 또 아마 잠 못 자고 기다리는 영화 관계자들이 많겠죠.
1: 와,
0: 저는 잡니다.
1: 호프 받으면 어떡하지?
0: 네?
1: 호프요?
0: 네. 아니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1: 아 너무 또 이게 막 기대치가 올라가면.
0: 네.
1: 근데 바람이 엄청 막 그 외신들은.
0: 네.
1: 예, 그렇게 막 또 찬사 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0: 그리고 지금 또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또 심사위원장이 나서서.
1: 근데 두 분이
0: 호프를 줘야 돼라고 또 하기에는 아이 한국 영화라고 챙겨주는 거 아니야라는 또 말도 나올 수 있으니 엄청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1: 근데 나홍진 감독이랑 그 박찬욱 감독님 두 분이 또 고등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네.
1: 저도 하도 또 글쎄 다 관심들이 이제 뭐 깐느에 집중돼 있어서
0: 뭐가 하나 화제가 되면 정말 별게 다 튀어나오는군요.
1: 네. 도라부터
0: 네.
1: 뭐 군체부터 아주 뭐. 네. 대단합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 일단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0: 오늘은 한 편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기보다는
1: 네.
0: 영화 한 편을 통해서
1: 네.
0: 하나의 장르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번 역시 칸느에서 상영하고 뭐.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장르의 영화이죠.
1: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0: 힌트송 자체가 또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의 제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노래의 제목이 오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장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 하긴 뭐 그렇죠. 이게 참 장르물이 됐죠.
0: 네.
1: 옛날에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했지만
0: 네.
1: 이제는 이게 이거 자체가 장르니까.
0: 네. 근데 이 장르의 좀 진화와 변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장르의 흐름을 좀 알면 이 장르에 속해 있는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좀 요소들이 생깁니다. 네.
1: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 데이식스의 노래인데요. 제목 자체가 힌트이기 때문에 오늘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 소개는 노래 듣는 동안 근데 듣는 동안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네. 분들
0: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1: 팝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께 소소하지만 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네, 심심풀이로 그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식스의 이 노래 듣고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0: 네, 뭐 제목이 몇십 번 나오네요.
1: 네.
0: 자, 오늘은 영화 이름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합의에 이른
1: 네.
0: 예, 좀비,
1: 네.
0: 좀비물의 그 좀비 됐습니다.
1: 네. 좀비.
0: 좀비. 데이식스의 좀비. 아우, 노래 좋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공포 장르는 좀비물입니다. 김수진님.
1: 네. 이게 사실 원래 좀비가 되게 마이너하고 시작때는요. 시작때는 네. 좀비를 볼 수 있는 관객이 오히려 적었거든요.
0: 그 저 네. 새벽의 저주라고
1: 네.
0: 조지 로메로 감독인가요?
1: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1968년 네. 작품을 보통 이제 시작으로 보죠. 네.
0: 그 아무튼 그럴 때만 해도 공포 영화 중에서도 되게 하위 장르.
1: 하위 장르고 저예산
0: 그죠.
1: 영화의 대표였죠.
0: 네.
1: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장르 하나의 장르가 모든 영화 장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변화하고 진화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신분 상승한 장르는 저는 좀비 장르인 것 같아요.
0: 맞네.
1: 가장 드라마틱하게 밑바닥에서 제일 최상의 포식자 장르가 됐어요, 지금. 그것도 좀 신기해요.
0: 그렇죠.
1: 제일 마이너했던 게 거의 한국에서 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건
0: 와.
1: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0: 그럼 조지 로메로가 뭐 라이센스 이런 거 있나요?
1: 아니죠. 사실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좀비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와요.
0: 아, 진짜?
1: 예. 네, 그냥 살아있는 시체.
0: 아, 시체다. 네.
1: 근데 나중에 이제 좀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두교에서 나왔다고 하죠.
0: 네네.
1: 그러니까 주술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
0: 네.
1: 그게 좀비고 사실 좀비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했을 거예요. 강시를 기억하시는 세대라면 사실은 강시가
0: 강시도 좀비네.
1: 사실은 좀비인 거예요, 그게.
0: 아, 맞네. 네.
1: 그러니까 서양에 좀비가 있었다면 네. 그 당시에 동양에는 강시물이 있었던 거고요.
0: 아.
1: 이게 그야말로 좀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괴물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인데 그게 좀비물은 아니지만 네. 송강호 씨가 그런 병원에서 그 한마디 하잖아요.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딱 그게 좀비예요. 네, 그래서 사망자지만 사망을 하지 않은 존재를 갖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그게 1968년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통 그 시작으로 보는데
0: 네.
1: 뭐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여서 그냥 시체처럼 느릿느릿하게 걷고
0: 맞아요.
1: 뭐 그러한 장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장르가

0: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장르로 변화를 해온 거고, 한국에서는 이 장르를 대중화시킨 게 역시 연상호 감독.
1: 부산행.
0: 네. 그 부산행을 딱 10년 전에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제 10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보통 좀비 장르라고 부르는 신작이 바로 군체인 거죠.
1: 지금 이제 깐의 비경쟁 부문에 네네.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뭐 군체 네. 뭐 잠깐 소개해드리는.
0: 네.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1: 아, 개봉했나요?
0: 네. 바로 어제 개봉해서 군체 얘기 좀
1: 잠깐
0: 해보죠.
1: 그럼
0: 네.
1: 배경음악과 함께 제가 잠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 영화 군체는요, 이번 깐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 되었죠. 부산행과 반도를 잇는 연상호 감독표 좀비 영화입니다. 바이러스 발원지를 알 수 없는 기존의 좀비 영화와는 달리 생물학자인 남자 주인공 영철의 뒤틀린 신념 때문에 감염 사태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좀비들도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집단 지성을 공유하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공포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 기존 좀비물의 문법을 깬 영화 군체 소개와 함께 비주류에 대해서 대세가 된 이 좀비 장르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네. 개봉한 하루 된 이 군체가 네. 예전에 그 연상호 아 저기 누구죠? 나홍진 감독님의 그 영화가
0: 곡성이요?
1: 스크리닝에 네. 초대됐었죠.
0: 2016년에 부산행과 그리고 곡성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함께 이제 초청이 됐었고 네. 이번에 다시 10년 만에 호프는 경쟁 부문, 그리고 군체는 역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이 된 거죠. 네. 10년 만에 깐에 같이 갔어요.
1: 그러니까 참 네. 그것도 참 우연인지 참.
0: 그러니까 이게 군체는 저는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행보다는 못하지만
1: 아 그래요?
0: 반도보다는 나았다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고.
1: 아니, 반도가 조금 뭔가 네. 욕심이 네.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좀 있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장르물을 볼 때와 네. 장르물이라고 하기 애매한 영화를 볼 때는 영화를 보는 저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 운전에 비유하면은 강변북로에서 운전할 때랑 골목길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 습관이 달라지잖아요. 아. 골목길에서는 스쿨존도 있고 네. 네. 과속방지턱도 있는데 강변북로에서처럼 막 쭉쭉 밟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보는 영화가 달라지면 영화를 보는 나의 어떤 관람 습관도 좀 바꾸려고 하는 좀 편인데, 그래서 장르물에서는 저는 클리셰가 거슬리지 않는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1: 아, 저도 네. 뭐 몰랐는데요. 네. 나이 먹으니까 네. 로맨틱 코미디 뭐 드라마 네. 요새 하는 것들 보니까 네. 대충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지더라고요.
0: 클리셰가 하나의 그 영화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 자체를 끌어안는 게 장르물이고 말하자면 왜 그 도로에서 우리 빠지는 거 안내해주는 색깔 유도선 같은 게 좀 클리셰라고 생각해요. 그냥 클리셰를 따라가면 보는 사람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도로 표지판 보면서 운전하듯이 아니면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클리셰가 존재한다고 보면
1: 좋은 예를 들었어요.
0: 네, 그냥 장르물 자체는 이건 장르물이니까 하면서 이제 보아 넘기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개별 장르가 되게 두텁게 그 팬층을 쌓아가기도 전에 장르를 파괴한 감독들의 영화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박찬욱 봉준호라는 기존의 장르물을 섭렵하신 고수들이 기존의 장르를 섞고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신개념의 영화들부터 우리는 먼저 접하게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장르물들을 약간 좀 삐딱하게 보게 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장르물을 장르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물론 아쉬운 걸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군체를 보면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그래서 오늘 군체 얘기뿐만이 아니라 좀비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 좀비 장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가를 이 군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같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어요.
1: 그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애들이 그냥 깨어만 있지 네. 느렸어요 일단.
0: 네.
1: 그리고 일단 뭐 공격성도 그다지
0: 그렇죠. 네. 그렇게 공격성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보통 공포영화 장르 그러니까 이번에 군체를 만든 그 연상호 감독도 연출의 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좀비는 늘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를 상징하며 발전해온 장르인데 군체를 만들 때 그럼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무엇일까에서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같은 영화가 나올 때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내가 정말 좀비처럼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뭔가 이민자와 같은 낯선 존재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들이 이제 좀비 장르에 반영되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장르도 같이 바뀌는 거죠.
1: 그게 좀비물의 또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0: 이게 이제 2002년 영화 한 편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1: 2002년?
0: 네. 네.
1: 그 얘기를 궁금하시죠? 바로 돌아올게요.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 자, 오늘은 좀비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세윤 작가님과 나누고 있는데 네. 몇 년 전 미국 사는 분 말 한국 좀비물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비들의 속도가 네. 부산행 이후로 외국 좀비들도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네. 이승현 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6: 네. 역시 한국은 좀비도 빠르죠.
5: 아, 이게 좀비한테 속도를 제일 먼저 입력한 나라가 한국인 맞습니까?
6: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 2002년에 영화 한 편이 모든 걸 바꿨다는 게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가 그전에도 뛰는 좀비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저예산 네, 어떤 그 공포 영화 장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던 시절이라 그게 크게 부각이 안 되었던 거고 네. 데니 보일 감독이 28일 후가 그래서 사실상 뛰는 좀비의 시초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그거죠. 그전까지 좀비들은 엉금엉금 네. 네. 엉금엉금 그야말로 그냥 시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는데 2002년에 데니 보일 감독 영화 현장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좀비를 연기하는 엑스트라를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캐스팅해서 네. 그들이 육상 선수였다는 사실 자체를 주연 배우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레디 액션을 외치고 좀비가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예상을 벗어나게 너무 빨리 뛰어와서 진심으로 놀란 주연 배우들의 표정이 잡혔다라는 게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5: 아,

0: 아직 네. 진짜 영화 감독들 참 대단해요. 네.
1: 그러니까 좀비가 따라오면 도망가라 정도의 그 가이드만 주고 연기를 시켰는데 너무 빨리 뛰어오니까 진짜 놀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게 28일후에 담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0: 네.
1: 그래서 28일후에가 그런 일종의 좀 뛰는 좀비의 좀 시초로 여겨지면서 속도검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기존에 없던 좀비 영화에.
0: 근데 요새 영화 연출 그렇게 하면 네. 인권 위에 불려갈걸요.
1: 근데 이게 28일후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좀비 장르의 거의 전성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의 시작을 두 편으로 보는데 2002년에 28일후 2004년에 새벽의 저주라는 작품이에요. 이 새벽의 저주라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조지 로메로의 78년 영화를 리메이크한 건데
0: 아 맞다.
1: 리메이크한 네. 사람이 누구냐면 잭 스나이더라고 네. 나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게 되고
0: 아, 뭐 그 네. 이후로 뭐
1: 슈퍼맨
0: 네. 또 저기
1: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 영화를 연출하게 되는 잭 스나이더의 장편 데뷔작이 새벽의 저주인데 여기에도 역시 단골이 육상선수들을 캐스팅해서 좀비물을 연달아 이제 찍은 거예요. 28일후가 새벽의 저주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비가
0: 뛴다.
1: 좀 걸어다니면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이걸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야 이게 저예산 장르였는데 28일이나 새벽의 저주를 보니까 이거 충분히 메인스트림이 가능하겠어 하면서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윌 스미스의 나는 전설이다가 나오고
0: 네.
1: 드라마로는 워킹데드가 2010년에 시작을 하고
0: 그쵸.
1: 급기야 블록버스터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한 월드워 Z까지 나오거든요.
0: 맞다.
1: 그게 2013년이에요.
0: 네.
1: 그러다가 이제 부산행이 2016년에 한국형 좀비를 탄생시키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 단거리 육산성수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부산행에서부터는 좀비 안무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체에서도 군체의 좀비를 연기하는 사람 중에 20명 정도의 최고 수준의 현대 무용가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비의 이제 그 동작 자체를 새롭게 좀 만들어내는 게 부산행이 좀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0: 네.
1: 근데 쭉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좀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나오는 좀비 장르의 좀비는 엄밀히 말하면 좀비가 아니에요.
0: 어떤 뜻이세요?
1: 시체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0: 맞네. 근데 한번 죽었다 깨어나긴 하잖아요.
1: 그래 보이는 건데
0: 물리면 일단 네,
1: 죽었다가. 잠복기를 거쳤다가 그냥 감염되어서 활동하는 걸로도 사실 볼 수 있는 게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시작이 28일이거든요.
0: 맞아요. 걔네들부터 네. 바로 그냥 감염되더라고요. 그
1: 새벽의 저주만 해도 사실은 좀비였는데 그러니까 데니 보일 감독이 지금이 어쩌면 좀비 장르의 하나의 판도를 바꾼 게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의 의미가 아니라 죽었지만 죽은 것 같지 않다가 아니라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설정을 가져온 게 28일 이후부터 이게 지금의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죽어있던 존재가 죽지 않았다가 자아내는 공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비 장르에서 다양한 그 현실적인 공포를 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는 또 최근에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0: 아, 맞다.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의 공포 위에 올라타고 나서부터 좀비 장르가 엄청나게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0: 하긴 좀비 딸도
1: 네.
0: 흥행 엄청 됐었네요.
1: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지만 곳간에서 장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 어느 정도 그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해당 장르의 좀 판돈이 커지면 이제 다양한 그 서브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비물도 이게 규모가 큰 영화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그래서
0: 네.
1: 좀비물의 재난 영화를 결합하면서부터 규모가 커진 거예요.
0: 월드워제트 같은.
1: 예. 새벽의 저주만 해도 그냥 쇼핑몰 안에서만 벌어지는
0: 맞아요.
1: 그냥
0: 맞아요.
1: 그 정도 일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설정을 가져오고 월드워제트 같은 블록버스터가 가능해진 건 좀비물이 재난 영화를 만나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좀비물이 재난 영화만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0: 네.
1: 좀비가 로맨스를 만나서 원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옵니다.
0: 맞아요.
1: 네. 좀비와 사랑에 빠진 인간의 이야기도 나오게

0: 악성돼 있는 좀비. 네. 좀비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 애가 그렇죠. 하나 있죠.
1: 그리고 이제 좀비가 코미디를 만나면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희대의 걸작이 나오게 되죠. 이게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라고 네. 나중에 베이비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는 오. 그 감독의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새벽의 저주라는 컨셉을 비틀어서 코미디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막 다가오는데 창고에서 맞서 싸울 게 LP밖에 없어요. 그래서 LP를 이제 그 LP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그 앨범은 안 돼. 그 앨범은 안 돼. 근데 마음껏 아 그건 던져도 돼라고 하는 게 다이어 스트레이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야. 식의 설정을 넣은 코미디들.
0: 마크 노플러가 얼마 영화 음악도 열심히 네. 만들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
1: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하위 장르와 좀 결합하면서 좀비 장르가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의 차원이 된 거죠. 그래서 좀비 장르가 그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갈 무렵 다시 그 중심의 그 축을 좀 새로 세우는 시도가 최근에 28년 후였어요.
0: 아, 그
1: 28일호를 만든
0: 데니 보일이 네. 30년 만에.
1: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만에.
0: 20년, 20년인가?
1: 네. 네. 그래서 제목이 28년인 거죠.
0: 아, 28년 후네. 맞네. 네. 2002년에 개봉했다가 네,
1: 그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금 보아하니까 우리가 28일호만 만들 때만 해도 이러려고 좀비 장르를 시작한 게 아닌데 안 되겠어. 우리가 다시 원조가 등판해야겠어.
0: 원조 그 형이 저희 28주 후도 만들었고요.
1: 근데 28주 후는 각본가와 감독이 달라요. 아하. 그래서 데니 보일과 이 28일호의 시나리오 썼던 알렉스 갈랜드는 28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0: 난 재밌게 봤는데.
1: 저도 사실 되게 재밌었는데.
0: 원보다 낫던데.
1: 네. 왜냐면 훨씬 빨랐거든요.
0: 네.
1: 근데 그 28일호를 만든 그 원조 형님들이 보시기엔 28주는 타락했어.
0: 네.
1: 우리가 다시 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좀비 장르를 좀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 만든 게 28년 후 시리즈인데 여기서 좀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이제 좀비가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비의 뭐 능력이 이렇게 좀 향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제는 좀 아이디어가 넘어가요. 그게 28년 후 시리즈의 시작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에 큰 그 일을 겪고 모두가 좀비가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를 겪고 나서 그 뒤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28년에서 풀어내거든요.
0: 오.
1: 근데 이번 군체가 예. 그와 비슷한 설정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좀비 장르는 이제 그 단계로 간 거죠. 지금까지는 좀비 상태에서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 왔다면 한 20년, 25년 동안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할 만큼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종을 한번 창조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시점에 28년 후 시리즈와 함께 최근에 군체라는 영화도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0: 자,
1: 그게 좀 재밌었어요.
0: 단순 네. 시체가 깨어난 것에서 이제 뭔가 감염으로 근데 감염 네. 그러면 저는 또 바이오 네. 하자드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이오 하자드도 감염이죠.
1: 네.
0: 네.
1: 그 사실 감염에 대한 영화는 또 따로 계속 만들어져 왔었어요.
0: 근데 이제 감염돼서 괴물화돼서
1: 네.
0: 누군가를 공격성을 띠게 되는
1: 네.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하나의
1: 다
0: 장르로
1: 이제 합쳐지고 네. 모이고
0: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게 네. 되는 시대.
1: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군체는 좀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감염자인 거죠. 근데 28일 후부터는 대부분은 사실은 감염자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 좀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좀비처럼 행동하는 사실은 감염자라는 설정의 차이만 생각해도 영화가 좀 달라집니다. 네.
0: 재밌습니다. 역시 아이디어는 정말 파면 팔수록 참 그걸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거겠죠.
1: 네. 네.
0: 자, 어떤 음악 한 곡 듣고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1: 제가 어제 이 영화를 잠깐 다시 봤어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
0: 아, 황당한.
1: 너무 저 영화 너무 좋아요. 네.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0: 네.
1: 좀비 코미디

0: 라고 불리우는 장르에서는 이 영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1: 아, 좀
0: 새벽의 황당한 조조에서 You're My Best Friend, 퀸의 노래.
1: 아, 그 노래가 OST에 들어있군요.
0: 아주 중요한 장면에 쓰입니다.
1: 네. 자, 이 노래 듣고 오늘의 대사를 한번 소개받아볼게요.

0: 네, 오늘 뭐 좀비 덕분에 좋은 노래 또 들었어요.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근데 뭐 이제 좀비 코미디까지
1: 네.
0: 나왔고 좀비라는 곳간에서 장르가 엄청
1: 그렇죠.
0: 났다.
1: 네.
0: 예.
1: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좀비 아포칼립스가 엄청나게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워 Z 같은 류의 영화들, 지구 멸망하고
0: 네.
1: 뭐 이제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이런 내용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어쩌면 그 정점을 찍은 게 한국에서는 부산행이라고 봐야죠.
0: 그렇죠.
1: 예, 그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거의 정점을 찍은 건 이제 부산행이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를 이제 볼 만큼 본 거잖아요.
0: 네.
1: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이제 볼 만큼 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비라는 소재로 무엇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를 새롭게 고민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감염되고 감염이 퍼져서 지구가 망하는 이야기를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감염된 뒤에 그 감염 때문에 새로운 종이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같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군체를 만든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인용했듯이 결국 좀비라는 존재는 좀비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좀비를 이용하는 장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모든 작품은 좀 담아내려고 하죠. 이제 군체는 그것을 AI. 예.

0: AI에 대한 불안을 좀비물의 장르의 형태로 이제 풀어낸 거고, 군체 자체가 이제 군체잖아요. 개체가 아니라 군체.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개별성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그 뭐 지배에 의해서 다 같이 이끌려 다니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그게 AI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과 결합한 게 군체거든요.
1: 아.
0: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좀비 장르는 그 시기에 관객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가를 그려내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좀비 장르의 핵심을 가장 좀 잘 드러내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사는 28일 후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쫓기느라 고생했던 주인공들이
1: 네.
0: 이제 겨우 이제 한시름 돌려서 어떤 군인들이 지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요.
1: 네.
0: 그때 그 한 군인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1: 어떤 얘기일까?
2: This is what I've seen in the 4 weeks since infection. People killing people. Which is much what I saw in the 4 weeks before infection and the 4 weeks before that and before that, as far back as I care to remember, people killing people. Which to my mind puts us in a state of normality right now.
0: 네. 마지막에 살짝 단거리 육상선수의 발걸음이 들렸는데 이 군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퍼진 뒤에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1: 네.
0: 지난 4주 동안 내가 본 건 말이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인간들이야. 생각해보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도 세상은 다르지 않았어. 내가 기억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냥 서로를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냥 사실 정상인 거야 라는 얘기를 군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좀비물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리가 없는 가장 네.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사실은 관객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인 거죠. 지금 뭐 저 좀비를 재밌게 보고 있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은 그럼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때부터
1: 맞아요.
0: 사실은 감독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래서 평론가나 이런 영화를 해설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게
0: 네.
1: 이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0: 네.
1: 뭐 이런 영화 무서우려면 좀 더 무섭지.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내 생각이었는데
0: 네.
1: 이 영화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0: 네.
1: 대단한 주제다.
0: 그죠.
1: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0: 네.
1: 이 정말 태고 때부터의
0: 네.
1: 이것을 건드렸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많은 좀비 장르를 갖고 사회학자들이 막 글도 많이 쓰는 건 그게 특히 이제 이방인에 대한
1: 맞아요.
0: 어떤 공포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을 좀비 장르로 표현하는 그 역사가 또 오래되었고.
1: 맞아요.
0: 사실 우린 그러잖아요. 부산행 보면서 다 자기는 공유나 마동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김은성일 수도 있다.
1: 맞아요. 그렇죠.
0: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더 사실은 크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자꾸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게 좀비 장르인 거죠.
1: 뭐 김은성 배우는 그 영화 이미지 하나로 착한 역을 맡아도 아니야 뭔가 수상해 이런 의심을 아직도 받고 계십니다.
0: 그러시기에는 한 명까지 하셔갖고
1: 아 진짜. 자 그럼 광고 듣고 더 마무리해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0: 넘어.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야, 한 번도 못 본 좀비 영화를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3803님이. 네.
3: 그럼 일단 원바디스로 시작해 보시죠. 오. 네, 좀비 로맨스.
2: 좀비 로맨스. 네. 네,
3: 좀비가 점점 잘생겨지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로맨스의 클리셰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네. 로미오와 줄리엣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할 만큼 다 사랑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까지 사랑한 게 트와일라이트. 뱀파이어만 사랑할 수 있게 해서 좀비는 원바디스. 아. 그래서 원바디스까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 네. 정말.
3: 원바디스 재밌어요. 네.
2: 아니, 그렇죠. 그 영화도.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금의 어떤 그 시선을 넓히는 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마지막 곡 뭐 들어요?
3: 28일 후의 음악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이 노래만 들으면 사실 좀비물이 저는 떠올라요. 존 모피의 In the House, In a Heartbeat. 사실 좀비 장르 조금 더 깊게 파시는 분들은 28년 후를 좋아하실 텐데 네. 제가 어디 가서 잘 추천을 못하겠어요. 28년 후는 좀 마이너해서 저는 좋아하지만
2: 공짜로 나와 있잖아요.
3: 네, 그죠.
2: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예. 네.
3: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3: 네, 고맙습니다.
2: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아침 햇살은 반짝반짝, 주말로 향하는 내 마음은 두근두근.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차근차근.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은 둠치 둠치 둠치 둠치. 또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햇살은 아주 진짜 완벽하고 계절은 지금이 전성기고 금요일 오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는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아, 그냥 첫 곡 들으면서도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으셨어요? 아메리카의 그 벤트라 하이웨이로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그 벤트라 하이웨이 해안선을 따라서 쫙 달리는 그 막 뛰는 것도 좋겠다. 해안선을 따라서 쫙 달리는 그게 뭐 운전하면서도 기분이 좋겠지만 막 뛰면서 이어폰으로 듣는 이 음악도 우리가 살짝 맛봤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달리거나 또 강변을 달리는 거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운전하고 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세계죠. 그렇죠? 조혜연 씨, 날씨가 좋아서 창문 열었더니 길거리 자동차 소리 띠띠 빵빵. 그렇지. 원정섭 씨는 비 그치고 온 세상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50대 중반 제 인생은 뉘엿. 오정현 씨, 라디오와 함께하는 내 마음은 왈랑왈랑. 왈랑왈랑 이런, 그러니까 울렁울렁이 아니라 왈랑이라는 표현을 쓰셨네. 왈랑왈랑 이게 무슨 뜻인가? 급하게 찾아봤더니 방울이나 바람개비가 자꾸 요란스럽게 흔들리는 소리를 왈랑왈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멋진 표현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오정현 씨. 안정숙 씨는 비가 온 뒤라 초록초록 뽀송뽀송. 고윤희 씨, 오전 11시에는 빨랑빨랑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로 옷에 서서. 이경미 씨, 금요일이다 하트 뿜뿜. 네 글자로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 우리 인사는 이렇게 했어요. 네 글자 안에 오늘의 기분을 한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 오늘은 금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광고.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0: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구사한 캐서린 맥피. 그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 뭐더라? 아, 아메리칸 아이돌? 그 프로그램 출신이에요. 당시 멘토였었던 데이비 포스터하고 35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을 했죠. 현재 아들을 낳고 아주 잘 살고 있는 캐서린 맥피의 Somewhere of the Rainbow. 무지개 너머. 그곳에는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그곳에선 꿈꾸었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가정을 하는,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노래 Somewhere of the Rainbow 였습니다. 좋죠? 좋아. 날씨도 좋으니까 음악도 이렇게 쫙 파고드네. 그 지은희 씨가 이문세 라디오는 뮤직이랍니다. 이문세 라디오는 넌스톱 더 뮤직. 날씨가 너무 좋아요.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왔어요. 숙제 끝. 이숙희 씨. 아, 좋겠다. 매일매일 뭔가 숙제처럼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운동을 그냥 살기 위해서 한다. 뭐 좋아서 한다기보다 이게 사실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는 그치 고통이 있어요. 자기 엄마 뭐 어떻게든지 근육을 키운다든가 뭔가 하여튼 지방을 태운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매일매일. 아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숙제 끝이라는 이 단어가 예, 와닿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침대 옆에서 혼자 그 씻기도 전에 팔굽혀펴기를 50번씩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러면은 50번 하고 나면 진짜 숙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손도 이렇게 팔도 이렇게 빵빵해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육이. 그러면 아주 뿌듯한데 그걸 못하는 날이 있으면은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매일매일 찜찜하고 숙제 안 한 것 같은 그 찜찜함 같은 게 있어요. 숙희 씨는 숙제 잘 마치셔서 내일 아침까지는 그냥 보너스 같은 시간들 보내겠다. 좋죠? 아유, 내일부터 3일 연휴 시작이네요. 이학철 씨. 예,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거죠. 우리 아기는 아장아장. 내 뱃살은 출렁출렁. 우리 집 부엌에는 엄마가 끓여다 주신 대구탕이 보글보글. 집에 고3이 있어서 우리 가족은 살금살금. 주식 시작한 지 5개월 된 주식 초보의 그 귀는 팔랑팔랑입니다. 아유. 특히 공감 가는 거. 예. 주식 시작하신 지 이제 요즘 뭐 주식 시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호황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전 주식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그래서 뒤늦게 이제 뛰어드신 그 초보들의 귀는 팔랑팔랑일 수밖에 없다. 아유. 또 뭐 있어요? 주말이요. 와랑와랑. 금요일이라 좋아. 카드값 버는 내 마음 울컥울컥. 전 잠시 뒤 기차 타고 칙칙폭폭. 자이언티의 노래입니다. 제목이 노래.

저도 모르게 승철 형님 노래 따라 불렀습니다. 선곡 좋다. 이승철, 내가 40년째 사랑하는 보컬입니다. 김은실 씨. 네버엔딩 스토리, 부활의 이승철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던 노래. 40년 됐어요. 아, 이승철 씨도 노래한 지, 마이크 잡은 지 40년, 무대에 쓴 지 40년. 40주년 기념 그 공연 지금 준비하고 있죠. 뭐 대대적으로 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주식 초보의 손가락은 오늘도 팔어 말어. 팔어 말어. 계속 지금 네 글자로 사연 주시는 거구나.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 학원 가기 싫어 꾸물꾸물. 저거 아니에요? 민기적 아니야. 민기적은 아니고. 꾸물꾸물 맞네. 우리 남편은 오늘도 무적 LG. 제 마음은 당연히 최강 삼성. 아, 부부가 다른 야 라이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와이프 잔소리 듣고 출근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 고마해라. 이정현 씨. 자, 여러분, 2부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듣고 싶으면 오늘 꼭 듣고 싶어. 왠지 부활의 노래 막 따라 했더니 아, 나는 이 노래가 땡기네 하시는 곡 있으시면 신청하시고, 또 전할 소식이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해 주십시오. 11월에 우리나라에서 공연 잡혀 있는 제이슨 무라즈. 얼마 전에 발표한 새 앨범은 꽤 오래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녹음해뒀던 곡들이라고 그래요. 할머니도 좋아하실 노래를 이제 하나하나 녹음했던 모양인데, 그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네. 예. 그 음반 중에 한 곡. 제이슨 무라즈의 Daddy Sang Bass라는 제목의 노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옛날 옛날 어느 봄날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인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진작에 평상을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지의 말투는 참 점잖지만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평상을 닦아놨다는 걸 보면은 기다림은 진작에 시작됐다는 얘기다.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노란 리본 하나를 동네 입구 떡갈나무에 묶어놔 달라. 남자의 말을 들은 여인은 통 크게 움직였다. 뭐? 떡갈나무에 리본 하나 묶어놓으라고? 야, 리본 하나를 누구 코에 붙이니?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리본 다 묶어놓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샤. 올 사람은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이쪽은 이미 준비 끝이다. 집 나간 자식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던 부모님 마음처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 늘 열려있고 석가탄신일을 준비하는 마음은 거리마다 연등이 되어 걸려있다. 나는 뭐 크리스천이라 석가탄신일 같은 거 안 기다려. 나는 성탄절만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은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라 다 같이 쉴 텐데 그렇게 째째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고개를 조금만 들어 저 멀리 한번 바라보자. 노랑, 분홍, 빨강, 파랑, 연등은 석탄이를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아닐까? 꽃이 진 자리에 연등이 알록달록 피어난다.

0: take it to the flow now, ooh.
1: Oops, spurs,
0: to the flow now, ooh.

0: 슛.
1: 토니 올란도 대 토니 올란도와 단의 타이어 옐로 리본 라운드 오락 트리. 비욘세의 텍사스 홀덤. 네. 아주 찰진 벤조의 그 악기 그 선율. 텍사스 한복판으로 소환된 그런 기분이 드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휴대폰 9812님이신데 기다리고 있었던 곡성 세계 장미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랍니다. 아,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성에서 세계 장미 축제가 열린다. 오늘부터예요. 예. 오늘부터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전남 곡성 섬진강 거기에 기차 마을에서 예. 장미 장미꽃 원 없이 보시겠다. 그 꺾을 수는 없어요. 예, 그냥 보고 촬영 정도 하셔야지. 장미꽃 축제라고 해서 막 그 가위 가지고 오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런 분들 있을까? 마음 놓고 가지고 가래. 그래가지고 장. 권진호 씨, 다음 주에 군대 간 아들이 첫 휴가 나온대서. 아내가 벌써부터 분주한데 그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엄마의 마음은 아빠도 다 모를 거예요. 엄마가 막 설레어서 첫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크게 설레어서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도 참 좋아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예. 아, 신청곡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청해놓고 외면당한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곡목수는 정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니까. 김영미 씨 축하합니다. 문자로 신청곡을 보내셨는데

근데 손글씨를 써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셨군요. 안녕하시죠, 문세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제가 오늘 듣고 싶은 노래는 싸이님의 기댈 곳 듣고 싶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내일 처음으로 낚시 갑니다. 짐 챙기려니 뭐 일이 한가득이지만 즐거워할 애들 생각에 신이 나요. 내일 월척이었으면 좋겠어요. 성학목 씨는 문세영님 저는 성학모 아내는 이기숙입니다.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경주 가는 길에 금광휴게소에서 라면 먹고 가려고요. 아, 좋겠다. 햇빛 좋고 금강에 물 참 많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영임씨 내일 무주로 캠핑 가요. 준비는 어렵지만 도착해서 힐링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고 있어요. 연휴를 진짜 멋있게 맛있게 즐기시는 계획을 지금 찬찬히 계획 세우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좋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만 지금 계속 반복하게 되네요. 김윤숙 씨가 갑자기 템플 오브 더 킹, 레인보우의 연주와 노래가 땡긴다 그러셨어요. 좋아요.

싸이의 위로곡이에요. 기댈 곳 들으셨습니다. 여행들 많이 가시네요. 8274님. 모바일 게임으로만 낚시하는 아이들 데리고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1544-7575.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부터 곡성, 전남 곡성에서 장미축제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세계적인 축제든 아니면 그냥 우리 마을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우리 마을만의 그냥 작은 축제라도 좋아요. 그런 축제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내일 제가 쫙 세상에 알릴 테니까 지금 방송 끝나기 전까지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축제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축제예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롭반 바벨 트리오의 Like Someone in Love 연주곡이에요. 이 노래, 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는 오늘은 금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0: 이 반다기 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아하,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테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테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7: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광고 김신영입니다. 3445번님의 사연입니다. 어쩜 사투리는 이렇게 찰진 표현이 많을까요? 너 살쪘어. 요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바꾸면 야 신예 요새 많이 편한갑네. 신야 뭐 그래 맛있더노. 와 신예 요새 제철이네. 선생님 제가 또 돌아온 자로서 모든 표현을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포장해도 살찐 건 살찐 거거든요. 중요한 거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 몸의 여유, 마음의 여유 다 즐겨보자라는 이야기 외쳐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금쪽같은 금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디바의 딱이야. 예, 오랜만에 듣고 오셨고요. 그렇죠. 사투리 버전이 여러 개 있죠. 야, 너 살쪘다. 이게 와, 요새 뭐 편안갑네. 이거랑 야, 영아, 뭐가 그래 맛있더노? 요거 있고 왔다, 막 요새 제철이다, 막 요거 있고 예, 와, 니 요즘에 종이도 먹는다며 막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의자도 먹는다며 국화대 막 이런 거 예, 이런 거 그냥 위트 있게 예 넘어간다. 만약에 요새 많이 편안갑네 하면 편하지. 이런 세상이 어딨노? AI도 있고 난중에는 AI 로봇이 다 먹여준다 이가 이렇게 받아칠 수 있는 센스, 위트, 유머, 여유 예 모두 다 갖추자 또 말씀드리고요. 오늘 3, 4부 여유로운 고박 힐링 타임이죠. No music, no life. 세팅해놨으니까 볼륨업 부탁드리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현대.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0: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2: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병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3: 정화의 만곡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축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축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김이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가바디에서 안착 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금요일엔 팝송 금팝. 불금의 잔재미 소웃음 금팝. 문 활짝 열었고요. 먼저 에피타이저 한번 가볼까요? 예, 저의 추천 팝. 약간 원래는 저희 금팝에서 항상 다른 그룹의 버전으로 요 노래를 틀어드렸는데 요즘에 또 마이클이라는 또 작품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오리지널은 못 이긴다. 예, 그래서 엘튼 존의 Sorry Seem to be Harvest World. 예, 요 노래가 있습니다. 우아르가

한 번도 예 제가 도입부부터 예 후렴구까지 또박또박 부르지 못했던 바로 그 노래 아시는 분들 또박또박 떼창 부탁드리면서 엘튼 존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엘튼 존의 소니 심수비 하비스트 워드. 예, 노래 듣고 오셨고요. 금요일은 팝송 금팝. 이번엔 또 여러분들의 오다로 퀴즈 메이킹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오다 주인공 3232번님이에요. 신디, 제이슨 모라즈가 7년 만에 내한 공연을 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제이슨 모라즈 때문에 기타를 샀었는데 그 기타 좋은 가격에 중고거래 잘했습니다. 암튼 제 첫 기타 선생님의 노래 한번 틀어주세요 라고. 아, 그렇죠. 제이슨 모라즈로 인해서 저도 예, 그 시기에 저도 기타를 샀죠. 예, 기타를 사면서 나는 가수다. 이 대기실에서 나의 가수를 신경 쓰지 않으며 예, 코드 진행을 많이 했었죠. 예. 우쿨렐레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요거 덕분에.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독직계 퀴즈 나갑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모라즈가 2008년에 발표한 곡이죠. 정식 발매 전에 2006년에 우리나라의 한 음악방송에서 최초 라이브를 했었죠. 이 영상이 또 엄청난 화제가 되면서 정식 발매 후에는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무려 76주간 머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직독직해라 하자면 난 네 거. 난 네 거야. 자,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제이슨 모라즈의 난 네 거야

네, 제이슨 브라즈의 난 네 거야. 예, 듣고 오셨죠? 오늘 퀴즈 정답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예. 요거 있잖아요. Where you don't make it a better felt it. 어찌구저찌구저찌구저찌구저찌구저찌구 I'm yours. 이거 있었어요. 아무튼. 예. 요거 있어요. 요거 때문에 저도 이 기타를 I'm yours에 맞춰서 하긴 했었는데 그 B 코드 못 잡아가지고 F랑 B 못 잡아가지고 아직도 못 잡은 노래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당첨자 10분 추첨해가지고요 건강유산균 보내드리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예 여러분들이 넣어주신 소중한 신청 팝 만나봐야죠. 4442번님 신나는 팝송 하나 갈까요? 저스틴 팀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이 노래 들을 때 약간 조명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몸치도 막 매댄 메인 댄서 느낌 나고 좋더라고요 라고. 요 노래도 맞아요. 약간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완전히 꺼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뭐 난리 나죠. 그리고 샤워 다 끝나고 뭔가 좀 몽글몽글하게 습기 찬 거울에서 춤을 추면은 되게 잘 춰 보여요. 예, 몽환적이야. 예, 또 말씀드리면서 잠시만요. 어, 이거 웬일입니까? 우리 걸그룹 전문가 우리 김경환 씨가 금팝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경환 씨, 저의 숨든명 팝송을 추천합니다. 영국 남성 밴드인 글래스 애니멀스의 히트 웨이브즈인데요. 보컬이 10cm 권정열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라고. 오, 보컬 사진을 찾아봤는데 안 닮았는데? 예, 정말 소름돋게 안 닮아가지고. 안경만 썼네. 안경만. 그러니까 옛날 권정열. 예, 옛날 권정열, 지금 권정열은 예, 어 그럼 뭐 그냥 보이그룹이죠. 예, 메보 예, 메보 필이 나는데 누가 봐도 딱 약간 영국 느낌 나네. 그리고 영국 밴드 대체적으로 비틀즈 이후에 네 명이 많습니다. 예, 아니면 죄송하고요. 예, 말씀드리고요. 저희 노래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그리고 글래스 애니멀스의 히트 웨이브즈 듣고 올게요.

0: 시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역세권, 편세권, 맥세권, 신영이는 이제 주말권 주례야. 소중한 주말 캬캬캬캬캬캬 컴온 외쳐보면서 신영나이트 오픈 전에 맛배기, 그냥 간배기로다가 입퀴즈 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이 입퀴즈를 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우리 자피리님.
11: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 선생님들. 제 목소리 그새 잊으신 건 아니시겠죠? 맞습니다. 지난주 스페셜 DJ로 인사드렸던 뭉디 정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찾아온 이유. 정이 청취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입퀴즈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후배 신영씨도, 김신영씨도, 김후배! 김후배 연락이 없더라, 김후배!
10: 미안해.
11: 네, 김후배 김신영씨도 한번 맞춰보세요.
10: 네.
11: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소리를 잘 듣고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정확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와라라라라라라라, 입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10: 쉽지 않은데.
11: 자, 그럼 네? 이제 입 퀴즈 시작.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0: 아, 열받아.
11: 여기까지입니다.
12: 어?
11: 잠깐만, 어때요? 예? 알 것 같나요?
10: 예? 아니 정 선배, 아니 이게 맞아요? 아니 스윙 이거 매미잖아요. 매미. 아니 저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저기 입 퀴즈 한 번만 더 좀 쉽게 좀 부탁드릴게요. 정 선배,
11: 어때요? 맞추셨나요? 뭐를 못 맞추신다고요 이거를? 지금 제 매니저님도 못 맞추신데 무슨 일이야? 아무튼 뭐 네, 신디는 맞추셔야 돼요.
10: 예?
11: 신디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10: 제가요?
11: 5월에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해요.
10: 올해?
11: 아, 뭐, 나 뭐 아무튼 큰 힌트 드렸고요. 이 아셔야 돼. 이거 김후배는 아셔야 돼.
10: 와.
11: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번 더 해드려요. 자.
10: 여기서 스트레스 풀고 가시면 어떡해요. 본인도 웃잖아. 아 잠깐만.
11: 아 청취자 여러분,

0: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잊으시면 안 돼요.
1: 안 잊지 못 잊지. 아 저 잠깐만요. 스밍 스밍 스밍 스밍 스밍 스밍 스밍 스밍 5월 하늘바라기? 아닌가? 아니 근데 매주님이 헷갈렸으니까 정은지씨 아 정답 좀 알려주세요. 스밍 하늘바라기 아닌데?
0: 자 그럼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네 제가 내드린 입퀴즈의 정답 정은지의 하늘바라기였습니다.
1: 맞췄다.
0: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1: 잠깐만 다 틀리게 했는데요.
0: 맞췄어야 돼요 김우배 맞췄어야 돼요.
1: 그러니까
0: 안녕.
1: 예? 너 일로 와. 정은지씨 정선배 이리 오세요. 정은지의 스밍 바라기 하늘 바라기 듣고 올게요.

네, 이 퀴즈 정답. 예, 정은지의 하늘바다 바라기. 예, 또 지난주에 스페셜 DJ로 또 활약했죠, 우리 정선배. 일단 맞췄다. 예, 다행이다. 이거 못 맞췄으면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영통 오고 예 난리 납니다. 일단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추첨해가지고 치킨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이 퀴즈 못 맞췄다고

속상한 우리 언니 오빠들 아니면은 더 야구르게 내가 더 잘낼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기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모두가 기다렸던 신형 나이트 앵콜 타임 바로 출발합니다. 각 잡아요. 정말 한 것도 없는데 기력이 정말 바닥을 쳤다 하는 언니 오빠들 단전에서부터 텐션 끌어올려. 자, 쥐어짜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놀아주세요. 신형나이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 예, 삼촌 조카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어. 111 평행선 우리 너무 못 들었죠. 평행선 갈게요. 문이 오게요. 기지가 한번 싹 피세요. 어자자자자자자자 속도 레츠 컴온. 자, 흐르죠, 아시죠?

휴지가 한 번 더 피시고 본격적으로 원, 투, 얘들아 뛰어라! 오키도키 메키도시 도도시 남양주시 땡큐. 오키도키 예 땡큐 땡큐. 예 다음 노래 저 박광현의 비소 한번 가볼게요. 요 정도. 그렇지. 자 비소 코스미로 코스 한번 쳐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저기 준비되셨나요? 미쳐 준비되셨나요?

땡큐. 오케이, 땡큐. 아, 잠시만요. 우리 김경수 씨가 지금 갑자기

0: 궁금해 지셨다. 신디 근데 매일 가죠? 라고 하는데 어디 가요? 리듬 타자. 예, 리듬 타자야지. 맞지? 그 맞잖아요. 땡큐. 텐션 가야지. 노래 가자. 예, 노래 가자라는 거야. 커! 막 이거는 먼저 앞으로 가라고요. 텐션 앞으로 가라. 이거 이런 의미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5454번님 신디 최신곡 한번 신청해볼게요. 빅뱅의 하루하루 어때요? GD비트 한번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예. 요거 오케이 되면은 쿠키 세트 바로 갑니다. 예. 컴온! 탈락. 예, 예. 못 기다려요. 예, 이런 피아노 멜로디 못 기다려요. 예. 뭐 웅얼거리거나 뭐 좀 앓는 소리가 난다거나 기계음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클래식이다. 너무 클래식이야. 예. 다음 노래는 샵의 변신 한번 가볼게요. Let's go. 요 정도 가야 돼. 박자를 쪼개야 돼. 아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1: 세훈 씨,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하면서 해. 가자, 가자. 하, 하, 하. 원, 투, 지금.

오케이 땡큐. 예, 오케이 땡큐. 요 정도 가야 돼요. 빅뱅 하루하루 들었죠? 예, 뚜뚜르르르. 요거 안 됩니다. 또 말씀드리고 우리 연희연희 김연희님. 변신 너무 신나요. 러닝머신 팔로 뜁니다. 라고. 땡큐. 어, 지금, 예, 라스트송 마저 흔들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C 더 맥스, M 더 맥에, 어, 잠시만 안녕 갈게요. Come on! 허! 허! 허! 자, 여러분들. 이게 잠시만 안녕이야. 허! 허! 허! 허! 어, 왼쪽으로 쫙, 왼쪽으로 쫙. 헷갈없이 뛰어!

0: 인사해야지. 그렇지. 널 위해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안녕.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겹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6: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문화의 한계를 넘어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신영나이트 스페셜 앵콜타임 우리 선생님들과 또 신명나게 즐겨봤거든요. 또 이렇게 또 우리가 화끈하게 놀았을 때는 우리네 마음 또 흥비트 약간 가라앉혀야죠. 릴렉스 타임 필요하죠. 2부 끝곡은요. 봉태규 씨가 또 앨범을 냈어요. 이번에 신곡입니까? 옛날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죄송 방송이니까 사죄 방송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이 노래 또 처음 듣는데 이 노래 또 빠지면 또 무섭겠죠 이 노래 듣고요 3부에 노 뮤직 노 라이프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3: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 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2: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3: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2: 경농이 만듭니다.
0: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감다살 빌리도 사랑하는
1: 웃음이 살아있는 라디오 장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0: 둘, 셋, 빌리뷰! 안녕하세요. 빌리의 단발지엔 머시츠. 저는 만능 수아 문수아고요.
1: 저는 빌리의 사랑둥이 라랑둥이 시은입니다.
0: 네, 저희 빌리가 정호의 희망곡에 오랜만에 놀러왔는데요. 바로 데뷔 첫 정규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타이틀곡 잽은요,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담은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
1: 그리고 상공개부터 화제를 모았던 신곡 월크도 살짝 소개해드리면, 나의 단점마저도 숨김없이 표현하겠다라는 아주 당당한 포부를 담은 곡입니다.
0: 네, 빌리의 첫 정규앨범 많은 사랑과 스밍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저 수아의 추천곡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가져온 추천곡은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입니다. 몽환적인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자주 듣는데, 정희 가족분들도 이 노래 듣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추천해드립니다.
1: 네, 이어서 저 시윤이 추천해드리는 노래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거나 음악으로 힐링을 하고 싶을 때 꼭 듣는 노래거든요. 지금 정호의 희망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느끼시길 바라며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빌리뷰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0: 샤볼데.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음악이 없다면 인생도 없다. 김영창, 정희 선생님들과의 뮤직 토크 타임. 노 뮤직, 노 라이프. 학창시절 친구들과 매점에서 떠들었을 때 그때 바로 그때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제대로 수다 한판 떠는 시간이죠. 먼저 우리 권은석 씨. 갑자기 디스크 파열이 됐는데 수술은 무서워서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신디가 출연한 나온산을 봤는데 양말을 빨아야 하는 건 결국 아픈다 자신이다. 도망만 가면 상태만 악화시킨다. 아프더라도 두 다리로 씩씩하게 일어나서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 이 말에 용기를 얻고 디스크 수술 결심했습니다. 아주 아주 수술 잘 되라고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부탁드려요 라고. 아이 선생님, 예.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이 왜 나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다 참다가 하면은 사실 더 터지니까 여기 또 물리치료로 될 수 있는 그 한도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만약에 수술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권유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예전에 그 인대가 끊겼었잖아요. 전국 노래 자랑 하면서 잘못 넘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깁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범위, 팔을 벌리는 범위를 하려면 수면 마취를 하고, 팔을 찢어야 된대요. 근육을 이렇게 붙은 걸 찢어야 된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또, 나와서 등을 잘 못 긁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해야 돼요. 이게 놓치면 이것도 어렵다. 예, 아주 수술, 아주 나이스! 예, 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5554번님, 예,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나이가 94살이신 대학교 총장님을 봤거든요. 와, 저희 어머니 같더라고요. 허리도 꼿꼿하시고, 머리숱도 저보다 풍성하시고, 신디의 90대는 어떨까요? 아 근데 그 총장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산책하고 스트레칭도 하신대요. 신디도 가능?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예. 아, 제가 그러면은 한 60 정도 되면은 아마 등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70 정도 되면은 요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80 정도 되면은 뭔가 노래 교실, 예. 뭔가 그 선생님이 되거나 그 학생이 되지 않을까. 예. 90이 되면 마지막에 코미디를 하지 않을까. 예. 뭔가 좀 공연. 예.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공연 해가지고. 김신영의 무서울 게 없는 공연. 잃을 거 없는 공연 해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예. 정말, 미방송분. 예. 그런 거. 비방용으로다가, 예. 싹 다. 예. 시작부터 메이커 다 얘기하고, 예. 또, 예. 막 슬랭 얘기하면서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도 있지만 무슨 그 옥탑방 문제아들에서 제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힌 게 푸드, 그 다음에 프렌즈, 그 다음에 그 필, 아 저긴데 푸드, 패밀리, 프렌즈. 예, 요 F, 3F만 있으면 사람이 또 굉장히 행복해진다. 예, 행복의 비결 이 세 가지를 이 또 외국 굉장한 부자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있나요? 예, 90대면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또 살아있는 친구들이랑 예, 같이 놀면 되고, 예, 그러지 않을까? 예,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 선예의 에너지 듣고 올게요.

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까지 듣고 오셨고요. 또 다음 사연 한번 만나봐야죠. 우리 3098번님, 자랑스러운 김태희, 태희의 후예 울세이너인데요. 최근 울산을 다녀간 철새들이 점점 늘면서 1년 사이 36.5% 증가했고요. 검독수리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까지 방문한다네요. 울세이너, 책임감을 느끼면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청곡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만든 기가 막힌다 선곡. 예, 울세이너, 저는 D타운 출신 대구, 예. 지금은 S타운 세울, 예, 살고 있죠. 밤샘 있잖아요, 밤샘. 예, 마포에 밤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철새 도래지. 예, 밤샘에 굉장히 이름 모를 철새들이 많이 날아든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울산. 제 친구, 예, 제 친구가 울산에, 예, 그 오빠를 만나가지고, 예, 굉장히 또 안 좋게 헤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거기 또 큰 기업 다니는 오빠인데, 예, 또 불미스럽게 헤어졌던 거. 근데 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시 만났어요. 예, 다시 만나서 지금 결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울세이너와, 예, 지금 원주에서 삼겹살집 하고 있다. 예, 정말 불꽃 같은 사랑으로, 예, 정말 숯불처럼 타오르는, 예, 삼겹살집 화이팅! 예, 말씀드리고요. 우리 임예원 씨, 작년 8월 은지님 돌잔치에서, 아, 우리 은지 씨 팬미팅, 우리 뭉디 정은지 씨와 신디에게 취업 축하받은 신규 간호사입니다. 아, 기억나요. 드디어 교육이 끝나고 일할 부서에 처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지금처럼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듣는 노래 정은지의 Simple is the best. 와, 신청합니다. 라고. 아, 그렇죠. 우리 정은지 씨가 작년에 그 돌잔치라고 해가지고 팬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회, 예, 맞나? 2회인가? 예, 맞아요. 가물가물하네요. 2회 정도 또 사회를 봤죠. 예, 정은지 씨가, 아, 우리 행님 됩니까? 그래서, 아, 뭐 됩니다. 해서 갔고, 그 다음에 또 스페셜 DJ를 해줬던 우리 한선아 씨. 예, 한선아 씨도, 언니, 그냥 이거 되게 그냥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갔었죠. 예. 거기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예, 우리 철새들의 반가워. 예,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그리고 정은지의 Simple is the best. 듣고 올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헐쑤 신난다.
1: 6월

0: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Bonjour, 안녕하세요. 1세대 대한 외국인 이다도스입니다. 오랄라, 오랄라. 주파수 고정하셨어요? IQ, EQ, 매일 낮 12시엔 라디오 Q. 오키도키, 나김도시, 이다도시, 나년주시. 정우의 희망고, 콕콕콕콕콕, 컴온.
5: 오케이! 다르다!
6: 와, 너무 잘하신다.
5: 와, 다르다.
7: 음악이 없는 삶은 상상하지도 마라. No music, no life. 감자칩의 아이스크림 조합만큼이나 라디오판 보양식 조합이죠. 뮤직 앤 토크. 이번 사연 주인공은요. 3773번님. 와, 신디 충격입니다. 고구마랑 감자 구울 때 당연히 알루미늄 포일로 싹 감아가지고 오븐에 굽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감자 속에 증기가 차가지고 겉은 눅눅하고 속은 물러지면서 식감을 망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되겠어요, 신디. 신디만의 감자 굽는 비결. 나온산에서 공개합시다. 신청곡은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아, 요거는 감자는 일단 고기 구워 먹을 때 조금 얇게 썰어 먹는 게 좀 좋고요. 통감자는 보통은 호일로 감싸면은 그 증기가 시간을 잘 맞춰야 돼요. 시간을 잘 맞춰야 되고 저는 사실 쪄 먹거든요. 근데 저는 감자 쪄 먹는 게 크게 맛있어요. 예. 감자를 푹 쪄요. 소금 조금 넣어요. 소금 조금 넣고 물 좀 가득하게 자박하게 해가지고 완전 이제 감자가 약간 그 알밤 익었을 때 탁 터지는 것처럼 감자가 입을 탁 벌려요. 이 껍데기가 쫙 터져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이제 완전 작은 불로 3분만 하면은 거기에서 증기는 증발하고 감자 속은 이제 포실포실한 감자 있죠. 포슬 감자.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나오죠. 그러면 그거 뜨거운 거를 뭐에다 먹느냐? 일단은 저기 버터랑 메이플 시럽 있죠. 이거 보통은 이제 설탕을 해서 먹는데 메이플 시럽이랑 버터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메이플 시럽 한번 빡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버터를 그냥 툭툭 던져서 놔뒀다가 그냥 먹어야 돼요. 이거 비벼 먹는 것보다는 그냥 떠 있는 상황에서 빡빡 먹어야지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살찌는 건 제가 책임을 못 져요. 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행복 위주로다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요즘에 저기 에어프라이기 요거 또 많고 요즘에 삼겹살 굽는 것도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구워 먹는 거 그것도 진짜 난리가 납니다. 예, 말씀드리고 6635번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일본의 원유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컬러잉크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대형 식품업체 가루땡에서 흑백 감자칩을 낸다고 합니다. 슈퍼에 흑백 포장지가 많아지면 기분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신디는 흑백 TV 불안간 생각이 나려나요? 신청곡 악뮤의 봄색깔.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저 컬러 시대예요. 예, 제가 뭐 구한 말에 아닙니다. 예, 제가 70년대생이 아니라 83년생. 거기구나. 흑백은 뭔가 좀 약간 만화 느낌 같은데요. 애니메이션?

0: 예, 애니메이션 그 만화책. 그 느낌 나게 뭐 우리가 언제 봉투를 신경을 써서 먹었습니까? 그 과자 안에 있는 과자가 많은지 과자가 맛있는지 그거죠. 예, 아무리 종이봉투에 있어봐요. 그 안에 맛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예,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안에 재료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노래는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그리고 악뮤의 봄 색깔.
1: 야, 네 형,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2: 저 감자요.
1: 감자?
2: 네, 뜨거운 감자.

네, 엠플라잉의 뜨거운 감자에 이어서 악뮤의 봄 색깔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예, 노뮤직 노라이프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우리 6834번님 쩝쩝박사 신디 혹시 오이도 좋아하세요? 당연하죠. 다이어트식 오이 김밥부터 서브땡땡에서 나온 오이 샌드위치까지 요즘 온 세상이 오이 천지인데 오이 냄새도 못 맡는 오이 헤이터라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다들 편식쟁이라고 하지만 쩝쩝박사 신디도 못 먹는 음식 많죠? 그쵸? 신청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애수라고. 저도 못 먹어요. 예, 저도 못 먹는 거 있습니다. 고수. 예, 고수 못 먹고 마라탕. 그 마라의 그 향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 향신료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못 먹어요. 카레. 네, 카레도 못 먹어요. 왜냐? 카레를 솥으로 계속 이제 어디만 나갔다 하면은 이제 솥 카레가 나와가지고 그걸 한 열흘 계속 먹어보면, 예. 그래서 향만 맡아도, 이게 있는데, 오이 왜 못 먹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예. 고수 냄새도 약간 약간 주방 세제 약간 그 냄새가 나가지고 또 먹는 사람 그거 유전이래요. 알고 계셨어요? 고수나 이거 못 먹는 사람 유전이래요. 예, 수근이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수근이 오빠가 얘기해줬어요. 왠지 수근이 오빠가 얘기해주면 그런 것 같아. 예예, 예. 뭔가 그런 것 같다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4830번님 벌써 야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선선한 저녁바람 맞으면서 냉삼에 소주 한 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웨이팅은 기본이더라고요. 캠핑은 싫어하는 신디. 혹시 야장은 좋아하나요? 신청곡 키노의 택시. 야장이 뭐예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시장? 야시장이에요? 예? 야장이 바깥에서 먹는 거. 테이블. 그것도 야장이라고요. 그냥 테이블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저는 캠핑 싫어요. 캠핑은 뭐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캠핑은 싫어요. 캠핑 싫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 며칠 전에 한강을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내려가면서 또 한마디 했잖아요. 집이 제일 편할 텐데 자동차 안에서 얘기하지. 아니 왜냐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그게 또 있고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요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예 무조건 야장 계절을 또 찾아가지고 왜 옛날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풍경이 뭐냐면 머리를 찬물로 확 감아요. 확 감아가지고 이제 젖은 채로 이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가요. 편의점을 가면 이제 저녁 바람 싹 맡아가면서 머리 또 말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맥, 아 생맥이란다. 그 캔맥 있죠. 시원한 거 이거 까가지고 하고 트름 빡 한 다음에 아 시원하다. 진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약간 요게 이제 또 맛이죠. 예, 요것도 야장으로 저기 하나요? 아닌가요? 예, 아니네요. 예, 예. 아무튼 종로 쪽 가도 그쵸? 예, 무슨 세운상가나 뭐 낙원상가 뭐 요 뒤쪽 가도 쫙 있더라고요. 예, 아 을지로 그 힙지로잖아요. 그까지는 알죠. 예, 예. 그까지만 압니다. 예, 틀렸다. 미리 안 합니다. 아, 말씀드리면서 노래, 브라나이드 걸스의 애수, 그리고 키노의 택시.

지 않을게 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난 그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밖엔 살아갈 수 없어 너만을 기다리며 멈출 수 없어 널 찾아 헤매며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2: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풀뿌리가 엉켜 단단한 밭을 일구며 부르는 따비질 소리입니다.

0: 굳은 땅을 따비로 힘들게 파내면서 점심밥을 가져올 아내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웨이팅 노노 언제든 듣고 싶은 노래 예스 예스 신청만 해주십시오. 바로 틀어드립니다. 노 뮤직 노 라이프.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요 4226번님 신디 유튜브 신여성 나온 거 보고 이경실 씨 웃는 것처럼 오랜만에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 녹화장 얘기할 때도 제가

같이 현장 직관한 줄 알았잖아요. 어쩜 그렇게 관찰력이 좋아요, 신디. 그나저나 조혜련 씨랑 11월에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저한테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저 비밀 완전 잘 지킵니다. 신청곡 씨야의 봄처럼 그댄이라고. 아, 일단 우리 426번님한테만 비밀로 해주고 싶지만, 예, 여기가 또 서울 경기 방송에다가 미니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예, 무언가 저희가 조금 꿈을 꿨던 것들이 조금 겹치더라고요. 예, 교집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혜련 씨와 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말자 할매, 우리 김영희 씨랑 무언가 또 재미난 일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많이들, 예,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426번님, 예, 이분이 신청해 주신 노래, 예, 이 노래도 우리 426번님한테만 또 들려드릴 테니까 다 비밀로 해주세요. 입 무겁습니다. 씨야의 봄처럼 그댄, 조용히 비밀처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망고 김신영이었습니다. 생용!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빅뱅 시절 멤버 태양 씨가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연습할 때 혹시 리더가 엄격하진 않나요? 그 말에 태양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지웅이는 항상 좋은 말만 해줘요. 아, 좋은 말 할 때 외워. 좋은 말 할 때 다시 해. 좋은 말 할 때 연습해 와.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 같긴 한데 억양이나 말투가 영 좋지 못할 때 쎄한 느낌이 오죠. 아, 이거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오늘은요, 부디 감정을 꾹꾹 눌러서 하는 좋은 말 말고 내용부터 말투까지 다 좋은, 진짜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귀 편하고 속 편한 날이길 바래요. 5월 20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혼내 Good Together 듣고 오셨습니다. 이은희님께서 밖에 날씨에 지금 흐르는 이 음악이 지상낙원. 아, 이 느긋함 좋다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 계시나 봅니다. 지금 뭔가 밖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덥다면 덥고요. 그리고 맑습니다. 요 며칠 계속 우중충해가지고 저는 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좀 다운돼 있고 뭐 두통도 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8377번님 저도 5살 딸에게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할 때 치카치카 하자. 좋은 말 할 때 밥 먹자. 그래, 우리가 좋은 말을 가장 많이 전할 때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죠. 좋은 말할 때 지금 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느꼈던 거지만 좋은 말할 때 진짜 따박따박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빠릿빠릿하게 눈치껏. 안 그러면 그냥 확 그냥 그냥 당수로 다 그냥 막 혼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아 요즘 친구들 당수 모르겠구나. 0323번님 영미님도 두댕이들한테 좋은 말로 생업 접고 라디오 앞으로 집합하라고 하잖아요. 저 생업 접고 출첵이요. 예, 여러분 좋은 말할 때 지금 생업 접고 들어오세요. 나중에 제발 다 끝나고 뒷북 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X 이야기 하는 날인 거 아시죠? 꼭 끝나고 다들 갔을 때 나의 X 이야기 벌써 끝났어요? 아, 저 있잖아요. 제 X가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하덜덜 마시고요. 예, 집중! 아셨죠?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저 안영미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저 안영미의 이야기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영어로 들어보는 안영미요. 전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은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연애에 좋았던 기억부터 흑역사까지 모두 소환해 보겠습니다. 나의 X 이야기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 또 아까 또 한때 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같은 소속사에 함께했던 우리 동생 G드래곤 얘기 나왔잖아요. 아, GD 버전으로 가야죠. Let's go. 아,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아, 난 정말 우리 두댕이밖에 없는 거야. 올품 내가 다 품어줄 거야. 좋은 말 할 때 다 품어줄 거야. 프리미엄 방탄 꼭지 다 비틀어줄 거야. 확 좋은 말 할 때 다 비틀어버릴 거야. 롯데 렌터카 멕시칸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아, 우리 광고주님들 좋은 말 할 때 두 대 뿌리 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배신인 거야.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뿌리담을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 너무 좋은 거야. 유동 골뱅이. 나 골뱅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KB 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다 홈 스윗 홈으로 와야 되는 거야. 우리 광고주님들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김나무님, GD가 아니고 지지. 그냥 이럴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조롱하면 안 되는 거야.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시키 놨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5: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4: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6: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시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on my side.
3: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2804번님. 아, 저 스피커 가져와서 회사에서 지금 두 대 틀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거야.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그냥 꼭지를 확 비틀어버릴 거야. 82 메이저의 신곡입니다. 사인 듣고 올 거야.

9570번님, 두대에서 조혜련님이 마련해주신 공연 티켓으로 어제 사랑의 엄마 보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막둥이 초등 아들하고 둘이 가서 웃고 울고 하고 왔네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하고 갑니다. 와, 사진까지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어머 그래, 왜 우리가 항상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아들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내 아이와 함께 가도 되는 건데. 어머 너무너무 잘하셨다. 어떻게 아들이 좀 오늘부터 효도를 좀 했나 모르겠네. 0083번님, 3년 정도 쉬다가 의도치 않게 3잡 중인 워킹맘입니다. 오늘의 원잡 마치고 두 대 들으면서 주차장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오늘은 또 몇 시에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잊을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3년을 쉬다가 지금 3잡 물론 힘드시겠죠. 육체적으로 힘드시겠죠. 근데 워킹맘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그쵸? 밖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또 더 즐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리프레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잠 앞엔 장사 없잖아요. 아메리카노 쏠게요. 2403번님, 아싸, 드디어 야구 티켓팅 성공.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어깨 힘 빡 주고 당당하게 영웅대접 한 받아볼게요. 어마나, 요즘 이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던데. 됐네, 됐어. 아유, 임영웅 티켓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요즘에 그러던데. 아유, 성공하셨으니까 오늘 좀 떳떳하게 아침에 한잔 하시죠. 아, 제가 쏘는 건 아니고요. 2589번님, 학원 차량 운행하며 듣고 있습니다. 신호 걸렸을 때 짧게 보내봐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학원 차량 분들도 은근히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 7782번님, 저희 큰딸과 나이가 같고 둘째보다는 나이가 많은 저희 첫 차. 두 딸 낳고 기르며 15년을 함께한 그 차를 폐차시키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 시켰는데 마음이 뭔가 슬퍼요.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어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제는 보내줘야겠죠. SM5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이제는 편히 쉬어. 안녕. 아, 저도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15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우리 따콩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니 아기 때부터가 아니죠,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탔던 빠방이를 이렇게 교체했을 때, 그때 아, 그 냉혈한 ENTJ 제 남편조차도 아쉬워하고 미련을 남기더이다. 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안녕. 그래도 무사고로 잘 지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모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0: 영어 못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의 영어법 프로젝트 100% 내국의 표정기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뭐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오 대름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Silverche. Nice to meet you.
0: Hi. Hi, nice to meet you too, 은채.
1: Yes, yes.
0: 아, you voice, young voice. You,
1: yes, yes.
0: You 혹시 married?
1: No, not yet. I'm single.
0: A single?
1: Yes,
0: you have a boyfriend?
1: Yes, I have a younger boyfriend.
0: Younger boyfriend, 어느 정도? How much가냐? How old boyfriend?
1: Three years old younger.
0: Wow, congratulations!
1: thank you.
0: 부럽. 그럼, you 러브러브 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1: Love 2 years.
0: 2 years, 한창 좋을 때다요.
1: Yes.
0: You younger boyfriend. 장점, 롱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He is handsome. And he is smart.
0: 형, he is smart. 또. 뭐, and so, and so on. 뭐 일단 영하다는 게 장점이죠. 오케이 오케이. 자, 유 그러면은 오늘 혹시 유 자신 있어요? Today?
1: Yes, I'm 자신.
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today question 바로 갈게요. Question, let's go.
1: Let's go.
0: 1,000 side.
1: 1,000 옆.
0: 어, almost, almost.
1: 1,000 밖.
0: 1,000 사이드. 식재료.
1: 천엽.
0: 어, 오카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1: No sleeping night.
0: 어, 노래 제목.
1: 불면증.
0: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1: 비 오는.
0: 어, it's singer 김건모.
1: 패스.
0: 아, 오케이. 자.

0: 음료 이름입니다. 나인 에너지 셀프카.
1: 핫식스. 나인.
0: 넘버 나인. 나인. 나인 에너지 셀프카.
1: 구연. 아. 구연.
0: 그래.
1: 오, no.
0: 그래, 머리는 연하 남친이 쓰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한가? 내 뇌 따위가 중요한가? 3살 연하 남친이 머리 써주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I'm so sorry, but I care. Bye. Bye, you go to younger boyfriend.
1: Okay, bye-bye.
0: Yeah. Yeah, bye.
1: Have a nice day.
0: Have a nice day. 김지현님께서 그래 뭐 잘생긴 연하남 있으면 끝났지 뭐. 그래 뭐 이거 퀴즈 성공한다고 뭘 얻을 거예요? 뭐 부귀영화 누릴 거예요? 뭐요? 아, 우리나 아등바등 맞춰보자고요. 자, 실버체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활용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입니다. Each singer 김건모.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다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실버체의 신청곡, 저스틴 비버의 Beauty and a Beat.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0: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1: 플러팅을 해도 못 알아듣는 허안나?
0: 뭐든 플러팅으로 듣는 안영미?
2: 나 혼자 두지 마요. 분리불안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3: 나의 엑스 이야기.
0: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신 희극이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안나 씨, 어서오세요.
4: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0: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두 대 앞으로 두 분에 관한 제보들이 마구마구 들어왔습니다.
1: 약간 사건이시 보시죠.
0: 박준성님께서 안나님이 김인석 씨 앞에서와는 다르게 태희 씨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신다는 사실.
1: 정말요?
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5: 길을 못 펴요?
1: 사실은
5: 나 서운한데?
1: 내외하는 거죠.
0: 왜 그러는 거예요?
1: 희극이는 약간 가족인 거고.
0: 아, 우린 가족인
1: 그러니까
0: 거고.
1: 태희 오빠는 연예인.
5: 나 연예인이야.
1: 안나야.
0: 우리 민간인이고.
5: 안나야, 나도 연예인이야.
0: 우리 민간인이고.
1: 우린 가족. 태오빠 연예인이야.
5: 나 희극인 노조에 가입돼 있어.
0: 전 예술인 노조.
1: 예술인. 추천 받았어요.
5: 그럼요. 있죠.
0: 추천?
1: 추천.
5: 귀 안 들려요?
0: 요즘에 노안이 아니라 노이요.
1: 노비.
0: 노비라고 해야 되나? 노비?
5: 노비.
0: 수첩 받았죠. 수첩. 네네네. 그래.
1: 태희 오빠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네네네. 그 위압감이 있습니다.
5: 네.
1: 약간 그 장군.
5: 좋아서?
0: 아 그래 맞아. 기골이 장대하지.
1: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인석 선배님은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느낌이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1: 태희 오빠 제가 만약에 뜬다면?
0: 아. 아, 안 되지.
1: 제가 질 것 같은 느낌.
5: 괜찮으시면 그래, 안나 씨 한번 붙을까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웬만큼 났다. 저도 여자한테는 안 지거든요.
0: 못 났어.
5: 남자한테는 져. 내가 싸워보니까.
0: 못 났어. 내가 볼 때는 정말 악착같이 이길 사람이야.
5: 손 보세요. 손.
0: 동생이고 보고.
5: 곱게 생겼잖아요.
1: 아, 그래.
5: 네네네. 이런 손이 여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1: 되려.
5: 남자는 안 때리고.
0: 그래.
5: 이런 고운 손들 조심하세요.
0: 저 손이 찰져 보면.
1: 그렇지.
0: 1018번님께서 태희 씨가 허안나 씨한테 두 대랑 굿모니 FM 두 라디오 비교 좀 해달라고 했더니 태희 라디오에서는 태희 씨를 보면서 눈 호강하게 돼서 좋다고 했어요.
1: 네.
0: 김인석 씨 맨날 꺼무잡잡하게 다니지 말고 좀 꾸미고 나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5: 아니,
0: 어떻게 된 거죠?
5: 태희 씨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1: 그러니까 태희 오빠는 제 네. 이 덩치가 진짜 한 매력하는 것 같아요.
5: 저도 좀
1: 죄송한데 카메라 가리지 마세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인데.
5: 저도 좀 많이 먹으면 돼요. 안나 씨.
0: 근데,
5: 제가 좀 소식해서 그래요.
0: 김인석 씨 약간 병양미가 좀 있잖아요.
1: 선배는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0: 계속 아프다 그러고.
5: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른 장작이 더 화려하게 탄다.
1: 더 빨리 타지 않나요?
5: 아니요. 더 화려하게. 아,
0: 글쎄요.
5: 장난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근데
5: 이게 체격이 좋다고.
0: 우리 다 남성성이. 유부남 유부녀들인데 지금 그런 어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저는 뭘 태우겠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 그렇다 이거예요.
5: 네, 아, 저도 아니 저를 자꾸 너무 남성스럽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1: 뭐 인석 선배님이나 뭐 태희 오빠한테 불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5: 아니, 네네.
0: 그냥 활활 태워도. 네.

0: 없어요.
1: 아, 상관이 없으신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 상해요. 네네.
0: 자, 인석 씨도 김인석 씨도 개그맨 후배들이랑 다른 분야 연예인들 대할 때 태도의 차이가 좀 있으시죠?
1: 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 우리 형수님.
1: 네, 아니 그냥 다 똑같아요.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요.
2: 아니 형수님도 일하면서 만났잖아요.
1: 아니,
2: 아 소개팅을 만났나?
1: 그렇습니다.
0: 아니 근데 보면은 정말 개그맨 선배들이 정말 얕어.
2: 얕어 투명해. 어떻게?
0: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때랑 그 정말 그냥 배우분이나 이렇게 만날 때랑 다들 어투 자체도 다르고.
2: 아, 완전 다르죠.
0: 아니 그럼요.
3: 안 그래요.
0: 우리는 거의 무슨 전우 대하듯이 하고.
2: 예전에 그 박성광 씨랑 그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를 할 때 거의 매주 여배우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거의 약간 허리가 약간 양반처럼 허리가 활처럼 바깥으로 휘어서 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배우분들이 오시면 약간 그 내시처럼 굽어 있어요.
0: 아 그래. 아이 그런 분 있죠.
1: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직업에 따라서 그런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월 수입에 따라서 부자들 앞에서는 저도 등이 좀 굽어요.
2: 아니 그러면 영미 선배 앞에서 그러니까 굽어야지.
1: 저도 약간 굽잖아요. 아, 6월, 약간 굽은 거예요. 예. 약간 굽은 거예요.
2: 소득공제를 6월에 하시니까. 네네네.
1: 그 얘기 듣고 더 굽어졌어요.
0: 아 근데 아,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 6월에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2: 아, 아니었어요?
0: 이번엔 제가 5월달이더라고요. 아, 예, 이 시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럼 영미 씨 앞에서 저도 허리 꼿꼿하게
0: 우리 다 동등한 관계였어요. 아, 제가 저를 객관화하지 못했더라고요. 저의 1년 동안의 그 스케줄을 모르고 있었더라고. 예, 동등한 관계입니다.
1: 근데
0: 우리
1: 저로서는 다행입니다. 배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0: 이제 좀
2: 제가 봤을 때
0: 혈색이 도네 이제야.
2: 인석 선배는 약간 좀 저기가 있어. 그 시샘. 시샘이 좀 있어. 그래서 아니 너무 좋은 선배님이거든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인데
1: 질렀어.
2: 막 다른 코너 검사할 때 막 빵빵 터지면 약간 혼자 안 웃어.
1: 아니 약간 긴장되는 거 있어요. 후배들이 너무 웃기면 선배로서 좀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앞에서 후배 앞에서 당당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0: 선배가 된다고 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2: 나이만 먹는 거죠.
0: 더 옹졸해집니다. 2030번님 인석 형님이랑 빠꾸 형님이랑 조동아리 땡튜브 나오신 거 뒤늦게 잘 봤어요. 기자분한테 대시했던 썰 두대 일러줘야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분한테 대시를 했어요?
1: 아니 뭐 그 제가 지적인 분들한테 제가 못 가진 거. 영미 씨도 있잖아요.
0: 아 있죠 있죠.
2: 그럼요.
1: 영어 남편 영어 잘하면
0: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남편이랑 그럼, 했잖아요.
1: 그런 게 있잖아요. 지적의 지적 미에 대한 지식 미에 대한 약간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많이 좀 선망하고 좋아하고 좀 그랬었어요.
0: 그래서
1: 이렇게 연락을 좀 취해보려고.
0: 기자님과 잘 됐어요?
1: 네, 아니 됐죠.
2: 아니 됐죠.
1: 아니 됐죠. 아니 되죠. 네네.
2: 아니 됐죠.
0: 그 기자님한테 그냥 연예계 정보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가 막힌 정보 있는데 그거 드릴 테니까 밥 한 끼 좀
2: 혹시 판정
0: 이런 거 아니겠죠?
2: 동료들의
1: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2: 치부 같은
1: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나를 또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그런 적은 없어요.
0: 자 그러면 그때 그 기자님에게 음성 편지 한번 잠깐
1: 뭘 음성 편지를 보내요? 그분은 기억도 못하실 것 같은데
0: 그때 그 찌라시 없던 걸로 해달라고 사실 가짜 뉴스였다고 얘기 좀 해줘요.
1: 잘 보이려고 나라도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네네.
0: 자 그렇다면 빨리 코너 들어가라고 또 우리 두댕이들이 접촉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나의 X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인생 첫 연애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캠퍼스 커플로 4년간 지내다가 졸업한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이별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별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어요. 우리 과 동기 38명이 있는 단톡방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4: 야 대박! 야 인석이랑 안나랑 깨짐! 어젯밤에 안나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100% 리얼 트루!
5: 누가 너 뭐 소리래? 나도 인석이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인석이 밤새 술 퍼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6: 어머 웬열웬열 난 걔들이 결혼까지 갈 줄 알았잖아.
5: 할리라예 아 결국 깨질 거. 아 둘이 오바육바 왜 이렇게 싸쳤냐고. 아 우리 동기 아 님이 헷갈리게.
6: 아니 근데 4년 넘게 사귀었으면 부부 아니니? 어 완전 현타 올 듯.
0: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죠.
7: 얘들아

0: 너희가 잊었나 본데 이 방에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둘 다 있어.
1: 어? 잠시 까먹 미안.
2: 아, 여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고가 있었네요. 아, 미안하게 됐다고. 아, 누가 오바육발에.
0: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조심 좀 하자. 어?
2: 그날 제가 동기들에게 눈치를 주긴 했는데 아 이것들이 조심을 해도 너무 조심하는 겁니다. 동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대학 선배 후배들까지 모임이라도 있는 날에 자기들이 더 난리예요.
1: 야야, 8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다들 괜찮지?
0: 어, 난 오케이.
1: 야, 어 맞다. 야, 어떡하지? 인석이도 올 텐데.
2: 그 실명 조심하라니까. 헤어진 사람 앞에서 인석이 실명이라니요.
1: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그 걔도 나올 건데 니네 헤어진 걸 깜빡했어. 미안 미안. 니네 불편하지? 그냥 취소하고 남자 동기 여자 동기 따로 보는 걸로 할까?
0: 아니야. 아, 지금 우리 둘 다 편해져서 괜찮아. 왜 그래?
1: 그렇게 애써서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 아, 우리가 취소할게. 미안해. 취소야 취소.
2: 아,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도 생 난리를 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지들끼리 이 문제로 막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길래 내가 이번엔 여자 동기 남자 동기 따로 만나자고 했잖아. 아니 그때 귀뜩으로 듣더니 아 분위기 이렇게 아작날 줄 알았어. 아작날 줄 몰랐어?
1: 아니 내가 실수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야 맨날 같이 모이던 걸 어떻게 번번이 딱 갈라서 모였냐? 그게 더 어색하지.
0: 그치.
1: 그리고 걔가 자기 미련 없어서 괜찮다고 했어. 나도 물어봤다고.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니?
2: 야 그 소리 또 여기서 왜 하냐? 야 아유. 안나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안 보여?
0: 아유,
2: 너도 참 눈치 없다 진짜. 아유 다 들었잖아.
0: 괜찮네.
1: 아 진짜. 저기 안나야. 너 귀 좀 막아봐 잠깐만. 아,
0: 귀를?
1: 나 얘랑 이야기 좀 할게.
0: 아니 나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2: 아유, 아니야 넌 빠져 있어. 아 저를 옆에 세워두고 그러는데 어찌나 난감하던지 한동안 대학 모임에 나가는 걸 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웃긴 건 이게 8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서 조문을 갔는데 글쎄
3: 아 너희들 왔구나. 아 와줘서 고맙다.
0: 야 당연히 와야지. 네가 상심이 얼마나 크겠니.
3: 아, 안나도 왔구나. 아, 어떡하지? 저쪽에 개가 먼저 와서 밥 먹는 중인데.
0: 어? 개?
3: 아유, 어떡하지?
0: 뭐가?
3: 아, 부고 문자가 눈치 없이 왜 둘 다한테 가서, 아, 이거 어쩌지?
0: 야,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괜찮다니까?
3: 아, 아니야. 뭐가 괜찮아. 제 밥 다 먹었을 거니까 좀만 밖에서
0: 아니,
3: 기다리고
0: 있어. 몇 년이 지났는데
3: 아니야. 담배 한 대 피고 있어, 밖에서.
0: 아,
3: 좀 이따 들어와.
0: 갔다 올게, 그러면은.
2: 다시 말하지만 우리 헤어진 지 8년입니다. 제발 좀 잊어. 잊으라고. 내가 니들 때문에 대학 모임을 맘 편히 못 간다. 진짜. 네, 오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인석 씨?
4: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0: 이별 후에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안 하는 행동, 본의 아니게 헤어진 사람과 엮여서 못하는 행동 등등등 온몸으로 겪었던 이별 후유증들 보내주세요.
2: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문주님께서 아우 이 푼수야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겠냐.
0: 어머, 문주야 괜찮다니까 왜 그래.
2: 정말 괜찮다고. 아 김강수님 그러니까 조용히 연애하고
4: 맞아.
2: 조용히 헤어지자고.
4: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야.
2: 근데 조용히가 되냐고. 시신데
0: 거기다 4년이면 티가 확
4: 그렇지.
0: 나죠.
2: 아이, 그럼.
4: 대학 동안 4년이면 이건 뭐 거의 내내 있었던 거예요.
2: 대학생활 네. 20대를 다 그러니까. 함께한 거야. 난 아, 마찬가지예요.
4: 너무 슬픈데,
0: 티가 안
4: 힘들어.
0: 나고는 못 빼겨요.
2: 그럼 사랑은 못 숨기잖아. 그리고.
4: 네, 6397님도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면 친구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다시 만나세요.
2: 다시 만나래.
4: 그 사람 만나래. 아 다시 사귀래.
0: 아 동기들이 불편할까봐.
2: 다시
0: 아,
2: 사랑한다 말까. 친구들이 원하니까. 0029번님 저는 그 반대였는데 제가 동기들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넌 내 편이야 걔 편이야.
0: 아이고.
2: 왜냐면 걔가 바람나서 헤어졌거든요.
4: 아.
2: 전 아직도 그 얘기예요. 14년 전인데요.
0: 아, 얼마나 억울했으면.
2: 아 그치. 아. 그럴 수 있어.
4: 또 만약에 동기 안에서 누

0: 누구랑 사귀었어?
1: 아.
0: 아~ 만약 그렇게 됐다면.
1: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0: 그러니까.
2: 맞아, 그런
0: 나랑 친한
2: 많아.
0: 친구랑 또 사귀었어. 만약 예를 들어.
2: 다 연결돼
0: 뭐,
2: 있어.
0: 이거는 뭐.
2: 그러면 동창회는 일단은 못 나가.
0: 그렇죠.
2: 저는 못 나갑니다. 에이. 자, 이별 후유증이 오늘 주제인데요. 두 분은 이별 후유증이 제일 컸던 연애가 언제 어떤 엑스와 했던 연애예요? 요거 좀 데미지가 좀 있었다.
1: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람이 난 거야.
2: 아.
1: 그때 싸이월드
2: 네.
1: 어떤 모르는 여자가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방명록을 써놓은 거야.
2: 예.
1: 그래서 얘가 누구야? 그랬더니 친구래.
2: 예.
1: 근데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짜 그때 원룸촌이었거든요.
2: 네, 네, 네.
1: 제가 거기 그 시멘트 바닥을 구르면서 어떡지나와 내 심장이 그때 당시에 제 룸메이트 이름이 지영이었거든요.
2: 네, 네.
1: 그 밖에서 지영아 지영아 나 좀 살려줘. 집 안에 있던 지영이가 막 뛰어나왔어. 내가 그 아스팔트를 계속 구르고 있었거든.
2: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꼴보기 싫어.
1: 심장이.
2: 진짜.
1: 지영아 나 좀 살려줘.
2: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친구 아니에요.
0: 길바닥에서.
1: 네,
2: 바닥에서. 죄송해요. 좀 아파요.
1: 네, 바닥에서 그래서. 지금
0: 막 머리에 껌도 묻고 막.
1: 그랬어.
2: 얼마나 사귀었던 사람이었죠?
1: 3년 사귀었죠.
2: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1: 3년 사귀었고 첫사랑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2: 그럼 첫사랑이어가지고 찢어지지.
1: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더라.
2: 어떤 느낌인지 알고 가긴 해요. 김인석 씨는요?
0: 저도 그 처음 만났던. 아무래도 첫사랑이 처음 만났던 사랑이 제일
2: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
0: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파서 진짜 몇 년을 힘들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1: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
0: 그래서 결혼식 때 오라고.
1: 어머!
0: 그래서 이게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1: 그래도
0: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다. 넌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냐.
1: 축의금이나 내라.
0: 그렇죠. 약간 축의금 내.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건 또 그 얘기가.
2: 그래 맞아.
0: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또 나도 전화 통화에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지 뭐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긴 한데 내가 그날 일이 있네 뭐 이렇게 하고 그날 안 그래. 가는 걸로 약속을 잡았는데 마음이 안 좋았죠.
2: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를 받아도 기분이 더러워. 왜냐하면 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1: 그렇지.
2: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 초대할 만큼.
0: 있어.
1: 선배님도 그럼 그런 적이 있어요?
2: 저도 그런 적 있죠.
1: 결혼식 초대를 받은 적 있어요? 어머.
2: 오래 사귀었어 심지어. 동네에서. 그랬는데
0: 또 나름 연예인 오면 또 좋으니까.
2: 근데 그 오빠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뭐 내 결혼식 때 너 놀러 오면은 뭐 재밌겠다 크크크 막 이러는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내가 왜 가? 나 가도 돼? 그랬더니 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야.
0: 그렇지.
1: 그게 더 마음 아프지.
2: 왜? 나만 그 너무 깊게 생각했던
0: 거야. 여러 건가? 친구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오니까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2: 근데 굉장히 딥하게 만났던 거였거든요.
0: 그러니까.
2: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 우리 엄마가 그 게임비도 대주고 막 그랬었는데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그 오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엄마가 2만 원 꺼주고 그랬단 말이야.
0: 갑옷 사고 칼 사고
2: 그래. 그랬었는데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0: 어머님이 엄청 열심히 버신 돈인데
2: 그러는 거 아니야.
1: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2: 자, 이별 후유증. 네.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이제 사연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
0: 1561님 헤어지고 미친 듯이 운동만 하다가요 2주 뒤에 신장염 와서 보름 입원했습니다. 헤어짐 아픔보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짜증나.
2: 너무 신장염이 올
0: 이게 뭐냐면
2: 진짜 무리한 거예요.
0: 저도 운동 많이 할 때 이게 있었거든요.
1: 어머 그래요?
0: 근육이 녹아요.
1: 어머 너무 많이 하면
0: 저도 운동을 막 8시간씩 하니까 막 그래. 5시간 막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약간 왜냐면 상처가 계속 나는 네네네. 거거든요.
2: 맞아요
0: 운동은.
2: 맞아요. 근육 찢는
0: 그래서 파괴되면서 그게 근육 성분이 피에 녹아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장 쪽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 신우신염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물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걸려 그것들이.
2: 어머, 어머.
0: 근육 조각들이 단백질 조각들이.
2: 어머, 어머.
0: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장.
2: 우리 김인석 요거요. 씨는 성한 네? 곳이 어디예요?
1: 어떡해요?
0: 아니 그래서 운동을 할 사람들이 해야 돼.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해버리면
1: 너무 많이 해버리면
0: 이게 이렇게 돼요. 많이 도와주세요. 저 많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2: 눈은 건강하죠. 그래도
1: 오늘 엘베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유 하더니 아유 안나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러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2m 밖으로
0: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데 거의 배꼽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저렇게 보냐고.

0: 청한 곳이 없어. 누가 오면 자기가 자기를 몰카 찍는 줄 알았을 거야.
1: 맞아요.
0: 예. 여기에다 이렇게 예. 대고 이렇게.
1: 맞아요. 이상한 위치가 좀 이상했어요.
0: 아, 나 진짜. 6424번님. 전 이별 후에 누굴 만나든 혈액형부터 물어봐요.
1: 왜요?
0: B형이면 절대 안 만납니다.
1: 어머.
0: 제가 B형을 만났었는데요. 아, 진짜 나쁜 남자였거든요.
1: 오.
0: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2: 아.
0: 이게 이제 선입견이 돼버릴 수 있어.
1: 그렇지.
2: 제가 B형인데요.
0: 오! 안 돼.
2: 네네.
0: 근데 혈액형은 이거 믿을 거 못 돼.
1: 갑자기?
0: 혈액형은 믿을 거 못 돼.
1: 4256님, 이별 후유증으로 지금 치킨을 못 먹어요. 남자친구가 7개 브랜드의 치킨을 모아서 차려놓고 고백을 했거든요.
2: 아.
1: 치킨만 보면 같이 씹던 기억이 나서 못 먹겠어요.
2: 씹던.
0: 아니 그래도 치킨은 치킨인데.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분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가장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프로포즈 해주려고 또 재밌게 7가지 딱 이렇게 해서. 아,
0: 치킨은 이건 이거 냄새 유혹은 몸 이거 못 이기시는데.
2: 그 정도로 아픈 거죠. 시련의 아픔이.
0: 아, 그러면 시장 통닭 드시면 되겠다.
1: 아, 바베큐 네네네. 먹으면 되지.
0: 전기구이,
1: 전기구이 먹으면 되지.
0: 그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2: 그리고 길 근처에 장작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0: 걸로. 아유, 그렇지. 그럼요.
2: 있어요. 네네네.
0: 자, 요렇게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광고도 꼴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X이야기 우리 희극인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이야기 떠들어 짓게 보고 있죠.
9: 네. 7176님. 전남친이 사귈 때 SG 워너비의 내 사람이란 노래를 손편지로 예쁜 편지지에 적어서 줬는데 남친이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그 좋아하던 SG 워너비 노래가 들리면 화가 치밀어서 못 듣겠더라고.
8: 그래, 그런 노래들이 있어.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9: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8: 그거는
10: 아, 그건 이음
8: 애인이 있어.
9: 네? 어, 네, 죄송합니다.
10: 안녕.
8: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소 한번 몰아볼까요? 자, 7176번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듣는 그 노래 지금 같이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SG 워너비의 내 사람. 네,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0: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죠.
1: 네, 오늘 주제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입니다. 네.
2: 8992님, 저는 헤어지고 나서 마트에서 대용량 음식을 못 사요. 아~ 항상 X랑 나눠서 가져갔는데 이제는 나눈 사람이 사라져서요. 새로운 사람 생기면 극복되겠죠?
0: 그럼요.
2: 아,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1: 이 방법은 어떨까요? 더 많이 드시는 거.
2: 아, 살을 좀
1: 대용량을 사셔서 본인이 다 소화하시는 거죠.
0: 먹는. 내가 2인분을 네네. 먹는 걸로.
1: 내가 다 그래. 소비하는 걸로.
2: 아, 마음이 또 적적하니까.
0: 네. 역시 지적이시래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네. 막내 작가가 조롱해줬어요. 네.
1: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0: 자, 김인석 씨.
1: 3469님. 저는 이적에 다행이다. 노래를 못 들어요. 엑스의 컬러링이 그 노래였거든요. 하, 엑스한테 헤어지자고 통보받고 수백 번을 전화했었어요.
2: 아, 마음 아파.
1: 근데 들려오는 건 그 남자 목소리 대신 이적의 다행이다 뿐. 아직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날의 아픈 기억만 떠오릅니다. 아.
0: 이런 걸로 따지면 저는 그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제가 술 먹고 그렇게 남편한테 전화하면은 안 받아. 취한 걸 아니까.
2: ING예요?
0: 새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1: 정말 아, 조류를
0: 네, 조 싫어요. 조 싫어요. 자, 9989번님, 전 S은행에 절대 안 갑니다. 왜요? 왜요? 또 왜? 저에게 훅 다가왔다가 훅 헤어진 그분의 이름이 은행 이름이랑 똑같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그 은행 근처도 안 가요.
2: 아, 숫대인가?
0: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요.
1: 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수협 있고.
1: 김수협 씨
2: 아니면
1: 네네. 김신한 씨.
0: 신한 둘 씨. 중에 네.
1: 신한 씨일까요? 수협 씨일까요?
0: 신한 씨지 않을까? 수협 씨. 수협이란 이름은 잘
1: 아, 새마을금고.
2: 김새마을금고 씨. 이새마을금고 씨.
0: 김새마을 씨.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예쁘다 이름이.
1: 그렇죠.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김새마을 씨.
2: 어, 김상상저축은행. 김상상저축은행님.
0: 아, 그래. 우리가 너무 한 군데만 살고 아, 그렇죠. 있었다.
2: 맞아.
1: 그리고 우리가 또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0: 저는 예전에 만났던 X가 그, 네. 그 뭐지? 그 이니셜 있잖아요. 영어, 네. 영어 이니셜 이름. 네. KBS였어요.
2: KBS.
0: 한번 아~ KBS 안 좋아했었잖아요.
2: 아니, 직장이 KBS인데 어떻게 그럼?
0: 아, 어떻게. 아~ KBS 날 선택했네 또. 아, 요런 또 우연이. 그 우연이. 아, 아 9799번이게 신엽 씨인데 신엽 씨.
2: 김신엽.
1: 아,
0: 너무
1: 맞잖아.
0: 답답했나 봐. 신엽 씨예요.
1: 맞아, 맞네. 신엽 씨였네.
2: 근데 다행이다. 근데 신엽은 많이는 없잖아.
1: 아, 수엽 아니라 신엽이었네.
2: 그래. 신한 씨는 아, 많은데. 어,
1: 신엽 씨.
0: 와, 이거 이름도 너무 독특하다,
1: 그러네요.
0: 진짜. 자, 요런 사연, 이별 후유증 사연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1: 네?
0: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Well,
2: well, well. 슬웨이. Well,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추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한계를 넘어 그린비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4: 그렇습니다. 네. 3부 시작됐고요. 안영미 씨는 지금 화장실을 다녀오시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주 가요.
3: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딱둥이가 계속 번지번지 하고 있어가지고
5: 방광 때리고 있네요.
3: 방광에서 번지번지 하고 있어서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4: 아니 아까 전에 저희들이 네. S인 네. 은행 이름이 쭉쭉쭉쭉 나왔었잖아요.
3: 맞아요. 네네네.
4: 근데 아 박영준님이 되게 재밌는 거 보내주셨어요. 그 SC 김 스탠다드 차타드 씨 아닌가요? SC니까 SC.
5: 외국까지.
4: 외국에. 네 김 스탠다드.
5: 은행까지.
4: 김 스탠다드 차타드 씨.
3: 네. 아 센스쟁이. 아 우리 두댕 역시 우리 두댕입니다.
5: 재밌네.
3: 와 0323번 여기 조롱 쩐다. 김상상저축은행 씨 뭐냐고. 내 스타일이래.
5: 작가님이 써준 거예요. 김상상은 상상저축은행 씨.
3: 절대. 예. 그래서 이래서 제가 두댕이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별 후유증 나 네.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많이 오고 있죠. 하나씩 네. 볼게요.
5: 네, 6769님. 전 남친이 자취하던 추억이 담긴 대학가 헤어지고 절대 안 갔는데 웬걸 신혼집 창혁이 된 곳이 바로 그 대학가에 어머나, 새로 생긴 곳이에요. 어머나. 남편한테 와 나 여기 이 동네 처음이야. 와 근데 와 저게 되게 맛집처럼 생겼다. 라고 매번 둘러서 얘기해요. 안 오려고 했던 곳에 살게 되다니. 아, 청약은 아, 들어가야지.
3: 아, 그러냐 네. 진짜.
5: 와 저기 저 돈가스.
4: 정말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지나가면 그 집 지나가면 침이 막 이렇게 나.
3: 근데 그 집 사장님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4: 어 영미 씨.
5: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눈 한쪽 이렇게 해야지.
3: 안녕하세요.
4: 어이 뭐 2인분씩 드시든 안나 씨도 오셨네.
3: 아유 괜히 윙크하고 괜히 오면. 자 김민석 씨. 아,
4: 8977님 회사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대표로 했는데요. 몸에 차고 있던 마이크를 끈 줄 착각하고 쉬는 시간에 구석으로 가서 전날 싸워서 화난 여친한테 비굴하게 울고불고 싹싹 빌었는데 그게 회사 내 스피커로 싹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3: 어머.
4: 그 후로 저는 중요 프리젠테이션을 안 하고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 시켜요.
3: 어머 이거 트라우마겠다. 이거 아, 진짜로.
4: 어떡해.
3: 그러네. 어머. 이게 켜져 있었던
4: 거. 근데 우리 연예인들은
3: 맞아요.
4: 왜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을
3: 이거 마이크
4: 때
3: 조심해야 돼요.
4: 마이크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5: 저는 그냥 상관 안 하고 해요, 그냥.
3: 아, 그냥 예. 대놓고 합니까?
5: 예. 뭐가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3: 예. 아,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중에서 예. 정말 이거 마이크 꺼

0: 하신 줄 알고 그 스태프분들
1: 험담
0: 뒷담화를 하다가 다 들려 불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마이크 조심해야 돼요. 엄청
2: 조심해야 돼요.
1: 조심해야겠네.
2: 저는 일부러 반대로 칭찬을 쭉 하죠. 아, 우리 김 PD님 오늘
0: 이용하시는구나.
2: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 PD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을 잘해주셨던 것 같아.
0: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런 거 하고.
3: 노래로 레렉시 시샘과 야망의 심볼입니다.
1: 선배님 근데 이거 어떻게 누르고 사세요?
2: 그런데 욕심낸 거 치고는 안 됐죠. 인생이 안 풀렸죠. 네.
1: 아니 이거를 약간 누르시는 것 같아 제가 봐서.
0: 그러니까 자꾸 아프지.
2: 신장 조심하세요. 신장.
0: 아 3299번님 헤어지고 솔로 생활한 지 4년. 아 심보가 꼬이네요. 찜질방 가면 빈 불가마 찾아다니는 커플들 눈꼴 시려서 자리 안 비켜주려고 불가마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
1: 너무 힘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0: 아 근데 본인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커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좋을 게 없거든.
1: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지 않을까.
0: 왜냐면 이 커플들은 누가 있건 말건이에요.
1: 그럼
0: 있건 말건
1: 행복하지.
2: 그렇죠.
1: 그냥 지금 혼자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0: 혼자만의 싸움. 고독하다.
2: 그렇죠. 섀도우 복싱 하고 계신
0: 거.
2: 보이지
0: 싸웁니다.
2: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0: 안나씨.
1: 안유라님. 엑스가 아프다고 하고 딴 여자랑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의심부터 들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심할 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아 이게 진짜 이거 지금 나이트 가려 그러는 건가? 하는 의심부터 스멀스멀 했다.
0: 그러니까 한번 데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2: 그럼요.
0: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면
1: 맞아요.
0: 그럴 수 있어요.
1: 네. 제가 지금 그래요.
2: 왜요?
1: 몇 번 걸렸어요 저희 남편이.
2: 뭐를?
1: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게.
0: 어떤 거짓말한데? 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지.
2: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짓말이야.
1: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짓말이야.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짓말.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심장부터 뛰어요 제가.
2: 아니 근데 뭐 이상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어떤 거 이상한 거야?
0: 아니 뭐 나이트를 갔다 오면
2: 경주가 이런 뭐 그런 건
0: 아니니까.
2: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주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1: 지금 어떻게 매몰 시켜 경주?
2: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1: 한번
2: 우리
1: 한번 내봐. 네네.
0: 그러면은
1: 나락으로 보내.
0: 저희 청취율을 위해서 그럼 한번 터뜨려주세요.
1: 여기서 제가 여기서
2: 딱 5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0: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경주 씨가 아니라
1: 다 이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와, 다 만들어진 겁니다.
0: 그동안 다 짜여진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김민석 씨.
2: 네, 6951님. 삼땡전자 다니던 ex남친 덕분에 내 거 노트북이랑 이거저거 필요한 가전 살 때 임직원 할인. 아 이거 거의 30% 40%잖아. 할인 쏠쏠하게 받았는데 헤어지니까 생돈으로 사야 돼서 몇 배로 더 슬펐네요. 그러네. 우리 엄마도 자기 세탁기 바꾸고 헤어지지 그랬냐고.
1: 야 세탁기 바꾸고 헤어지지 그랬어.
2: 뭐라고 하고
1: 그거를 못 참아?
2: 하지만 더 이상 그립지 않아요. 지금 남편은 LG 다녀요.
0: 아이고
1: 가전은 LG죠.
2: 그렇습니다.
0: 네. 아니 전자 네네네. 쪽에 좀 약간 네네네. 밝으시네.
2: 네네네. 삼성에서 가전 부분을 또 약간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LG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아 LG 튼튼해요. 좋아요.
2: 네네.
1: 오래 써요.
2: 최근에 주식도 괜찮아요.
0: 자 김인석 씨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0: 네, 요거는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2: 아 이걸 기사화하시나요? 이걸 기사하시면은 기자님들도 안 됩니다.
0: 아, 요즘은 기자님들도 안 된대.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대시하더니. 아이고. 아이고 1368번님. 저는 보고 싶다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떡하냐고 좀 참으라고 했던 엑스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애를 해도 아, 나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1: 슬퍼.
0: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사람 만났다. 아니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디서 굳이 바쁜데 그럼 나 뭐 어떡하란 얘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뭐
1: 지금 방금 진짜로 하시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한 얘기야? 형부가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0: 뭐 어떡하란 얘기야.
2: 근데 삶의 순위를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첫 번째고
0: 그래.
2: 뭐가 2순위고 뭐가 3순위인지 직업이 과연 1순위인지
0: 그래 너무...
2: 가족이나 내 사랑이 먼저 1순위인지
0: 그래 이거를... 김희석 씨처럼 저렇게 네네. 야망이 1순위면 안 되죠.
2: 저는 1이죠.
1: 몸이 아파요 그러면.
2: 아니 돈 첫번째.
1: 근데 이게 진실인 것 같아서 더 슬퍼.
2: 아닙니다.
1: 어? 네? 거짓말하지 마요.
0: 더 이상 숨기고 살지 마요. 네,
1: 자꾸 아프잖아 더 아프기만
0: 하니까
2: 쫓으니까 더 멀어지더라고.
1: 풀어내.

0: 자, 안나 씨.
1: 강하경님. 전 남친이 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를 닮았어요.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꼴 보기 싫어서 채널 돌려요. 아. 죄송해요, 동현 씨.
0: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그렇지. 닮았어.
1: 많이 닮았어.
2: 네네네.
0: 그럼 못 보지.
2: 아. 아니, 실제로 연예인을 사귀었던 분은 어떠겠어요?
3: 그분이 저희, 계속 저희를 보면서 얘기해요.
2: 아니 그러니까 영미 씨를 사귀었던 남자분들도 영미 씨가 방송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고 안나 씨가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0: 저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막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악플 달리잖아요. 다 내 전 남친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져.
2: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0: 그 걔네들이구나 아니면 그 친구가 또 사귀고 있는 다른 여자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음 편해져요. 그럴 수 있겠다.
1: 내가 또 많이 만났으니까.
0: 그래 한 수천 명 만났으니까 뭐 그래.
1: 몇백 개 정도는
0: 댓글 써보니까 아 그래도
2: 아직 그래도 좀 적은데.
1: 만난 거에 비해서 적다 악플이.
0: 네. 아주 급하게 또 바로 노래 틀어주시네. 자 요번 주식 아이오비가
1: 소 잘하는 걸 안 들을라 그래.
0: 아이오비가 소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클래식 과이의 After Love.

0: 비즈콰이의 애프터럽 듣고 왔고요.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는 나의 엑스 이야기.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받고 있죠.
1: 네, 0825님. 엑스 남친이 데이트 후에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고 제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뒤돌아서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가는 걸 알아채고서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0: 그렇게 갑분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못 따라잡아가지고 강제 입원을 당했잖아요. 그 후로 연애할 때는 집에 가는 길에 진짜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이 남자 팔을 이렇게 꽉 잡아요. 또 도망갈까봐.
1: 아니 이런 게 어딨어.

0: 길에 갑자기
1: 이거 좀 무섭다.
0: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갑자기 막 갔다는 얘기잖아.
1: 그날따라 러닝화를 신고 왔어.
2: 아, 그 다 계획된 거였어요?
1: 꽉 좀 메고.
2: 계획된 거였어요? 야.
1: 식당에서 신발 다시 신을 때 꽉 묶어.
0: 와, 이거 진짜 충격이지.
2: 아, 그럼 차라리 데이트 하지 말던가.
1: 아, 그렇지.
0: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 아. 근데 이것도 있지만 데이트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자로 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그래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문자 이별. 아, 이런 애들도 있어. 대놓고는 못하고.
2: 그럼 그 이별이 나아요? 아니면 잠수 이별이 나아요?
0: 난 대놓고가 낫지.
2: 차라리?
0: 제가 이제 잠수 이별은 정말 학을 뗐어요.
2: 아,
0: 진짜로.
2: 네.
0: 별 생각을 다 하게 돼.
2: 맞아요. 네. 네.
0: 김인숙 씨?
1: 7548님. 저는 한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여친이 우리 회사 급식실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여친이 매일같이 국을 퍼주고 있어서 그 국을 받으러 갔다간 그 국을 제 면상에 끼얹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녀가 퇴사해서 고봉밥으로 먹습니다.
0: 우와.
1: 내가 볼 때 뭐 잘못하셨구나.
2: 그러니까.
0: 그래.
1: 여자분이 정말.
0: 그러니까 국 끼얹을까 봐 못 갔다 그러잖아요.
1: 맞아.
2: 에이 진짜.
1: 그리고 밥 많이 풀면 밥이 넘어가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2: 그래.
1: 밥도 많이 못 푸고.
0: 그렇지. 5006번님. 두 번째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하면서 키스를 해도 별 감흥이 없네요. 두 번째 걔가 참 찰지긴 했는데 말이죠.
2: 아유, 키스를 잘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1: 두 번째 걔가 참 잘했는데 이것도 이게, 너무 웃겨.
0: 그치, 그럴 수 있어. 너무 잘했어.
2: 제가 한번 그 교포 오빠를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외국인은
0: 아, 교포 달라요?
2: 달라요.
1: 아, 키스가 뭐 별거 있어요?
2: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아, 뭐 별거 있나?
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기 미국 영화만 봐도 다르잖아.
1: 뭐 저도 저도 자신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 시간이 초등학생 친구들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0: 여기까지만 할게요.
1: 할 말은 너무 많지만
0: 예.
1: 말줄임표 점점점 이사공사님. 부 여친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헤어지고 마주칠까봐 대한항공 못 타요. 새 여자친구랑 괌 놀러 갔는데 멀쩡한 직항 놔두고 필리핀 항공 타고 마닐라 경유해서 갔습니다. 5시간이면 가는데 9시간 걸려서 갔어요. 이게 왜냐면 필리핀이 반대 방향이거든.
2: 아, 그래요?
1: 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이고 필리핀은 우리나라 아 괌은 동쪽이고 필리핀은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반대로 갔다가 간 거야.
0: 한 여자친구는 이유도 모르지.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러지? 라고.
0: 자기야 왜? 대한항공 타자.
2: 싼거
0: 왜? 이유도 모른 채 지금
2: 한순간에 그냥 스크루지가 됐어요.
0: 아, 나 진짜
2: 그냥 마주치면 안 돼? 그냥 마주치면 어때요?
0: 근데 또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지.
1: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 마주치면 진짜
0: 아름다운 이별은 없기에 아직 뭐가 있을 거예요. 1698번님. 저는 공중화장실을 못 가요.
2: 왜요? 왜요?
0: 공중화장실 간 사이에 남자가 저 버리고 갔거든요. 바람 피는 것도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갔더라고요. 그 후로 아무리 말이 어도 안 갑니다.
1: 와.
0: 아니.
1: 바람을 지가 펴놓고 지가 버리고.
0: 진짜로 있어요?
1: 아.
0: 딴 여자 만나려고 간 거야 그냥?
2: 화장실에 넣어.
0: 나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2: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은 헤어져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1: 맞아,
2: 진짜로.
1: 맞아.
0: 진짜 이건 정말 조상이 도는 거예요.
2: 그래요. 신이도 왔어요.
1: 맞습니다.
0: 와 진짜. 자 안나씨.
2: 7548님. 아, 전 고등어를 못 먹어요. 고등어 먹다가 잔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죽는 줄 알고 절 살리겠다고 눕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미 가시는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입을 찢다시피 벌려서 가시를 뺀다고 손을 넣고
1: 어머.
2: 휘적휘적하고 아 너무 공포였어요. 그 뒤로 고등어만 보면 엑스에너지의 광기 어린 눈이 떠올라요.
1: 아니 손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다고 자기 손이.
2: 아 이거 다시 빼야 돼.
1: 안으로 가시가 들어갔을 텐데.
0: 아니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인공호흡을 왜 합니까?
1: 아니 빨아내려고. 하임리히를 어떻게 합니까? 하임리히를.
0: 이걸 인공호흡을 하고 뭐 어떻게 석션으로 그럼 빼내는 거예요?
1: 네네. 인공호흡 부는 게 아니라 빠는 걸로.
0: 빨다가
2: 본인이 가시에 찔려서
0: 와 진짜.
2: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어떤 뭔가 그런 투철한 직업정신이
0: 살려야 돼 이러면서 막 손가락 집어넣어 좀. 아 이건 위구나.
1: 아, 위구나.
0: 아 심장 잘못 꺼냈네. 아 다시. 자 이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네. 익명 아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아, 하나 더.
1: 네. 헤어지자고 시땡 편의점 삼각김밥 코너 앞에만 가도 눈물이 나요. 그래요. 헤어지고 짠돌이라서 집에서 데이트할 때도 맨날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자 하고 참치 마요 삼각김밥만 사주던 X. 어느 겨울 야근 끝나고.

0: 새벽 1시쯤에 너무 서러워서 전화했더니 패딩도 안 잠그고 슬리퍼 신고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눈물 날 때는 이거 먹어야 돼. 사람은 탄수화물 들어가면 일단 덜 서럽거든 하면서 또 참지 마요. 삼각김밥을 쥐어줘서 더 짜증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슬퍼서 못 먹어요. 참지 마요 삼각김밥. 늘 아. 언제나 연애를 할 때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사줬었는데
1: 만병통치약처럼 아. 왜 우리가 다치면 항상 옛날에 엄마들이 빨간 약만 발라주듯이
2: 호랑이 연고 같은
1: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소유의 PDA.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몇 개만 더 볼까요?
3: 3680님,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전 다와가면 나오는 그 고층 아파트 아시나요? 전남친이 거기 살던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 아파트만 보면 손이 벌벌 떨려요. 고속도로 옆이라 안 지나갈 수도 없고 높기는 또 워낙 높아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어머, 근데 거기가 나는구나. 그 여자나 집인 걸 어떻게 알았지?
2: 어머,
3: 어떻게 알게 된 거야?
2: 그래, 근데 거기만 지나가도 손 벌벌 떨린다는 말이 난 뭔지 알 것 같아. 짜증나지. 자, 김인숙 씨.
4: 아, 0592님. 저는 제 첫사랑이 배구 선수였어요. 나이 들어 다시 보니 선수 은퇴하고 코치로 있어서 계속 화면에 잡히거든요. 나한테 스파이크 날릴 것 같아서 움찔움찔합니다. 여성분일까요? 남자분일까요? 배구 선수가.
2: 여성분일 것 같아요. 스파이크를 많이 맞아보신 것 같아가지고.
3: 그렇지.
2: 자, 그럼 오늘 이별 후유증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4: 네. 헤어지고 고등어를 못 드시는 7548님 축하드립니다. 네.
3: 7548님, 저는 고등어를 못 먹어요. 고등어 먹다가 잔가시에 목에 걸렸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죽는 줄 알고 절 살리겠다고 눕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미 가시는 넘어갔는데
2: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3: 입을 찢다시피 해서 가시를 뺀다고 손을 집어넣고 공포였어요. 그 뒤로 고등어를 보면 엑스 여자친구의 광기 어린 눈이 떠올라요.
2: 내가 볼때 이 여자친구는 이 행위에 집중한 것 같아.
3: 약간 거기 취한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가요. 제 남자친구가요.
2: 맞아,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 내가 살릴게요. 석션. 네, 이분께 닭갈살 세트 쏠 거고요. 박성원님께서 너무 슬프네요. 영양 듬뿍 고등어 트라우마라니.
4: 저도 생선 중에 고등어 제일 좋아하는데. 맛있잖아요. 너무 안타깝네요.
2: 가장 영양가가 많은데. 네. 진짜.
4: 등푸른 생선인데.
2: 그럴 수 있어.
3: 아니 근데 소연님이 연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족쇄야, 아무데도 마음 편히 못 가.
4: 여기저기. 그리고 네,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3: 네네네.
2: 저희가 이제 연애를 안 하신 두댕이 분들께도 이상한 트라우마를 남겨드렸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3: 우리가.
2: 그래도 연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3: 에피가 있어야지. 네,
2: 그럼요. 자, 다음 주 나의 X 이야기 사연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죠.
4: 네, 다음 주제는요 이겁니다. 전국
5: 엑스자랑!
3: 비록 헤어졌지만 나의 엑스 이 정도였다. 자랑은 할 수 있잖아요. 외모부터 능력, 마음 씀씀이, 다정함, 각종 뭐 잡기까지. 자랑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유명인과 연애해본 분들 익명 처리해드리니까 자랑 사연 보내주세요.
4: 슈퍼스타들 많이 나왔습니다.
3: 우리랑 사귄 사람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2: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영미 씨 약간 떠는데 이제, 지금? 네네네. 좀 많이 제보할 것 같아서.
2: 이제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3: 보는 걸 다 보여줄 때가 왔다.
4: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저희 X는 안영미 씨입니다.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4: 또 우리 작가님들 사귄 분들도 계시죠. 예. 혹시.
2: 자, 두대 네. 홈페이지 나의 X 얘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모바일 상품권 쏠게요.
4: 네.
2: 자,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돈나의 헝업. 안녕.
4: 안녕.

마돈나의 Hung Up 듣고 왔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별 후유증 이야기하는 동안 사연이 또 많이 왔는데 아까 그 고등어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에 뽑히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가 선물 등록 때문에 성함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실례지만 이름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름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아,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몰랐으면 하는데.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요거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 예. 방송에는 안 나가요. 성함 안 밝힐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또, 예,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익명 지켜드립니다. 일부러 번호도 말씀 안 드렸어요. 끝번호도 얘기 안 했어요. 침착하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에요? 어? 전 여친이 내 목구멍에 손 넣었다는 게 이게 지금 와이프한테 쉬쉬할 일이에요? 나 진짜. 자, 7903번님. 전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정말 다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이 있네요. 다들 재밌게 산다, 부럽이라고 했는데 그래. 아, 그러니까 연애를 떠나서 사람을 만나야 재밌어집니다, 인생이. 요즘에는 다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간접적인 경험들만 하다 보니까 뭔가 다들 좀, 아, 많이 무료해하고 또 화만 나고 또 슴슴해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요런 감정들로 좀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을 좀 만납시다. 예? 박종욱님, 오랜만에 휴가 내서 씻지도 않고 자유를 만끽하며 누워있는데 울 댕댕이가 제 머리에 코를 박고 대다가 갑자기 발로 제 머리 찼어요. 거짓말 아니고 실화예요. 제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났길래 화가 나신 걸까요? 야, 이거 강아지들 웬만하면 이거 냄새 맡고 이렇게 화 내지 않거든요. 정말 정말 이상한 쓰레기 냄새 맡지 않는 한 이렇게 화 내지 않는데. 아, 그래. 웬만하면 저기 오늘 쉬는 날이라도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좀 씻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향수라도 좀 뿌립시다. 저처럼. 최현미님. 대만 타이베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오면 꼭 두대들으면서 사연 꼭 보내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유명한 샤오롱바오랑 곱창국수 야무지게 먹고요.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신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저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까지도 두 대를 들어주신다는 분들 보면은, 아, 진짜 이분들 찐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여행 가서 거기에 만끽해도 되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안영미가 뭐라고, 아, 진짜, 이런다니까요. 못 말려요, 정말. 안영미 바보들, 안 바보들, 진짜. 1142번님, 오늘 생일이라 친구가 밥 사준 데서 나왔는데,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노트북 두 대를 딱 펼치더니, 티켓팅 하는 것좀 도와달래요. 아, 제 생일은 이용당한 거죠? 그래도 노트북 두대 짊어지고, 온 정성이 대단해서 도와줬습니다. 아, 친구는 친구다, 진짜. 아유. 이따가 뭐 맛있는 거 사주겠지, 뭐. 이거 티켓팅 해주고 나면은 뭐라도 사주겠지. 진짜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대신에. 축하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4395번님, 대박집에서 줄 서서 복권을 사왔는데요. 영미 씨 행운 모아주세요. 당첨돼서 일요일 아침에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당첨되고 나면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땐두대안 들을 것 같은데. 기운 모아주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일단 드릴게요. 예, 일단 4395번님. 자, 복권! 일어나십시오! 됐어요. 제가 지금 두통이 시달리고 있는데. 보내드렸어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인의 피어나.

0: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가인의 피어나, 렉시 하늘 위로 지금 흐르고 있죠.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더니 아 소피 말해서 또 화장실 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듣고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305번님, 0668번님, 임희진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나의 엑스 이야기에서 아, 전 남친 때문에 내 사람 그걸 못 들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트라우마는요 부딪혀야 돼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딪혀야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0: 한국 세무사회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브람스 안마의자 슬림웨이 다이어트 이것 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정식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 시티 우미 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 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IS 동서와 함께 합니다. 아, 아.
1: 자, 이제 극복하셨죠? 이제 들을 수 있겠죠, 이제? 3344번님, 세차장 운영하는 두댕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차 코팅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 두댕이 항상 두대 챙겨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생업을 접고 듣진 않으시네요. 아이, just kidding, 농담.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SG 워너비의 네 사람. 끝까지 들으면서 자 우리 모두 트라우마 극복합시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0: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목인박물관 목석원. 나무와 돌로 만든 조각작품들이 정원 가득 펼쳐진 곳인데요. 인왕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도심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생각보다 규모도 꽤 넓어서 천천히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목인박물관 목석원은 한양도성 성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나무와 돌 조각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고 봄이면 그 사이사이로 들꽃들이 피어나 더욱 특별해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만나는 숲속엔 멍때리는 터라는 곳이 있어 그물망 위에 누워 하늘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물망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는 곳이라니 이보다 더 좋은 멍때리기가 있을까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제임스 스미스의 Dancing with you, baby. 너무 이제 설레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고 이제 퇴근하실 준비하시라.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도 너무 오늘 프라이데이 나시라 격하게 오늘 뭘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번 주 한번 차분하게 또 이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완벽한 하루의 첫 곡이 차분하게 시작했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정통 라디오 완벽한 하루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476 쓰시는 분이 또 이렇게 안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출첵을. 안녕하세요. 순디 전통 라디오 들으러 왔어요. 전통이 아닙니다. 정통입니다. 전통 라디오는 너무 옛날 스타일. 옛날과 똑같은 전통을 지키는 스타일의 전통이고 정통 라디오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정통 라디오. 오늘 금요일. 그렇습니다. 1104 쓰시는 분은 오늘도 완화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는 거 아시죠?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9266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 헤이의 I love you all 들으셨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남자 보컬 목소리가 싹 나와서 이게 누굴까? 또 헤이 씨는 또 조기찬 씨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현철 씨더군요. 김현철 씨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에도 이렇게 혼자 부르게 내버려 두질 않네요. 그래서 참 좋아요. 헤이의 목소리도 좋고 김현철 씨도 참 반갑습니다. 황정민 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오늘 휴무라 시작부터 다 듣고 있어요. 먼지 가득한 곳에서 옷 정리 중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순디는 차분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차분하게 행복해주는 능력이 뭐 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완벽한 하루를 들으면은 좋은 음악들이 우리 황정민 씨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뭐 저도 뭐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해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듣다 보면 좋은 음악에 행복한 기운으로 감싸실 겁니다. 9396 쓰시는 분, 순디, 생일인 딸이 생일 선물로 삼총사 친구들과 파자마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해서 휴가 내고 준비 중이랍니다. 또 딸을 위해서 휴가까지 내고 파티 메뉴로 등갈비찜 하고 있어요. 와, 라디오 들으면서 신나게 준비해 볼게요. 대단하네요. 야, 딸 생일에 친구들이 오면은 휴가까지 내가지고 등갈비찜까지 만드시는 정말 딸이 너무 부럽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 안 해요. 저희는 정통 라디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얘기는 안 하고 유명합니다. 자, 대신 제가 노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노래입니다. 연두.

루시드 폴의 연두에 이어서 기타리스트 박주원 그리고 보컬리스트 정엽의 빈대떡 신사 들으셨습니다. 아주 좋네요. 트롤 월드 투어의 OST 중에 Just Sing 들려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기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한 브라질 뮤지션입니다. 삼바 축제로 유명한 망게이라에서 자랐고 카니발 음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삼바의 거장 까르돌라에게 조언을 얻으면서 함께 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꽌두 뺑수 앵 망게이라는 사후에 공개된 싱글이고요. 망게이라를 생각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면 삼바 모임이 생각나고 망게이라가 내게 큰 위안이 된다는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넬손 사르젠투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넬손 살젠투의 꽌두 뺀수 앵 망게이라 였습니다. 참 이제 점점 여름이 돼가면서 이런 음악들이 굉장히 땡겨요. 개인적으로도 땡기고 여러분들과도 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브라질 음악 참 소개해드릴 음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좀 더울 때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이 취향의 공유에서 나오는 이 브라질 음악들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름에 어디 바닷가나 휴가 가셔서 뭐 산도 좋고 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쫙 들으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정현 님이 오늘 노래도 역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 한 곡 추가하는 또 기쁨이 있죠. 이거 한꺼번에 어디 탁 여행 가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같이 8624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순디 영화 와일드싱에 나오는 그룹 트라이앵글 아시나요? 멤버가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옛날 90년대 풍이라 저희 세대에서 공감이 팍팍 되더라고요. 오늘 공유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는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영화 와일드싱 OST 러브이즈라고 합니다. 한때 가요계를 휩쓴 3인조 댄스 그룹 트라이앵글의 재도전을 코믹하게 그린 작품이라고 하고요. 선공개한 사운드 트랙과 뮤직비디오가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대요. 저도 이건 사실 처음 들어보는 영화고 노래고 또 멤버가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배우가 이렇게 출연하나 봐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8624 쓰신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와일드 싱,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들으셨고요. 그 뒤로 비슷한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요. 김성재 그리고 PH1의 말하자면 리믹스를 또 붙여서 비슷한 분위기로 들어봤습니다. 8624 쓰시는 분 그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와일드 싱 OST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뮤직비디오가 나온 그 화면을 봤는데 정말 예전 우리 음악방송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아, 우리 완벽한 하루에 한번 초대하면 참 좋겠는데요. 자, 노래로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임현정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허회경의 Nowhere.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0: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10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저 지금 점심으로 어제 담근 오이 소박이에 컵라면 먹어요. 생각은 점심이라 생각하고 먹는데 시간이 저녁인가요? 이따가 맛있는 저녁 또 먹을 거예요. 아, 지금 점심으로 이거를... 뭐 저녁은 언제 드시는 거예요? 저녁은 막 한 9시에 드시나요? 아, 근데 어제 담근 오이 소박이 컵라면은 정말 그래요. 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이따가 저녁도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The Real Group의 Telephone Talking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아주 신나는 곡으로 미스터 빅의 Alive and Kicking 들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 1부에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좀 흥분되시죠 여러분. 퇴근 시간도 다가오고 노래도 뭔가 갑자기 막 저기 밑에서 나오는 어떤 락 스피릿이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으로 3부를 시작했습니다. 8561 쓰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무, 내일도 근무, 내일 모레도 근무, 계속 근무네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쌓이면 완화 들으며 진정합니다. 완화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완화는 오늘도 하고요, 내일도 하고요, 내일 모레도 하고요. 그 다음날도 하고 계속 하니까 혹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렇게 4시부터 6시에 완벽한 하루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진정시켜드릴게요.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홍제목 피처링 희영의 오늘 들으셨습니다. 아, 미스터 빅의 노래로 좀 흥분했던 어떤 가슴을, 놀란 가슴을 조금 가라앉히기에 굉장히 좋은 곡으로 다시 여러분들 좀 다시 안정됐죠? 다시 조금 퇴근 시간까지 조금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노수빈 님이 보내주셨어요. 퇴근이라곤 없는 워킹맘의 일상을 잠시 벗어나 혼자 무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푹 쉬면서 초록초록한 에너지를 잔뜩 충전하니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네요. 라고. 아, 누군가 이제, 아이들을 잠시 돌봐주고 혼자 싹 이렇게 무주로 다녀오셨군요. 그렇게 한 번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수빈님 가끔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하고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요. 7633 쓰시는 분이 어쩌다 보니 꼭 이 시간에 상수님의 목소리에 끌리게 되어 채널 고정하게 된 환갑쟁이 애청자입니다. 대학 때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행복함이 참 좋습니다. 늘 좋은 음악 감사해서 용기 내요. 참여해봅니다. 아우, 그래요. 잘 오셨어요.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용기까지 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음악이 나오면 아, 이 노래 참 좋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오늘은 이런 음악이 듣고 싶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완벽한 하루에다 그냥 신청곡 툭툭 던져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언제든지 노래 틀어드리니까 자주 완벽한 하루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9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같이 듣겠습니다.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에 이어서 윤마치의 Color It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372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 4학년 아들은 상순삼촌 방송을 권투 다녀오는 길에 듣거든요. 요새 방송을 열심히 듣더니 누나 방에 있는 기타에 관심 갔네요. 완벽한 하루 들으며 귀가 트인 걸까요? 오, 야, 이거 권투도 하고 기타도 하고 취미가 많아지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기타도 치고 또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이클 부블레의 U&I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대,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59년 오늘 5월 22일은 셜록 홈즈의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셜록 홈즈의 친구로 나오는 군의관 출신 왓슨 박사는 실제 직업이 의사였던 아서 코난 도일의 페르소나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은 안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저도 이제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이라기보다는 몇 년 전에 나온 그 셜록 홈즈 영국의 드라마를 좀 보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왓슨 박사가 군의관 출신이라는 건 맞는, 어디서 뭔가 트라우마를 갖고 다 왔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이 안과였을까요? 안과였는데 이제 셜록 홈즈를 쓴 거 아니에요. 안과랑 셜록 홈즈랑 무슨 문제가 관련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이 안과였다. 오! 저는 오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왠지 안과. 안경을 쓴 거 안 썼나? 모르겠습니다. 왠지 안경을 썼을지도 모르겠다. 안경을 쓴 거랑 안과랑 무슨 상관이 없죠. 어쨌든 그냥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찍는 거죠. 찍으면 틀리고 풀어도 틀리고 그게 상식 퀴즈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은 안과였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KT 턴스톨의 Suddenly I See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승 퀴즈 문제가 아서

코난도일의 진료 과목은 안과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여서 뭔가 suddenly I see. 갑자기 보게 됐어. 안과 간 이후로 갑자기 보게 된 뭐 이런 느낌인가요? 아, 이 상승 퀴즈 끝나고 나오는 이 힌트곡 있잖아요. 힌트곡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게 힌트곡처럼 나오면 꼭 X든데 제가 아 정말 이걸 미리 제가 좀 봤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저는 그냥 O로 오늘은 찍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은 안과였다. 그렇다. 안과 의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해. 의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또 이런 또 함정이 있습니다. 또 엉뚱한데 함정이 있는 상승 퀴즈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5로 정답을 바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아, 오늘은 또 힌트 곡이었군요. 자, 정답은 오늘 5고요. 아서 코난 도일의 진료 과목은 안과가 맞습니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뒤 안과학의 중심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학까지 했는데요. 이후 런던의 안과병원을 개업했지만 초기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진료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이야기가 바로 세계적인 추리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아, 안과가 잘 안 돼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또 셜록 홈즈 시리즈를 읽을 수 있었군요. 야. 자, 이거야말로 상식. 상식이 하나 여러분 더 늘었죠? 제 덕에. 제가 오늘 맞춰서 늘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아는 체하기 되게 좋은 그런 상식인 것 같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안과의사였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최백호 피처링 조현아의 노래입니다. 지나간다.

채베코 피처링 조현아의 지나간다에 이어서 이소은의 오래오래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또 노래를 들어볼까요? 박예니 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다프트 펑크 피처링 토드 에드워즈의 Fragments of Time.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6: 유동 골뱅이.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519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내와 저녁 외식하러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항상 듣는 프로그램인데 오랜만에 같이 들으니까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와중에 또 저희 완벽한 하루에서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또 오늘 저녁도 정말 맛있게, 그리고 아내분과 즐겁게 좋은 분위기로 드시기 바랍니다. 피들밤비의 Love Again in the Park 들려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별일도 없는데 공연이 머리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와글와글 뇌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켜기 위해 마음부터 편안하게 다스리려 합니다.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 조용한 산사에 울려 퍼지는 스님의 목탁 소리, 명상을 할 때 사용하는 싱잉볼 소리 등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여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항상성 상태로 되돌리는데, 소리의 진동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색채 에너지도 큰 활약을 합니다.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아요. 뇌의 과부하를 막고 뇌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예술로 뇌 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는 조언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가벼운 낙서나 산책, 그리고 여유로운 예술 감상 등이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저 아름다운 것을 대하기만 해도 뇌는 우리에게 통찰을 선물하곤 한다네요. 자,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그린 데이의 브레인스 2 들었습니다. 최윤아 씨가 와 그린 데이의 브레인스 2 이거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첫 곡부터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철 씨는 와 이런 비비는 굉음 소리 좋아요. 비비는 굉음은 뭐예요? 비비는 굉음.

0: 아,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들려주실래요? 비비는 굉음?
1: 네.
0: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그린데이의 브랜쉬 2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부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 컴퍼니, 뿌리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 이때 저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는 정말 대단했죠. 예. 기세등등하게 노래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었습니다. 2021번으로 아저씨 저 22살 대학생입니다. 오야, 고마워요. 예. 22살이면 위트니 휴스턴 노래 예, 들은 나이는 아닌데 사실. 그렇죠? 뒤늦게 들은 거죠.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자,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새가 차에다가 실내를 왕창 해놓아서 티슈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세차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6790번으로. 기분 좀 업되게 신나는 곡 들려주세요. 오, 야우.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새 그 변에 새똥에는 그 약간 석회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그대로 놔두면 차가 부식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닦아줘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6790번. 예. 아, 근데 실내를 얼마나 해놓고 가가지고 티슈로 감당이 안 된다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고현준 씨가 아주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50대 중반에 4년차 초보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음악 처음에 듣다가 10분 듣다가 껐대요. 하도 이런 방송이 있어? 이러고 쭉 가다가 지금은 이제 열심히 들으신다고. 감사합니다. 고현준 씨. 자, 청해 주신 음악은 AC/DC. 야, 이거 오늘 제가 또 모처럼 AC/DC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아니, 그동안 제가 아티스트 티들이 꽤 있는데 백햄 35주년 티 계속 입고 다니느라고 요즘 등한시 했거든요. 오랜만에 입고 나왔습니다. AC/DC, Back in Black. 어디 갔나 이거? 듣겠습니다.

영국 밴드 스테이터스 코어 Rocking All Over the World 들었습니다. 이창호 씨가 청해 주셨는데 야 축구 팬이시구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울버햄튼을 응원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응원팀 잘 나갈 때는 주말이 즐겁고 반대로 성적이 안 좋으면 괜히 한 주 내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돼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십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허전하고요. 예. 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순간은 울버햄튼이 홈경기에서 승리하면 경기장에 Rocking All Over the World가 울려 퍼지는데 팬들이 목청껏 따라 부르는 장면이 정말 멋집니다. 오, 아, 이 노래를. 예. 아니, 울버햄튼을 원래 좋아하신 거 아니면 황희찬 선수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팀은 강등돼가지고 이제 2부 리그로 가야 되는데 황희찬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팀을 응원하진 않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저 맹활약해가지고 좋은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잖아요. 예. 스테이터스 코어 이 밴드는 진짜 오래된 밴드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공연했고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저 공연할 때 그때 오프닝을 스테이터스 코어가 했어요. Rocking All Over the World 이창호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AC/DC의 Back in Black이었고요. 자 3559번으로 청해 주신 네킹

0: Love, L-O-V-E, Love.
1: L.

0: TBC FM for you.
1: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내일부터 또 사흘 연휴가 시작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더위와 자외선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좀 지날 수 있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이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기온이 낮을 텐데요. 아침에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4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1도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름 옷 준비해 두시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비 소식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서스펜스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연출력을

최고로 치지 않았다.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하기를 즐겼기에 배우의 연기를 중시했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히치콕은 말한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다. 영화든 드라마든 훌륭한 대본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 작업이 이루어진다. 시나리오가 별로면 아무리 명감독, 명배우가 동원되어도 별로인 작품이 된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드라마가 몇 편 있어서 더 히치콕의 견해에 맞장구를 치게 되었다. 배우들 연기는 뛰어난데 어쩐지 흡족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보다가 감상평이 복잡해진 원인을 나름 짐작하게 되었다.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명대사를 쏟아내서 부지런히 주워담아 기억의 서랍에 넣어두기 바쁘다가 문득 피로감을 느꼈다. 처음엔 위로를 주었던 대사들이 어느 순간 피로로 다가왔다. 과유불급이란 생각도 들었다. 100마디 명대사보다 흔들리는 표정과 침묵이 아쉬워졌다. 명감독 히치콕이 말하는 명시나리오도 100% 완벽한 대본을 가리키는 건 아닐 것 같다. 또 같은 작가가 같은 공식, 같은 규칙을 따라 썼는데도 어떤 작품은 훌륭하고 어떤 건 별로인지 그 이유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어서 작품마다 들어간 글의 힘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첫수는 오늘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우리들 모두는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작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히치콕식으로 말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시나리오, 둘째도 시나리오, 셋째도 시나리오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니 난 작가가 아닌데요. 난 글 같은 건 원래 잘 못 써요. 그러면서 뒷공무니를 빼려는 이에게 킬 더 도그의 저자 폴 기오는 말한다. 당신은 평생 서사를 흡수하며 살아왔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글을 쓰되 아는 것을 쓰라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써라.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써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써라.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써라. 인생 시나리오는 진짜 아는 것을 쓰는 게 최대의 요령이다.

아, 레제플린의 블랙독 들었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예, 샵 8000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아,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예. 자, 6시 40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와, 사진 한 장 보내셨는데, 와, 5월의 햇살 예쁜 날 많이 버리고 이사 왔는데, 아우, 집이 좀 작은가 봐요. 또 정리 들어갑니다. 예. 그래, 좀 정리 좀 하셔야 되겠는데. 짐이 많으시네. 근데 이게 또 정리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정리하면 다 돼요. 1년 만에 합천으로 글램핑 왔습니다. 이전에 캠핑할 때도 저녁 준비하면서 백캠 들었는데, 와, 글램핑은 더 여유 있네요. 역시 도시에서 벗어나니 좋네요. 하고 박윤정 씨.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시켜놨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백초초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예.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시간에 백캠 들으니까 좋네요. 날씨도 맑아서 더 기분이 좋네요. 박희진 씨. 와. 야, 근데 스튜디오 창 밖을 보니까 진짜 어제도 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너무 대낮인데 이거. 오.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1, 2부 끝곡은 이동환 씨가 청해 주신 켄트의 747, 747. 3부에 다시 만납니다.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0: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업타운 걸. 오늘은 웨스트 라이프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3854번으로 총해 주셨는데 이분도 축구 팬이시네. 아스톤 빌라의 36년차 한국 팬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하고는 마요르카 시절부터 연결되었는데 꼭 오길 바라면서.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스톤 빌라로, 예, 아스톤 빌라 측에서 제안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이게 이적이 안 됐는데, 저는 솔직히, 예, 아스톤 빌라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예. 아, 아스톤 빌라가 괜찮아요, 팀이.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놔줘야 되는데, 아,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또 아스톤 빌라 파크에 한번 갔었잖아요. 토트넘하고 아스톤 빌라 경기 보러. 그날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예. 2024년 봄에.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접 직관한 게 뭐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구장에도 여러 번 갔죠. 스탠포드 브릿지, 그러니까 첼시 구장에는 세 번이나 갔었고요. 한 번은 배순탁 작가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그렇죠. 예. 그때도 토트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토트넘 원정 경기.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부상이라 없었어요. 예. 아이,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저 아스널 홈구장 에미레츠 스타디움도 갔었고요. QPR 구장에도 예전에 두 번이나 갔죠. 아, 이래저래 뭐 여기저기 많이 갔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성사되기 바랍니다. 예. 아스톤 빌라로 이번 월드컵 끝나고 이적했으면 좋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3854번. 예. 고맙습니다. 가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는 이강인 선수 좀 뛰게 해주는 건가? 아, 왜? 엔리케 감독 마음에 안 들어. 가끔. 예. 아니, 뭐, 우리 편 아니니까, 뭐.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0: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웅장하죠. 예.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들었습니다. 1104번으로 지난 5월 4일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 가든 스튜디오 밖에서 포레스텔라의 녹화하는 걸 봤었는데 와 문득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며 괜시리 아련해지네요. 오늘 같은 불금에 더욱 잘 어울리는 화려한 화음의 향연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신청합니다. 예. 사진까지 보내셨네. 예. 고맙습니다. 또 박지현 씨도 고3 수험생이 있는 저희 집은 연휴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예. 이번 황금 연휴도 라디오와 보내야겠어요.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예. 제가 그때 포레스텔라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우린 튼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포레스텔라 멤버들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예. 배철수 아저씨가 약속을 지켰다고.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시 15분 15초 막 지났고요. 9721번으로 청해주신 네. 피터 개브리엘 슬래치 해머.

아, 블랙 크로우스 Heart to Handle 들었습니다. 778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아, 요즘에 아주 짧고 굵고 좋은 노래 하나 찾았습니다. 예. 시간 애매할 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 안 애매한데요? 늘 안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노래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여러 번 나갔는데 그때는 어디 가셨다가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블랙 크로우스, Hard to Handle.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피터 게브리엘의 슬래치해머. 예. 큰 망치란 뜻인데, 아이 뭐 이 작전명을 이걸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불쾌하더라고요. 예. 슬래치해머. 예. 자, 아, 이대근 씨가 정해주신. 예. 저는 이 영화 다른 어떤 분들은 이게 황당무계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영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윌 스미스 주연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예. 드루 힐 그리고 쿨 모디가 함께했습니다. 윌 스미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내일이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궂은 날입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호남 내륙도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3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좀 낮아지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가까이 오르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seconds of summer. 티스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잘 있나 모르겠네. 아, 백현 친구예요. 예, 그럼요. 정선미 씨가 총해 주셨습니다. 아, 더워지니까 이 팀 생각이 난다고요. 여름 들어가세요. 예. 5 seconds of summer. 야, 이게 진짜 5월 하순이니까 여름이 머지않긴 했네요. 예, 진짜로요. 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시 35분 7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축구 얘기 많이 하게 되네. 아, 5783번으로 사진을 보내셨는데, 아저씨, 와, 저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었어요. 체육대회 저희 반 반티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먼지 덮어 쓰고 이제 씻고 나와서 백캠에 집중합니다. 아니 반전체가 파리 생제르맹의 뭐 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반티를 이걸로 했어요? 와, 재밌네. 자, 6827번으로 아저씨를 30년 넘게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딩 때 미술학원에서 듣기 시작해서 지금 작업실에서 들을 때까지요. 감사해요 하셨는데, 30년 전에 한번 아저씨는 영원한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와서도 바꾸기도 애매하잖아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지금 와서 바꾸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부르세요. 예. 6827번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청해 주신 음악 Ray, Worth It.

네, 마이클 잭슨 잼 들었습니다. 김상용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의 워시였고요. 빨리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씨, 저거 오늘 많이 밀렸는데 이게 시간이 없네. 아이, 박정만 씨가 청해 주신 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0: 네,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름 듣고 제 신청곡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숟가락 얹어서 저의 신청곡이라고 해주시면 점점점 안 되겠죠? 네. 아, 되죠? 왜 안 돼요? 예. 예, 한규현 씨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 신청하셨는데 여기 묻어가실래요? 제가 이건 예. 아, 괜찮으면 저는 뭐 여기다가 아, 예, 업고 갑니다. 예.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가신 분. 와, 백햄 친구 마마스건 보러 왔습니다. 30주년 코로나.

축하 기념으로 연주하는 영상 본 거 억제 같은데 오랜만에 내놨네요. 아 요거 저 특집 방송 그래도 음악이 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 때 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특집 방송의 일환으로 한번 했죠. 예. 자 음악은 마마스건 음악은 그 현장에서 들으시고요. 예. 오늘 그 곡은 영화 헤일메리 프로젝트를 재밌게 봤습니다 하고 박순정 씨가 총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 들 때 유독 한쪽 발

0: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유명 도서 판매 기업의 창업주는 가난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움에 대한 갈증을 독서로 풀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회사를 세울 때 책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업 지침을 세웠습니다.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더라도 그냥 둘 것. 이 책 저 책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책을 훔쳐가더라도 크게 망신 주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누군가의 선한 마음이 책을 통해 타인에게로 번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커피 한 잔, 따뜻함이 스민 문자 한 통, 때로는 꼭 잡은 손으로 우린 비슷한 마음을 퍼뜨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22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 부른 Hold My Hand였습니다. 국내 모 도서 판매 기업 창업주가 어떤 영업 지침을 이렇게 근사하게 세웠었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지침은 뭐 손님들한테 다가가지 말라는 지침은 어떤 백화점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약간 이제 구경하고 싶은데 막 가까이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있냐 뭐 여쭤보시면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상한 마음에 자꾸 아 아닙니다 하면서 빨리 나오게 돼서 그거 아주 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적당한 지침이다 생각했었는데 세 번째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책을 훔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막 망신 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타이를 하고 이게 정말 책이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닮아있는 창업주의 마인드가 묻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는요. 시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에서 꺼낸 질문으로 부엉이들 답변 만나보고 시로 풀어보는 사랑 고민 이따 9시부터 시작해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세요.

0: 해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고요. 김현아님께서 저 오늘 집콕했어요. 휴대폰이 집계해주는 걸음수 확인하니 32걸음이라네요. 자랑해도 되죠? 파워 외향형인데 집콕도 할 만합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예요. 이게 특히 라디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주말에 잘 쉬지 못하고 막상 쉬는 날이 와도 뭐 해야 될것 같고 해서 잘못 쉬는 분들 많은데 아주 다음에 요거를 더 줄여보는 방향으로 아예 나중 아한 자릿수는 그건 조금 문제 있겠다. 그 몸이 오히려 굳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서른 걸음 즈음해서 이게 4자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주말을 진짜 맛있게 쉬는 하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5529님. 이나 언니, 전래동화 중에 내가 깎은 손톱을 쥐가 주워 먹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해서 진짜인 나를 집에서 쫓아낸다는 얘기 아시나요? 저 요즘 그게 현실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요. 쥐일은 운동하고, 쥐이는 영어 공부하고, 쥐삼은 영화 모임 나가고, 쥐사는 집에서 쉬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은 하나라 애석합니다. 맞네. 이게 이 전래동화가 현대판으로 재해석돼야 되겠네. 이래서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은 쥐를 128마리씩 거느리고 살았대요 하면서 끝나는 나쁘지 않네요. 뭐나 나와서 살지 뭐. 쥐들은 한 집에서 살아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 복사본들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싫고 또 어휴, 너무 남겠는데? 괜찮네. 7278님, 안녕하세요, 이나 씨, 대장부엉. 저는 여든이 넘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는 법을 엄마한테 알려드리다가 살짝 짜증을 냈어요. 좀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알려드리면 될 것을. 50 넘은 저 자책하고 반성합니다. 삐져서 말안 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마음 풀어요, 엄마. 아, 요거. 몇 살이 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쉽게 짜증이 올라오죠, 엄마한테는. 요거는 지금 이 마음을 영상으로 셀카로 찍으세요. 지금 한참 이거 뭐 핸드폰 영상 이렇게 받는 거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때라 보내는 것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보고 피식 웃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이어서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0202님께서요. 저 산업관리 위생기사 필기 합격했어요. 연차 내고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 좀 더 할 걸 얼마나 후회했던지요. 한숨 푹푹 쉬고 시험 쳤는데 웬걸요? 아슬아슬하게 합격선 넘겼네요. 대장부왕이 축하를 받고 싶어서 사연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차 내셨다는 거 보니까 일하시면서 준비하신 건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요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좀 모색하시고 뭐 때로는 더블잡을 하고 아예 뭐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또 좋은 기운으로 퍼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영지님, 저 얼마 전 제 생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간 상대가 내뱉은 폭언과 힐난이 상처가 돼서 아리네요. 마치 타자 연습 게임에서 단어들이 마구 떨어져서 무너지고 뭉개진 바닥이 된 기분이에요. 이거 약간 드라마의 효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네요. 이 와중에. 표현을 어떻게 이 와중에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간 상대가 내뱉은 거. 근데 잘 헤어지셨어요. 폭언은 폭행과 같아요. 영혼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외상은 오히려 뭐 되게 심각하지 않은 거는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로 얻은 상처는 어떻게 내가 뭐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지기도 해요. 저는 영지님이 이 일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일 선물 같은 일이었다라고 돌이키는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어요. 알겠죠? 그런 말 듣고 그럴 뿐 아닙니다, 영지님. 노래 듣고 올게요. 켈라니의 Folded.

0: 히어로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 브루노 마스의 노래인데요. 요거는 아직 많이 못 들어본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로 아리에스고 토도라는 곡인데요. 그치만 막상 들으면 익숙한 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사랑 받고 있어서 라디오에서 저희 별밤에서도 몇 번 튼 적 있는 Risk It All이라는 곡, 그러니까 스페인어 버전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좀 라틴 정서를 좋아해서 편곡도 살짝을 라틴 발라드 볼레로 스타일로 나왔는데 참나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근데 원체 브루노마스가 가진 그 그루브가 라틴 계열 음악에 참 잘 어울립니다. 약간의 그 복고풍 리듬을 타는 스타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이 왠지 이상하게 스페인어로 된 노래들은 의미는 모르지만 낭만이 좀 두 배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좀 선호를 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다른 언어와 색다른 바이브로 들어보는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 롤의 스페니쉬 버전, 편곡도 살짝 다릅니다. 로우 아리에스고 토도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로 아리에스고 토도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위스키롤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스페인어를 뭐 발음을 구별할 줄 아는 귀는 없지만 스페니쉬를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친구 말로는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대요. 예. 언들 브루노 마스 정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사연 보겠습니다. 한혜지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14년 전 국어 선생님인데요. 시를 외워 반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외워 작은 볼펜을 받았습니다. 울산 중앙여고 이종대 선생님, 제 인생에 영화 같은 한 장면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런 박준신 같은 선생님을 또 학창시절에 만나셨군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혜지님, 혜지님이 진짜 더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침 출근길, 부릉, 오토바이 소리에 고개를 들면 헬멧을 쓴 채로 팔을 위로 힘껏 뻗어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옆 건물 중국집 사장님. 저도 덩달아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를 건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간 단골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물가가 올라 어쩔 수 없이 밥값을 올려서 미안하다면서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간식 사러 간 편의점 사장님은 신상품 한번 먹어보라고 건네주시고 카페에선 주문받고 음료 만드느라 바쁜 틈에도 사장님이 눈인사를 건네주십니다. 다들 바쁠 텐데 마음 담아 건네주는 인사에

업무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연 왜 익명으로 보내신 거죠? 너 대체 무슨 동네입니까? 거짓말, 혹시 거짓말이라 익명인가? 왜냐면 너무 동화 같잖아요, 이거. 단골 중국집 사장이 이렇게 팔을 위로 힘껏 뻗어 막 인사하면서 시작되는 하루와 밥값을 올려서 미안하다라면서 계란말이를? 김치찌개는 계란말이랑 합쳐지면은 4배 맛있거든요. 신상을 건네주는 편의점 사장님? 이거 제가 하는 또 마을에서 뭐 이것저것 막 꾸려나가는 친구들 사귀고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 안에 풍경인데 혹시 그 게임 얘기... 거기 김치찌개 사장님 안 계시긴 한데 아, 너무 아름다운 동네에 사십니다. 부러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위너의 에어 듣고 왔어요. 5211님, 항상 듣기만 하다 처음 문자 보내는 부엉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 이제 복직한 지 1년 된 22개월 아기 엄마예요. 5월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매일 야근하다 보니 아기가 잠든 뒤에야 집에 가요. 아침이면 아기가 울면서 저에게 안겨옵니다. 누구나 맞벌이를 한다고 위안 삼으며 지내왔는데 요즘은 누구나 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생각이 많아지네요. 유난히 힘든 날이라 그런지 위안이 필요해 털어놓습니다. 지금 요즘 너무 힘드시죠? 세무 관련 일 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그래요. 맞벌이하고 하면서 육아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이 싸움일 것 같아요. 특히 저 엄마분들이 더 그렇죠. 아무래도 내 몸에 붙어서 키운 애기니까 진짜 육아하면서 사회생활 병행하는 모든 우리 육아 부엉이들 진짜 최고의 오늘 에너지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590님은요. 아빠가 하늘로 가신 지 6개월. 매일 우울해하며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이런 제 모습도 아빠가 원치 않으실 것 같아 별밤 들으며 용기 내. 나와서 바깥 산책 중이에요. 하나의 별이 되신 아빠가 너무 그립지만 스스로 슬픔을 이겨내려는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또한 번의 용기를 내서 사연 보냅니다.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의 너의 의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2590님.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버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지는 사연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믿어요. 그 아버지가 그 6개월 동안 내내 2590님한테 보낸 마음이

비로소 닿아서 이런 구체적인 용기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비슷한 슬픔에 젖어 있을 지금 한 글자 적기도 힘든 밤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한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IU featuring 김창원의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0: 현대산업개발
1: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제킹콩의 Summer for You 듣고요. 3부에서 박준시 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쓰는 박준입니다.
0: 네, 날씨 한참 덥다가 최근에 비가 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1: 많이 왔죠. 네.
0: 왠지 시인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인님 혹시 어떠세요?
1: 비 오는 날 너무 좋은데 나가야 하는 날은 울어요. 나가기 싫어서.
0: 실제로 네. 실제로 눈물을 흘리세요?
1: 아, 속으로 울어요.
0: 아, 속으로. 아, 예, 예. 아,
1: 제가 17살 때 배웠어요. 속으로 우는 법을.
0: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요?
1: 아니, 제가 많이 울었는데 시끄럽다고.
0: 17배야?
1: 네.
0: 굉장히 뒤늦게 지적을 받았네요.
1: 아, 보통은 그때부터 차라리 그냥 속으로 울자.
0: 보통은 굉장히 유아 시절에 네. 그만 울어라, 뭐 울지 마, 뚝, 뭐 망태 할아버지 잡으러 맞아. 온다는 둥 이런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울지 않는 그 훈련이 되는데 우리 시인님은 17배.
1: 네, 그쯤.
0: 되게 곱게 잘하셨네요.
1: 그 잘 훈육이 안 됐던 걸 수도 있고요.
0: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인으로 자라나셨잖아요. 고운 마음으로. 네. 그 마냥 우는 것을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는 없다. 이런
1: 맞아요.
0: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비가 와서 우리 시인님도 좋은 작품이 그때 탄생을 했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해보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눠볼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주세요.

0: 공부 김사인.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엄의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안진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마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잎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김사인 시인의 공부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하지만 크게 쓸모는 없었던 공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김사인 시인의 공부에서 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시인님을 연상시켜요.
0: 그러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연결되네요.
1: 와,
0: 이분도 배우셨나 봐요.
1: 그러네.
0: 속으로 오는 거. 눈물 핑 도는데.
1: 역시 이런 기억들이 가슴에 뭔가를 좀 맺힌 기억이 시인을 탄생시키나 봅니다. 아무튼 무슨 얘긴지는 너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다 공부야.
0: 네.
1: 이렇게 해서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0: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크게 겪었을

0: 때도 어른들이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반발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공부하기 싫어 속으로.
1: 이런 이거 공부를 하면... 마저도 공부해야 되냐. 예. 그래도 참 인간이 좀 다른 지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본인의 뜻대로 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말하면서도 약간 정신승리로 하는 말도 실제로 내 인식을 좀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0: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네. 실제 그렇게 되죠.
1: 맞습니다. 네. 아무튼 약간 좀 진짜 느꼈었던 것을 시로 옮긴 것 같은 감상이 들어요.
0: 실제로 이 시를 쓴 김산 시인이 그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전 까마득한 후배지만 이렇게 좀 괜찮으세요라고 할 때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1: 진짜?
0: 네, 이거 다 공부인 것 같아라고. 세상에. 괜찮다는 얘기죠. 네.
1: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김사인 시인의 공부. 이 시에서는 부엉이들에게 살아오면서 열심히 했던 공부 중에 크게 쓸모없었던 공부가 있다면 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의 답 만나볼게요. ON의 처음이니까.

0: 오웬의 처음이니까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 퀴즈는 김사인 시인의 공부에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공부 중에 큰 쓸모는 없었다. 뭐 이런 거가 있다면 뭔지 물었는데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와일드님, 기검체일치 열검 이런 것들을 외치며 전지훈련 돌아온 날에도 도장에 나갈 만큼 공부했던 검도. 저 검도 2단인데 허리디스크 수술 후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이지만 대학생 때 동아리 주장이어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가끔 도장 애기들도 가르쳤습니다.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요. 대장부원과 시인님, 호구 착복 전까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평생 검도 외치다가 평생 검도 그리워가 된 슬픈 사연입니다.
0: 아, 검도 2단. 굉장한 레벨인데 제 주변에도 이 검도로 대학교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1: 네.
0: 기본 자세 같은 거 가서 배워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1: 네.
0: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권사님이 검도 사부님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되게 그 교인들 중에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1: 정신수련 네, 차원에서
0: 왜냐면 검도가 좀 그런 측면이
1: 그렇죠. 네,
0: 있잖아요.
1: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네.
0: 네. 근데 정신 수련이 안될 수가 없는 게 그냥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그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진도를 빨리빨리 빼준대요. 왜냐면 흥미를 묻게 하려고.
1: 네.
0: 근데 그때 옛날이니까 오리 걸음 계속 뺑뺑 돌리는 거.
1: 들어가면
0: 서서 뭐 목도를 집을 힘도 없어요.
1: 그 과거에 이런 무도 같은 것들이 그걸 중시했어요. 자기 극복. 그거를
0: 맞아.
1: 통과하면 너에게 기술을 알려주겠다.
0: 맞아.
1: 권투 학원 다녀도 줄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즐겁게 하는데.
0: 맞아, 맞아.
1: 그리고 서예 학원 다니면 열흘 동안 일자만 그래요.
0: 아, 목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자 그리긴
1: 그리긴 하네. 아,
0: 하네.
1: 네.
0: 아무튼 뭐든지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지루한 단계를 거치는 거랑 안 거치는 거랑 진짜 크게 차이 난것 같아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었어. 그 시절을 탄탄하게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 차이가 결국 이제 고급 단계로 가면서 나타나더라고요.
1: 근데 실생활에 뭐 응용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0: 그렇죠?
1: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검도 배운 친구들 베개 싸움은 잘했어요. 같이
0: 아,
1: 놀러갔을
0: 굉장히 그러면 우리 실생활 밀접한
1: 네.
0: 그런 기술이네요. 1466님은요. 국민학교 시절 좋아하던 여자애가 주산학원 다닌다는 소리에 엄마를 쫄라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파날을 열심히도 튕겼죠. 덕분에 급수증도 따고 주사는 제법 잘 튕기게 됐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계산기만 쓰다 보니 주파는 참볼 일이 없네요. 비록 지금은 쓸모없어진 주산이지만 타닥타닥 주판 알 소리를 들으면 그 시절 순수하게 같이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라 그리워집니다. 시인님 주산학원 다녔어요?
1: 바로 이전 세대 선배들이었고요.
0: 바로 저죠.
1: 네,
0: 네.
1: 저는 그형 누나들이 버린 주판을 타고
0: 그
1: 놀았습니다.
0: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저도 해보긴
1: 알이 좀
0: 해봤어요.
1: 빠지더라고요. 많이
0: 네,
1: 타면. 네.
0: 스케이트처럼 타고
1: 맞아.
0: 싶잖아요. 근데 이게
1: 네.
0: 주산학원에서 그 셈법을 배우는 게 실제로 암산이 어른 돼서도
1: 네.
0: 계속 그게 좀 시스템이 좀 견고하게 갖춰져 있기는 해요.
1: 있어요. 네. 그때 주산학원들이 늘 옆에 속셈이라고 빠르게
0: 맞아,
1: 셈한다
0: 속셈
1: 뭐
0: 학원.
1: 그런 것들은 같이 있었죠.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잘 남겨져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또.
1: 0224님 아들의 장수 풍뎅이 때문에 한때 곤충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 사슴벌레를 잘 키우면 몸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정보를 듣고 내가 사육의 왕이 되어 부자가 되겠다며 밤낮으로 곤충 공부에 매진했죠. 하지만 제가 성격이 급해서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기나긴 시간은 고문 그 자체더라고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딱 1년 만에 곤충 재벌의 꿈을 접었습니다.
0: 와, 요거는 좀 여태까지 나온 사연 중에 가장 좀,
1: 네.
0: 실제 좀 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공부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드님은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게요. 내 취미를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0: 이렇게 잘 따라주다니.
1: 그러니까요. 김성호님, 길가에 피어나는 풀꽃과 나무의 이름을 찾고 외우던 공부요. 세상살이엔 아무런 쓸모가 없었지만 덕분에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길목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뭐 질문과 다르게 제일 좀 유용한 공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0: 그리고 김성호님은 쓸데없다고 했지만 제가 영업하자면 시인 되시면 됩니다. 시인들이 무슨 좋다. 기행을 가잖아요. 네. 뭐 관광지를 가든 뭐 공원을 가든 그러면 누가 1등인지 아세요?
1: 누구요?
0: 저 꽃 이름 알아? 저 나무 이름 알아? 알면 1등이에요. 거기서는 시인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저게 은사시나무인지 다른 나무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 야, 송우님 잘 들으셨죠? 예, 시인이 되면은 굉장히 극단의 스킬이 된다고 합니다.
0: 2414분님께서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가 불어였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샹송 한 곡 알려주셨는데 발음이 너무 예쁘고 재밌고 귀엽더라고요. 한동안 파리 여행을 꿈꾸며 불어와 샹송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에디트 피아프 조르지 무스타키 노래는 하루 종일 듣고 다닌 것 같아요. 벌써 20년도 훌쩍 지났지만 아직 파리는커녕 설의 마을도 못 가봤고 샹송은 멜로디만 기억나는데도 그때는 나름 저 파리쟁이였습니다.
1: 프랑스어가 한때 사람들이 영어를 제외하고는 가장 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게 보통 언어는 해당 나라의 문화가 좀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을 때 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그럼 그렇게 그냥 괜히 좋게 들린대요.
0: 그 말이 언어가.
1: 불어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네.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불어는. 자,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약간 또 이 불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언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스텔라장 노래 듣겠습니다. 라물 르박의 빠히.

0: 스텔라장의 라물 르 바게트 파리스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좀 파리지앵 느낌 싹 나지 않나요?
1: 네, 파리 온 것 같아요.
0: 예, 그건 좀 거짓말하지
1: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0: 너무 관성에 젖은 그 리액션.

0: 아니었거든요.
1: 네.
0: 어쩌다 관성에 젖으셨는지.
1: 다시 돌아갈게요.
0: 마치 그거 왜 시상식장에서 네. 아 진짜 이 현장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1: 네, 그런 말이 있구나.
0: 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1: 설의 말이 온 것 같아요.
0: 그 정도였으면은 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인님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세상살이에 쓸모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한 공부.
1: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선생님이 물리과 뭐 있었는데 물리 공부를 했어요.
0: 아, 그럼 너무 쓸모 있는데?
1: 아니요. 저는 문과인데 물리2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서 문제 물어보고 싶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0: 네.
1: 그래서 그 공부 왜 했을까?
0: 그래도 뇌 운동이 되겠죠.
1: 아, 됐겠죠. 네.
0: 참 그게 그것도 복이에요.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는 거.
1: 네.
0: 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뭐 떠올려도 무슨 훌륭한 선생님 많았지만 좋아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네, 떠오르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 또 하나 제가 했던 그 이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실패했어요. 속독 빠르게 읽기 공부 그거를 뭐 이런저런 책을 찾아서 이게 마치 무협 같은 거거든요.
0: 맞아요. 이렇게 약간 가로치기로
1: 맞아요. 네. 칼을 한번 쑥쑥 하면 슥 읽히는 건데
0: 맞아.
1: 속도가 네. 붙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점점 제가 이렇게 자긍심이 차올랐어요. 난 이제 속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마치 초등력처럼 한번 싹 스캔하면 할 수 있다. 근데 자만이었어요. 왜?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결국 속독은 없다. 천천히 읽어야 한다. 다시 돌아왔다. 근데 물론 가능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좋아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이번에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로버트 프렌트와 앨리슨 크라우스가 함께한 Let Your Loss Be Your Lesson.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거예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1년 정도 사귄 30대 중반 커플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샐러드 가게를 차렸는데요.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 20대 초반이라 그런가 회사 다닐 땐 안 그러더니 요즘 말투며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톡이나 문자를 잘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SNS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연락한다면서 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보고 너무 올드하대요. 좀 기분 나빴지만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기분 좋을 때는 야르 라고 하고 저 됐어요 같은 유행하는 밈 쓰고 제가 빈티지한 옷 입고 갔더니 자기야 그건 너무 밤티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알바생들 보여준다고 저보고 챌린지 찍어달라네요. 젊은 친구들이랑 논다고 해서 본인도 젊다고 생각하는 건지 젊어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유행어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젊은 친구들의 문화니까 존중해주고 저는 제 나이다운 말투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진지한 걸까요? 요즘 애들 말투 쓰면서 저를 올드한 사람 취급하는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1: 네, 애인이 젊은 친구들의 문화에 상당히 좀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K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야르 어떤 의미입니까?
2: 신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렇겠죠. 네. 그런 거 기분 좋을 때. 네. 그리고 밤티.
2: 저는 이거 듣고 있었는데 네.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연 읽기 전에 한번 쫙 찾아봤어요.
1: 뭐래요?
2: 밤티는 외모가 별로다. 이런 사연.
1: 스타일도.
2: 스타일도. 네. 외모나 옷차림.
1: 그렇죠. 네. 약간 뭐 촌스럽다, 구리다. 뭐
2: 약간. 어머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 그렇죠. 어머니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이게 저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연 들으면서. 왠지 왜 공감성 수치가 느껴졌었는데 챌린지는 좀 선 넘지 않았나.
2: 오, 챌린지.
1: 아니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이게 좀 어떨까요? 저 우리 나 제 눈에는.

0: 네.
1: 30대 중반이면 20대 후반들이랑 뭐 비슷한 뭐 또래니까 크게 그렇게 뭐 창피한가 싶기도 한데 30대들이 특징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너무 그냥 거의 이제 난 이제 아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네. 사람들은 난 뭐 그냥 크게 뭐 나이 상관없어 해서 그때 오히려 문화 차이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아예 그냥 편안해지는데 30대가 좀 그래요.
0: 약간 밑으로 가든 위로 빨리 따라 올라가든 네. 둘 중에 하나구나. 저는 말투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연자도 아시겠지만 그때 그 세대의 고정적인 말투가 있거든요. 예전에 청소년기에 신났을 때 뭐라고 감탄사 내뱉으셨어요?
1: 신났을 때요?
0: 예, 캡 이 세대 아니에요?
1: 아,
0: 야, 멋있는
1: 그거,
0: 거
1: 최고라고?
0: 어, 최고.
1: 캡이야.
0: 캡이야.
1: 따봉.
0: 그 다음에 저는 짱이야. 뭐 이런
1: 아, 짱.
0: 거. 그러다가
1: 대박
0: 대박 뭐 이렇게 네. 감탄사처럼 긍정적인 것들이 변하는데
1: 그게 캡이라고 요즘... 하지 그냥 이거 아예 그냥 그 사연자분
0: 누가 캡이라고 해요?
1: 아 사연자분한테 차라리 아예 그냥 클래식으로 가자.
0: 아.
1: 나봉 이거 잘났어 정말 막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게 세대마다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행쇼라는 말 줄여서 많이 쓰는데
1: 최근은 아니고 좀
0: 최근 아니에요?
1: 거 같거든요.
0: 네. 행복하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행복하십시오.
1: 네. 행복하십시오.
0: 그게 이제 조선 때도 줄였었어요 말을.
1: 어떻게요?
0: 정조 대왕이 1700년 후반에 수원 화성에 왕이 행차를 하는 거죠. 이걸 왕실에서 줄였어요.
1: 어떻게?
0: 행행이라고.
1: 진짜?
0: 행복한 행차라는 뜻입니다.
1: 행행 네, 행행. 너무 경박한데.
0: 행복한 행차를 줄여서 행행이라고 했고요. 당시에
1: 그거 진짜 이거 진짜죠?
0: 아 예, 그 왜 그러냐면 기록이 남아 있어요. 행행도라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던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 이름이 행행도예요.
1: 오타 아니었을까?
0: 아니 아니. 행복한 행차, 행행쇼 뭐 이렇게.
1: 행행. 우리 나한테서 얘기하면 안 믿겠다.
0: 그렇게 따지면 진작 조선 시대도 많이 줄였거든요.
1: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예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야 라고 해서 저는 원래 게임 방송을 엄청 보던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모든 어지간한 유행어들은 게임 방송들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거부감이 없어요. 저도 막 쓰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무슨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요새 애들이 쓰는 말인데 이런 뜻이래요 하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내 입에는 맞아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걸 이렇게 아 그래? 옳다구나.
0: 아,
1: 야르. 저 됐어요.
0: 그거구나.
1: 가보자고. 막 약간 이러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은가 싶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처방 씨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D는 생각이 조금 읽혀지는 그런 곡인데요. 선우정아의 뱁새.

0: 수명 누님 이시영. 80 넘은 수명 누님이 햇밤 다섯 대를 붙인다고 전화를 하셨다. 주소를 불러드리는데 동양 파라곤 아파트 대목에서 몇 번이나 틀렸다. 운조로 주인인 그 누님은 어릴 적 우물가에서 나를 업어 길렀다.
1: 울림이 있는 짧은 시입니다. 네.
0: 좀 재밌어요, 상황이.
1: 재밌고 그리고 네. 시대의 압축성이 대단합니다.
0: 그렇죠. 이 수명 누님이 아마 사촌 누나일 것 같아요.
1: 이시영 시인의?
0: 네. 이 시 속의 화자의 예, 예. 친누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예, 예. 우리가 친누나를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운조로는 실존하는 건물인데요. 전남 구례에 가면 그 조선 때 큰 벼슬을 했던 분의 대규모 저택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고요. 문화재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 집 이름은 운조루인데 동생아 너희 집 이름 뭐니? 거기서 통화가 안 돼요. 뭐? 이름 파라곤이라는 단어. 이게 뭐 모범적인
1: 파라군?
0: 아 맞아. 이게 파라곤 운조루에 사시는 이 누님이 80 넘은 누님이 파라곤이라는 낱말을 알 수가 없거든요.
1: 그 중간에 갑자기 동양까지는 알 수 있어.
0: 네, 동양까지는 알지.
1: 그러니까 갑자기 중간에 이게 보통은 우리가 뭐가 잘 안 들려도 약간 이게 유추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갑자기 파라곤 이런 네. 느낌이 들겠죠.
0: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수명 누나가 내가 어렸을 때 우물가에서 날 업어서 길렀던 분이야.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어 쓰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 말아라. 근데
1: 아, 그래요?
0: 굳이 찾아서 나를 강요하는 건 좀 문제지만 살아남을 유행어는 남을 거고 네. 네. 불필요한 건 없어질 거고 네. 다 한때일 거다.
1: 네. 이게 뭐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K님처럼 똑같이 좀 별론데 네. 실제로 그분은 제가 그랬듯이 그 환경에 있으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쓰시는 걸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나름의 그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고 또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에 있어서 좀 수월한 그런 측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말투를 열심히 썼던 과거에 대해. 그게 왜 그러냐면 운조르란 말이 구름 속에 숨어 사는 새처럼 뭔가 고요하게 사는 집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에 등장한 운조루가.
1: 멋있는 뜻이네요.
0: 근데 우리가 보면 좀 낯설고 멋있잖아요. 에이.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게 유행.

0: 하는 그런 밈 같은 거였어요.
1: 밈?
0: 네. 그러니까 그 도현명이라는 사람의 시 속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등장해요. 구름은 무심하게 산 속에서 빠져나오고 지친 새는 돌아온다.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아 여기 이 유명한 구절을 집 이름에 붙였구나라고 생각했을 거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언젠가 흑역사가 될 거다 남친의.
1: 아니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멋있게 보이던데요? 밤티라고 얘기했대. 뭘까 저 뜻은? 하면서 뒤에 꼭 후손들은 멋있는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0: 네.
1: 되게 멋있게 챌린지 영상. 이건 뭘까? 어떤 의미 없는 동작 같은데. 막 아, 여기에는 이런 철학적 의미가. 이럴 수도 있죠.
0: 저의 처방은 챌린지도 찍히셔야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부탁해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그런 말들을 자주 구사하는 걸 영상으로 박제해 두셔라.
1: 그래.
0: 네.
1: 그러자. 그리고 이게 K님한테 그걸 강요하는 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0: 맞아요.
1: 네, 그 억지로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진짜 저 같으면 좀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일터에서 사장님으로서 애들이랑 그렇게 막 언어를 동일시하고 하는 건 진짜 되게 사장으로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랑의 일상에서 그걸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아주라. 난 조금 숨막혀.
0: 좋은 방법이네요.
1: 네. 왜냐하면 K님 사연까지 보낸 거 보면 이게 슬슬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고 있어. 이러다 이거 꼴보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고민 하나 만나봤고요.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시인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박준시님 보내드리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0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끝곡으로 영재의 스누즈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창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0: 최강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에 적은 메모는 무엇인가요?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는 생각을 정리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0: 이 메모에도 기술이 있는 거 아셨나요? 뭔가 기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 생각이나 질문을 한 줄 더해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걸 봤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게 좋았을까 하고 스스로 되물어보는 거죠.
1: 오, 그러면 그냥 기록일 뻔했던 메모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생각도 더 풍부해지고요. 여러분의 메모장은 어떤가요? 어떤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궁반, 저는 피어나니 기호,
0: 저는 지웅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2일 금요일 방송시작했고요. 첫 곡은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이어 돌아온 중디 피어나무니 지웅,
0: 쿄디 피어나미 기호입니다.
1: 오늘은 메모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봤어요. 쿄디는 평소에 혹시 메모 많이 하시나요?
0: 일기는 쓰죠. 메모는 따로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하루 끝날 때 아니면 뭔가 감정이 좀 풍부해질 때 이제 뭘 쓰는 것 같아요.
1: 좋죠. 그런 거 쓰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0: 메모 하세요 혹시?
1: 전 메모 되게 자주 해요.
0: 오, 핸드폰에?
1: 네.
0: 그러면 괜찮으시면 가장 최근 메모 한번.
1: 그러니까요.
0: 저도 메모장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1: 저는 근데 꼭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0: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메모.
1: 해야 할 일들.
0: 그럼 진짜 맨 처음.
1: 맨 처음? 맨 처음은 저희 그 파트 짠 거네요.
0: 말해주면 안 되는 것이네.
1: 네, 그러니까요. 파트 짠 거고.
0: 저 있어요.
1: 네.
0: 그 제 최근 메모장은 제가 좋아하는 이름들. 이름들. 나중에 이름? 그냥 사람 이름들. 그냥 나중에 쓸만한 이름들. 나 뭘 짓고 싶을 때.
1: 뭐든.
0: 적어놨는데,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1: 네.
0: 새로운 친구 생겼는데 그 친구의 영어 이름이 빌리였어요. 빌리. 영어 남자분이었 남성분인데
1: 네.
0: 그 친구 이름이 빌리였는데 그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적어뒀어요.
1: 빌리. 그 빌리 아일리시의
0: 할 때 빌리. 네, 근데 너무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 적어뒀네요. 제일 마지막 게 그거였어요.
1: 좋아요.
0: 재밌었네요.
1: 저는 팬분들이 또 추천해주시는 것들 적어놓긴 하거든요.
0: 예를 들려.
1: 뭐 노래라던가.
0: 네.
1: 아니면 지금 써져 있는 거는 여기가 일본 맛집인 것 같아요.
0: 오.
1: 네, 여기 꼭 가보라고.
0: 아, 좋죠.
1: 강추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적어놨네요.
0: 아, 공개해 주면 안 돼요?
1: 근데 저도 안 가봐가지고.
0: 오케이. 그럼 다음에 가봐서 알려주시는 걸로.
1: 가보고 언젠가 네 인증이 되면. 네. 알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친친빵 친구들 문자도 보겠습니다. 4644님께서 제 메모장엔 대파, 버터, 참기름, 맥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장 보러 가면 안 본다는 거지만. 저도 최근에 제 위시리스트 같은 거 써온 거 있긴 해요. 제 메모장에 막 사고 싶은 것들.
1: 좋네.
0: 막 신발도 적혀 있었고. 네. 뭐가 적혀 있었을까? 맞아요. 신발 한 세 개나 적혀 있네요. 그런 다음에 그 전기 자동 그 칫솔.
1: 아, 자동 칫솔. 난 전기 자동 차깔 나온 줄 알았는데.
0: 그 칫솔. 그 저희 친누나가 그 네. 자동 그 칫솔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한 3-40만 하거든요. 칫솔이. 근데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1: 좋네. 저도 전동 칫솔 써요. 저 몇 년째.
0: 그거 되게 좋대요. 그거.
1: 좋아요. 네, 맞아요.
0: 왠지 그래서 지웅 씨 한번 이해해 주세요. 한번. 왠지 치아가 아주 반짝반짝 거리네요.
1: 웃기시네.
0: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1239님께서 꿈에서 엄청난 모험을 해가지고 이건 드라마감이다 하고 와라락 써놓고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뭐라고 메모해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메모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 맞는 것 같긴.

0: 해요.
1: 아.
0: 아, 이런 거 알죠. 저도 이런 생각 엄청 한적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창 꿈을 좀 많이 꿀 시기에 이런 거를 영감으로 해서 곡을 쓰면 어떨까?
1: 아.
0: 정말 좋겠다.
1: 그죠. 근데 항상 꿈은 살짝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근데 그런 거에서 뭔가 또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1: 그쵸.
0: 생각해서 핸드폰 옆에 두고 내가 꿈을 꾸다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 집어서 메모를 할 거다.
1: 네.
0: 해놓고 한 번도 메모한 적이 없어요, 저도.
1: 네. 아, 그 왜냐면 꿈을 그리고 꾸고 나서 까먹을 때가
0: 맞아요.
1: 더 많고,
0: 다 까먹으니까.
1: 예, 그리고 기억난다 해도 그 사전 디테일들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0: 그죠,
1: 수도
0: 그죠.
1: 있어요. 네.
0: 맞아요.
1: 저는 꿈을 애초에 많이 안 꿔가지고 공감할 수 없네요.
0: 저도 요즘 잘안 꾸긴 하는데,
1: 네. 그게 정거에 푹 자는 거니까.
0: 예,
1: 네.
0: 그래도 꼭 메모 써셔서 드라마 한번 쓰시기 바랄게요.
1: 네,
0: 1, 2,
1: 그리고
0: 3군님.
1: 저희를 섭외하세요.
0: 네, 저희 불러주세요.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챙겨서 들려드릴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됩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귀로 한번, 눈으로 한번 즐겨주세요.
1: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한계를 넘어
1: 그린비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이가연님께서 오늘 체육시간에 완복 오래 달리기 하고 체육쌤이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었어요. 아. 다같이 사진도 찍으며 좋은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두 분도 이런 학창시절 추억 있으신가요?
0: 아, 너무 좋네요. 이거 왕복 오래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그게 뭐죠?
0: 이렇게 두 점이 있고 거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삐 소리 들리면서.
1: 아,
0: 삐 소리 들리고. 그거 얼마나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1: 아, 알죠.
0: 알아요?
1: 어, 저 되게 안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예, 네, 그거 하면서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뛰어내고 싶어서 계속했는데 끝나고 막 입안에 막 피만 나고 막
0: 맞아요.
1: 너무 힘들어서.
0: 그거 진짜 뭐 은근 자존심 싸움이 된다. 네, 그렇죠. 학생 때
1: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1: 아, 잘하셨어요, 지웅 씨.
0: 저 그래도 나쁘지 않. 중상?
1: 저도 중상?
0: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1: 네, 중상 정도는 해야죠. 네.
0: 아, 학창시절 추억이라.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학교에 다닐 때 라면 스프를 갖고 다녔어요. 저 아니면 친구들. 네. 같은 이렇게 비슷한 곳에 앉아있는 친구들끼리 수업시간에 몰래 라면 스프 한 대 뜯어요.
1: 네.
0: 그리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거야.
1: 아우, 그걸 나눠 먹는다고요, 그걸? 오!
0: 조금 더러울 수 있는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맛있어요. 이 몰래 몰래 먹는다는 그 스릴.
1: 와, 그거 진짜 몸한테 얼마나 좋은, 얼마나 안 좋은데.
0: 그렇게 한데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손 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아, 아 너무 맛있었어요.
1: 추억이긴 하네요, 그건.
0: 그러니까요.
1: 네, 좋습니다.
0: 1386님께서 저 오늘 제 최애 친구들이랑

0: 최애 곱창집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원래 인기 많은 곳인데 오늘따라 저희 말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몰카인가? 여기 망하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라디오 몰래 듣느라 친구들의 눈초리를 받는 중. 얘들아 나 없이 재밌는 얘기하면 안 돼. 아 대박. 오히려 좋은 거죠 뭐. 네. 최애 곱창집이 손님이 없으면 너무 좋죠.
1: 네, 그거 망할 거라는 뜻 아니고요. 그냥 특별히 오늘 여러분 VIP처럼 모신 거예요.
0: Yes, 그러니까 네. 스페셜 데이인 거예요. 네,
1: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나쁘지 않아요.
1: 네, 저희 팀 중에서 인탁이 빼고는 곱창 크게 막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곱창을 먹자고 해서 네. 먹는 친구는 없었던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는 곱창. 무튼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529님께서 저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낮잠 자다가 갑자기 등이 따끔해서 깼는데 충전기 때문에 화상 입었어요. 오. 탱디 중디는 탱디요? 저 겨디인데요? 탱디 중디는 절대 충전기 근처에 놔두고 자지 마세요. 노래는 FX의 Electric Shock 신청합니다. 진짜 엄청 따가웠거든요. 아
0: 그렇구나. 근데 뭔지 아세요?
1: 네?
0: 이거 따가운 거 뭔지 몰라요?
1: 저 아니 알죠.
0: 따가워요 맞아요.
1: 따가워요 은근 따가워. 근데 화상 입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화상은 아프시겠는데.
1: 그 전에는 따갑다고 화상 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가움을 얼마나 꿀잠 잤으면 따가운 걸 안 느끼고 바로 화장을 입혔을까.
0: 진짜 깊게 잠드셨나
1: 봐요. 네, 아, 조심하세요. 그건 그러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때도 같은 침대에 올려두지 말고 옆에 있는 그런 bedside 테이블
0: 협탁 같은 거.
1: 네, 네. 그런 데에 올려두고 자는 게 좋아요.
0: 그러네요.
1: 네 좋습니다.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2529님의 신청곡 FX의 Electric Shock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우리끼리.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1: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0: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1: 우리의 비밀 친구도 모셔봐야죠. 비밀찌개에는 딱 맞는 친치방의 비밀 친구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비밀 친구 동표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네, 네. 동표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네,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스케줄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네. 탱디 대신에 저희 멤버 지웅 씨가 디디로 와 있는데요.
2: 그러니까요.
0: 초면인가요?
2: 초면 된 거는 처음이고,
1: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대면하는 거는 처음이고,
2: 처음이고 이렇게 뭔가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냥 안부 연락만 조금 주고 받았었던.
1: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2: 사이.
1: 어쩌다 한번 봐요 정도만 하고.
2: 그니까요.
1: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2: 그니까요.
0: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오늘 놀라웠던 게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새로운 분 만나는데 같은 멤버의 좀 친분이나 뭐 얘기한 네. 적이 있으면 아 저 지웅 씨랑 한번 연락한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네. 아무 얘기 없으셔가지고 저도 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잘 어울리세요.
2: 진짜요?
0: 그림체가.
2: 그림체가
1: 비슷해요?
2: 진짜요?
1: 네, 다행이네요.
2: 좋다, 좋다. 그러면 네 오늘을 계기로 네. 네, 친해지는 걸로 합시다.
1: 좋아요.
2: 네,
0: 나중에 네. 꼭 밥 드세요.
2: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2: 네, 오늘을 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친해지기 위한 첫 걸음이 준비돼 있죠. 네. 바로 비밀 얘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쿄디 탱디랑 2주 동안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고 좀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중디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그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회사에서도 모르는 팬분들도 모르시는 그런 비밀을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0: 예스.
1: 저는 비밀 사실 비밀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 네.
1: 가벼운 비밀이라고 하면
2: 네.
1: 오늘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좀 해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2: 오,
1: 네, 직접
0: 밥을?
1: 네, 밥을 네. 혼자서 해먹고 있어요. 이제 그 법인 카드 있잖아요.
2: 네.
1: 그걸로 보통 배달을 시켜 먹는데
2: 그쵸, 그쵸.
1: 그걸로 장을 봐서
2: 아.
1: 식대로 장을 봐서 이제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오. 방금 제육볶음을 해먹고 왔거든요.
2: 와, 진짜요?
0: 네, 오, 보통 난이도가 좀 높은.
2: 그니까요.
1: 뭐 나쁘지 않았어요.
2: 오,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1: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 먹을 정도?
2: 오.
1: 네. 근데 비밀은 보통 네. 고춧가루랑 고추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2: 네.
1: 오늘은 두반장으로 해봤습니다.
2: 두반장이요?
1: 네, 두반장. 중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 아. 재료인데.
2: 오.
1: 그러면 좀 뭔가 중식 중화풍
2: 네.
1: 제육볶음 되지 않을까.
2: 오.
1: 그래서 방금 해서 먹고 왔어요.
2: 오. 오. 맛있으셨나요?
1: 괜찮았어요.
2: 오, 네. 좋다.
0: 되게 뭔가 진지하게 임해서 되게 보기 좋네요. 아, 저는 이제
2: 네.
0: 중식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2: 네.
0: 저는 마라샹 거 먹고 왔어요.
2: 아, 엄청난 비밀을 또 알려주셨네요.
0: 엄청난 비밀이죠.
2: 보통 뭐 넣어 드세요?
0: 저 일단 소고기.
2: 소고기 필수죠.
0: 200g.
2: 200g.
1: 많이 드시네.
0: 200g이랑 네. 중국당면.
2: 아~ 중국당면.
0: 예, 분모자. 분모자.
2: 분모자.
0: 분모. 예, 분모자. 그리고 이제 푸주.
2: 푸주.
1: 푸주.
0: 예, 그리고 뭐 또 청경채. 청경채 되게 뭐라.
1: 그러니까.
0: 청경채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청경채 추가 같은 거 어디 가서 써져 있으면 꼭 하죠.
0: 예, 청경채 숙주 이런 거.
2: 숙주.
0: 배추.
2: 배추.
0: 그렇게 먹었습니다.
2: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드시는 편이시네요.
0: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매워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2: 매운 단계로 시키셨군요.
0: 1단계로 시켰는데 너무 맵더라고요.
2: 아 진짜 약간 맵찔이시구나.
0: 그러진 않는데 또 솔직히 국물이면 좀 덜 맵거든요. 네.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볶음면이면 이제 그 고춧가루가 그대로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0: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막 와 전 밥 먹으면서 원래 땀이 잘 안 흘리거든요.
2: 네.
0: 근데 땀이 막 그냥 뚝뚝뚝 흘리면서 에어컨 틀었잖아요.
2: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마라샹궈를 드시고 오셨구나.
0: 맞습니다.
2: 아, 좋네요.
1: 동표님 비밀은 혹시 어떻게 돼요?
2: 네, 저의 비밀은 오늘 제가 가방을 메고 왔잖아요.
1: 네.
2: 근데 사실 이게 그냥 패션용이라서 아무것도 네. 안 들어있어요.
0: 근데 계속 벗으세요.
2: 왜요?
0: 안 불편하세요?
2: 안 불편해요.
0: 앉을 때 안 불편해요?
2: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0: 오케이,
2: 아무런
0: 오케이.
2: 걸리는 게 없습니다.
0: 오늘 살짝 등산 룩이네요. 등산 룩.
2: 맞아요 맞아요. 약간 좀 고프커 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1: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씨가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2: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진짜?
1: 대박!
2: 와 대박이다.
1: 오 마이 갓.
3: 응?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뭐야 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0: 는 바로 여름 대비법.
1: 와우. 이번 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름은 분명 오고 있는 것 같아요.
2: 올해 여름은 특히 더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여러분은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여름 나기 꿀팁들 보내주세요.
1: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2: 영케의 Let It Be Summer.

0: 친한 친구 방송반 영케이의 Let It Be Summer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 나눠볼 문자 주제 여름 대비법이었죠. 네.
0: 일단 동표 씨는 더위 많이 타세요?
2: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안 더우세요?
2: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요? 뭔가 스튜디오가 맞아요. 그래도 시원한 편인 것 같아서 오케이. 괜찮은데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여름에는 늘 땀을 흠뻑 흘리고 다니고 네, 에어컨 꼭 틀고 자야 되고 아니면 선풍기라도
1: 저도 그래요.
0: 네. 아 진짜요?
1: 저는 저도 땀이 엄청 많아서
0: 여기 땀 1등이에요.
2: 저도 땀이 진짜 많아요.
1: 아 진짜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2: 그래서 이제 헤메스 선생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하는
1: 그죠?
2: 네. 아 동표 제발 움직이자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맨날
0: 진짜 땀이 얼굴에 땀이 없는데
2: 진짜요? 저는 완전. 땀이 엄청 많아요. 사실 지금도 살짝씩 나고 있긴 한데
0: 그래요? 네. 솔직히 지웅이가 한번 저희 자체 콘텐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모든 아이돌 통틀어서 땀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데뷔 초반 때 그래도 저희 네.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들이 네.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랑 네. 같이 하셨었는데 네. 이렇게 땀 많은 애 처음 본다고.

0: 오.
1: 하셔가지고.
2: 저도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0: 아, 그래요?
3: 네. 어, 다음에 대결하시죠.
2: 그러니까 땀 대결 한번 해요. 사우나를 한번. 어,
0: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살짝 들어오네요.
1: 좋아요. 네.
2: 효진은?
0: 네. 네, 저는 저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어. 둘 다 많이 타는 것 같고, 네. 근데 막 진짜 많이 타진 않고, 전 오히려 막 땀 같은 거는 긴장할 때 좀 더 많이 흘리는 것 같고, 그 날씨보단 막 네. 너무 주먹 많이 받고 막 이러면 땀이 막 나요. 오. 아. 그게 조금 막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좋다. 온도보단 좋아요?
2: 그럼 여름에는 땀을 별로 안 흘리세요?
0: 아, 근데 얼굴에 좀 땀이 있는 것 같아요, 꽤.
2: 아, 얼굴에.
0: 네, 다른 데는 많이 없는데 얼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2: 너무 좋다. 네.
1: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2: 저는 무릎에도 나거든요, 땀이. 오. 무릎에도 나고. 뭐, 근데 그냥 온 몸에 다 나는 것 같아요.
0: 대박. 좋은 거예요. 근데
3: 맞아요.
0: 그 소통이래. 그
3: 그쵸.
2: 순환이 잘.
0: 그죠. 순환이 잘 된 거랑
3: 좋은 거죠.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2: 좋습니다. 네.
3: 아, 이런 문자 다 왔어요. 5089님께서 쿄디 캐나다 여름도 덥나요?
0: 토론토 여름이 네. 그만큼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2: 별로 안 덥나요?
0: 아, 그것보다는 건조해서 너무 그냥 딱 즐기기 좋은 여름이에요.
3: 아, 좋네요.
2: 그냥 습하지가 않고.
0: 예, 습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토론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살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름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도시다. 막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 그래서 여름은 진짜 최고예요. 그늘 가면 시원하고.
2: 아, 너무 좋다.
0: 예, 햇빛 앞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그 정도?
3: 맞아요. 여름에 또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습도. 맞아요.
2: 그러니까요.
3: 네. 온도가 위에 올라가도 습도가 낮으면 확실히 좀 찝찝함도 덜하고.
2: 네. 맞아요, 맞아요.
3: 확실히 쾌적하더라고요.
0: 네. 한번 캐나다 여름 즐겨보세요.
3: 좋아요. 한번 좋습니다.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볼게요.
2: 네, 떡뾰끼님. 준비는 무슨? 옷도 아직 다 안 꺼내는 걸요. 어차피 교복 입을 거라 주말만 버텨야지 하면서 한 달을 미뤘는데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오늘은 여름옷 꺼내야겠어요. 부족하면 쇼핑도 엄청 해야지. 세 분은 여름옷 다 준비하셨나요?
0: 없어요.
3: 저도 없어요.
2: 네, 저도 여름옷을 안 샀어요. 이게 저는 쇼핑하는 걸 좀 귀찮아해가지고 딱 날 잡고 뭔가 각을 딱 잡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3: 저도 그래요.
2: 그 각을 잡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3: 아, 그쵸, 그쵸. 어려워요.
0: 네,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티셔츠 막 하나, 둘 막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네, 좀 사야 될 필요하긴 해요. 작년에 뭐 입었을까 진짜라고 물어보시는데
3: 작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옷장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여름이 돌아왔을 때 보면 작년 여름에는 내가 뭘 입고 다녔는지를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0: 저는 실제로 네. 저희 동생이 친동생이 저희 숙소 들어와서 저 없을 때 저의 옷을 훔쳐가요.
2: 진짜요?
3: 많이 봐요. SNS나 이런 데서
0: 깜짝. 저희 숙소 들어온 거 제 훔쳐가는 거 봤다는 줄 알아요.
3: 동생이 기영 씨가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0: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신발 어디 갔지? 그 티셔츠 어디 갔지? 하면 그 친구가 입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작년에 뭐 입었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없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2: 진짜 그냥 작년에 입었던 옷이 없어질 확률이 높군요.
0: 근데 이제 저도 대신 이제 다시 훔쳐 입긴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는 거죠.
2: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보기 좋은 형제네요.
3: 형제 있으면 네.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형제 동생 있으시잖아요.
3: 있긴 한데 제가 웬만해서 그냥 다 주는 편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0: 그치.
2: 몇 살 터울이세요?
3: 7살 터울이에요.
2: 7살. 네,
3: 그래서 좀
0: 세븐.
3: 어느 정도 아들 같은 느낌도 있고.
2: 오늘 아기 같겠다.
3: 그렇죠, 맞아요. 네.
0: 그렇습니다. 감자님께서 저의 여름 준비는 카페 빙수 탐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빙수라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빙수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세 분은 가장 좋아하는 빙수가 뭔가요?
3: 빙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동규 씨 뭐예요? 하나 둘 셋.
2: 저는 딸기 빙수.
3: 딸기 빙수.
0: 여름에 딸기? 그치, 원래 여름에 딸기구나. 네, 겨울에 딸기 아니죠?
2: 원래 보통 그 봄철 겨울에서 봄 되면서가 딸기 철이긴 한데 딸기 빙수도 많이 있으니까 딸기 빙수를 좀 많이 먹고 아니면 망고 빙수도 좋아.
0: 좋죠, 좋죠.
3: 인기 많죠.
0: 오케이, 지웅 씨는요?
3: 저는 티라미수 빙수.
0: 처음 들어요.
2: 티라미수 빙수.
3: 네. 그러니까 티라미수인데 살짝 빙수 얼음, 우유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0: 대박.
3: 그게 중간중간 그 치즈, 크림치즈나 네. 치즈케이크 큐브 같은 게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발굴하면 네.
1: 기분 좋아요.
2: 오.

0: 우리 되게 신세대 같다.
1: 아, 그러게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저도 최근에 네. 한 며칠 전에 그 카페 갔는데 거기 카페에 솔티 캐리멜 빙수?
1: 아 맛있겠다.
2: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막 적당히 달콤하고 네. 안에 끝에 팥빙수가 있었거든요. 아. 그걸 먹으면서 팥빙수 같이 이제 퍼먹는데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와 맛있겠다.
2: 아, 이 정도 과감한 비주얼은 아니긴 했어. 그냥 어 그 딱 예 네, 아무튼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고 예 네, 맛있었어요. 너무 달콤하지도 않고.
0: 맞아요. 팥빙 아 근데 팥빙수 그 옛날 빙수가 또 근본이긴 해요.
2: 그쵸.
1: 그거는 네. 질리기가 어려운 맛이.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2: 팥 좋죠.
1: 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있고,
2: 떡도 좋고.
0: 떡도 좋고 젤리 들어 있고 과일 들어 있고. 네.
1: 맞아요.
2: 전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근데.
0: 아, 많이 안 들어가.
2: 예, 거죠? 너무 많으면 좀 살짝 투머치라서.
1: 뭐든 그렇죠. 네. 적당히가 제일 좋아요.
2: 네, 적당히. 네, 좋습니다.
1: 듣고 계신 분도 빙수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윤준 님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한여름에도 종종 야구를 보러 가는데요. 더운 날씨에 3시간 가까이 밖에 앉아 있어야 하다 보니 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구매해서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제 쿨티슈와 쿨패치, 텀블러는 한여름 야구장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세 분은 이런 쿨링 제품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분이 생각하는 여름 야외 활동 필수템도 궁금해요.
2: 그죠. 솔직히 아이돌로서 그런 네. 쿨링 티슈 네. 좀 현장에 많이 쓰지 않아요?
1: 많이 썼죠.
0: 근데 저는 그런 저는 약간 몸에 뭐가 닿는 거를 되게 찝찝해하는.
1: 저도 똑같아요.
0: 진짜요? 그래서 네. 저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뭐 묻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쿨 티슈도 거의 안 쓰고 뭐 쿨 패치도 아예 안 쓰고 제가 쓰는 거는 그 선풍기인데 에어컨 네. 선풍기 아세요?
1: 그게 뭐예요?
0: 그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냉각기가 있는
2: 이렇게 동그랗고 네. 조그맣고
0: 맞아요, 맞아요.
2: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저희도 있어요. 네.
1: 그게 에어컨 네. 선풍기야?
2: 네. 네. 근데 별로 안 시원하다.
1: 별로 안 시원하다.
0: 진짜요? 그 너무 시원해서 맨날 거기가 차가워지잖아요. 그 맨날 이렇게 되고 있고.
2: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우리 그거 없어.
1: 좋다.
0: 냉각 선풍기라고 있어요.
1: 냉각 선풍기.
0: 네네.
1: 와. 한번 써봐도 좋겠네요 저희도.
0: 네 맞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2: 여름 야외 활동 필수템.
0: 네.
2: 그럼 그거라고 하셨고.
0: 네 저는 냉각 선풍기.
1: 저는 사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행을 저는 가는 걸 좋아해서 낚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챙이 큰 모자, 밀짚 모자 이런 거. 그런 거 좀 쓰고 다니긴 하죠.
0: 와 되게 자연 친화적인 되게 청년 이미지네요.
1: 그런가요?
0: 좋다. 약간 반전 매력. 무대랑 이 생활이 반전되는.
1: 좀 반전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0: 좋네요.
2: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 또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막 땀 많이 흘렸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차가운 타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주려면 괜찮다 하거든요. 춥다 해가지고.
1: 네. 저도 안 해요. 전 선풍기도 안 하고.
0: 진짜요?
1: 네. 이 뭔가 제가 컨트롤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자극이 들어오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2: 신기하다.
0: 신기하다. 네. 전 선풍기는 꼭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2: 그러니까. 네. 전 그냥 차가운 물에 그냥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0: 저도.
2: 선택할 수 있다.
0: 수영 좋아해가지고.
2: 네, 좋습니다. 네.
0: 기호 씨 있으세요?
1: 있어요?
2: 저요?
0: 네.
2: 전 뭐 있을까요? 전 그냥 뭐 저도 선풍기 쓰고 저 최근에 막 그런 것도 샀는데 이제 공연하기 전 제가 얼굴에 땀이 좀 많이 흘려가지고 네. 그 땀을 좀 안 나게 하는 그런 그 약국에 사는 거 뭔지 아세요?
0: 네네네.
2: 그 샀는데 근데 그 결국 안 썼어요. 그 잘못은 막 간지럽고 막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괜히 막 공연 날에 했는데 막 너무 간지럽고 막 오히려 안 좋아질까봐 이제 안 쓰긴 했는데 근데 막 그런 거 막 노력을 해보는데 근데 결국엔 그냥 혼자 알아서 버텨내는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크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옷을 그냥 벗던가.
0: 네. 좋네요.
1: 네. 네. 좋아요. 여름 대비 방법을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오마이걸의 윈디데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6: 여름 대비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7: 우리 미타님, 저는 열대 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냥 1년 내내 여름처럼 느껴져요. 습도도 높은 날이 많아서 솔직히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분, 여름이 안 좋은 이유도 있나요? 여름이 안 좋은 이유.
5: 솔직히 습한 거가 제일 크죠.
7: 그렇죠. 숨이 뭔가 턱 막히는 느낌이잖아요.
8: 맞아요, 맞아요.
5: 근데 가끔씩 네. 이제 여행 나갈 때 습하면 좋아요.
7: 어, 왜요?
5: 왜냐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요.
7: 아, 진짜요? 습하면 기분이 좋아요?
5: 아니, 막 여행으로 나갔으면.
7: 아, 그냥
5: 이제 그냥 일하면서 습하면 아, 이런 이건데. 근데 쉬러 나왔으면 아, 네. 습한 이 뭔가 나를 눅눅한. 감싸주고 있는 느낌.

0: 진짜. 네.
1: 그 눅눅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 네,
2: 저를 누군가 저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1: 신기하다.
2: 여왕이 나올 때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일하고 있는 안 그래도 정신없고 바쁜데 그 습하면 기도 이제 네, 심하면 그냥 이제 짜증 나죠. 네. 근데 이제 여행 나가면 이제 그 가끔씩 이제 막 계곡 가거나 그냥 산으로 가면 아니면 그쵸. 막 바다 쪽으로 가면 습해도 그냥 막 뭔가 따뜻한 그 이불 속에 있는 기분.
1: 아 그렇죠. 이미 내 몸을 물에 한번 담그니까.
2: 그렇죠.
1: 네. 여름이 안 좋은 이유. 저는 벌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3: 모기 막 이런 애들.
1: 모기도 너무 싫고 그 막 요즘 많잖아요. 뭐 러브버그도 있고.
2: 맞아요.
1: 무슨 팅커벨 같은 애도 있고.
2: 팅커벨?
1: 뭐 되게 잠자리 같이 생긴 기다란 애 있잖아요.
2: 천면이에요 그 친구는.
3: 천면이에요.
1: 한강에 많은 벌레들 뭔지 알죠?
2: 아 그 엘리베이터 항상 붙어 있는 애들.
1: 그쵸.
2: 정확히 알았어요. 아 지웅 씨는요?
3: 네. 저도 똑같이 뭐 모기랑 습도가 높은 것 정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3: 그 이외에는 뭐 여름 자체의 또 분위기도 있고 감성도 있으니까요.
1: 그렇죠.
3: 최대한 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싫은 이유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Promise 9의 Supersonic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2: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고요.
3: 저는 지웅 중디입니다.
4: 저는 우리끼리의 코너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1: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4: 오늘의 문자 주제 여름 데뷔

0: 네, 다가오는 여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1: 우리 불꽃 효녀님, 저는 여름 대비 예전에 3월에 미리 해놨어요. 오. 정월 대보름에 아빠한테 더위 팔았거든요. 세 분은 올해 대보름에 더위 팔기 하셨나요? 더위 팔기라는 게 있어요?
2: 모르세요?
1: 네.
2: 저도 몰라요.
1: 더위를 팔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파는 거야? 꿈을 파는 것도 아니고.
3: 아, 내가 이번 올해 여름에 느낄 더위를 파는 거예요?
0: 다른 사람
1: 내 더위 사가라 그러신다 뭐 이런 건가요? 사가라 그러신다. 판다 팔아라.
3: 판다 그러신다.
1: 판다 그러신다. 그러니까 이런 건가?
2: 되게 재밌네요.
1: 원래 뭔가 정월 대보름 풍습 중에 하나인가 봐요.
2: 아, 더위를 정월 사가라. 대보름에 친구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말해서 더위 파는 풍습이다.
1: 약간 내가 먼저 팔아야 돼요.
0: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 기호야 내 더위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래서 그럼 제가 진 거예요?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기호 씨가 사버리는 거예요. 기호 씨는 그럼 더위를 두 배로 느끼는 거죠.
0: 아 거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대답 안 하면 그럼 꽝인 거예요?
1: 아니죠. 제가 이미 사가라 했으니까 사버린 거죠.
2: 아 끝난 거예요?
1: 네 끝났어요.
2: 아 그럼 끝난 거구나.
1: 네.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제 더위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0: 아
1: 올 여름 많이 더우시겠다.
0: 아 망해버렸다.
1: 망해버렸다.
0: 아 재밌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올해 진짜 덥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조심해야 돼 진짜로.
1: 네.
2: 저도 한번 해볼까봐요.
0: 내년에 네. 꼭 해보겠습니다.
1: 네, 내년에 꼭 해보겠습니다.
2: 맞아요.
1: 네, 저희는 좋습니다.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복날을 챙기는 걸로 합시다.
0: 아, 뭐 놓쳤어요. 지금 저 당했는데.
1: 아, 그렇네요.
0: 장난이고요.
1: 네.
0: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소개해드릴게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지난 친구 방송반 더보이즈의 Slow Rid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여름 대비법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3: 네, 지수님. 저만의 낭만 가득한 여름나기 팁은 여름 플리 만들어 들으면서 서점이나 문구점 가는 거예요. 와.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책도 고르고 유행하는 말랑이도 만지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리고 야자 시간에 친구랑 이어폰 나눠 끼고 몰래 공포영화 보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거 알죠? 매점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으면서 쌤들 눈치 보면 더더 서늘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느낌. 오빠들은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몰래 딴짓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빠들의 최애 여름 노래도 궁금해요.
2: 와, 진짜 여름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낭만도 챙기고 스릴도 챙기면서 약간의 오싹함도 챙기시는.
2: 아, 네, 너무 좋다. 좋네요.
1: 동표 씨는 그럼 학교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3: 저요?
2: 어떤 짓을 했어요?
3: 저 많은 짓을 했는데요.
1: 딴짓 뭐 했는데요?
3: 저는 딴짓은 저는 뭐 이게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 거지만 잔 적도 있고 몰래. 아. 네, 그리고 이제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1: 몰래 잤어요?
3: 몰래 잤죠.
1: 어떻게 몰래 자요?
3: 그 학교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르잖아요. 과목 선생님마다.
1: 그쵸,
3: 근데
1: 네.
3: 절대 못 자는 선생님이 있어요. 아.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하다 하다가 이렇게 연필을 잡고 이 상태로 잤어요.
2: 그냥 그대로 앉은 상태로.
3: 그대로 앉아서 잤어요.
1: 그게 가능해요?
3: 저도 잔지 모르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다 했거든요. 예. 네. 그냥 잤더라고요.
1: 진짜 잘 자시군요.
3: 그러니까요.
1: 완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로 잘 수 있는 건 대단합니다.
3: 네, 이렇게도 잔 적이 있고 네, 뭐 젤리도 몰래 먹은 적 있고. 그렇죠.
1: 대박.
3: 젤리 입에 넣고 이렇게 입술에서 먹는
2: 입 가려놓고
3: 입 가려놓고.
2: 좋죠. 대박. 스릴 있죠.
3: 네.
1: 전 그런 적도 있는데요. 이제 여름은 아니지만 겨울에 이제 긴팔 입잖아요. 이제 네. 그 겨복이 긴팔이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이어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2: 와.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1: 이렇게 하면요? 네. 안 걸리던데요.
2: 와, 그렇구나.
1: 이제 이렇게 나니까 이제 손바닥에만 이제 그 귀에 넣는 이제 부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기대는 척하면서 이제 음악 들을 때가 많았어요.
3: 저도.
1: Music is my life.
3: 너무 좋죠. 저 여기 어차피 여기에 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1: 네, 그니까요.
3: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2: 아, 그렇구나. 네.
1: 해본 적 없으세요?
2: 저 처음이에요. 그렇게까지 음악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3: 이제 수업에 집중하셨던 거죠.
2: 그러니까요. 네.
1: 외고 준비 출신이에요.
2: 아, 진짜 그거 그만해요. 지금 몇 년째
3: 공부를 잘하셨네.
2: 너무 부끄러운데.
1: 제가 항상 놀려요, 살짝. 그 외고 준비 출신이라고.
3: 그렇죠. 그 외고 준비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너무 좋네요. 그럼 딴짓 안 하셨겠다.
1: 네. 최애 여름 노래 있나요? 두 분 다?
2: 최애 여름 노래?
3: 여름 최애 여름 노래.
2: 냉면?
3: 냉면. 네.
2: 여름 노래? 여름 노래 워낙 많잖아요.
1: Touch my body.
2: 그렇죠.
3: 시스타 선배님 노래 다 너무 좋죠. 여름에 그쵸. 듣기.
1: 맞아요. 그럼요.
3: 저는 손동표의 파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주세요.
3: 저의 최애 여름곡입니다.
2: 역시 여름엔 또 바다죠.
3: 그럼요.
2: 맞아요. 여름님께서 저는 여름에 태어나기도 했고 이름도 여름이고 좋아하는 계절도 여름인데요. 저만의 필수 여름 코스는 바다 수영하기입니다. 사계절의 바다가 다 아름답지만 유독 더 아름다운 계절이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름휴가는 꼭 바다가 있는 휴양지나 해안가로 가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수영 열심히 하고 간식으로 먹는 라면도 묘미인데 다들 바다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1: 너무 좋아하죠.
3: 너무 좋아하죠. 저는 또
1: 바다님 산 하나 둘 셋 바다. 산이군.
2: 저는 요즘엔 산인데.
3: 진짜요?
2: 근데 바다 너무 좋아하죠. 저는 바다의 그 수평선을 좋아해요.
3: 이렇게
2: 뻥 뚫린. 네. 진짜 사실 도시에 있다 보면

0: 보면 저희 항상 서울에 있으니까 네. 빌딩 숲이긴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서 사실 하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다에 가면은 그냥 눈 앞을 봐도 하늘이니까.
1: 그죠, 이게 탁 트여 있으니까.
0: 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재정이 덤빛이 얘기했는데 네. 제가.
1: 아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바다에서 태어나기도 했어가지고 또 마린보이예요 제가.
0: 오.
1: 네,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2: 어, 잘하세요?
1: 바다 수영을 잘해요.
0: 와, 바다 수영은 또 어렵지 않아요?
1: 이 정석 수영은 잘 못하는데 네. 바다 수영은 그냥 아기 때부터 해서.
2: 와, 뭐가 달라요? 정석 수영이랑 바다 수영.
1: 정석 수영은 약간 그 자세가 있잖아요. 아. 앞으로 뭔가 빨리 이렇게 헤쳐 나가는. 네. 근데 바다 수영은 그냥 그냥 막 수영이죠. 뭐 파도 타면서 수영하고 아, 뭐 이렇게 헤엄치고 이런 거고.
0: 그쵸, 바다는 파도가 또 있으니까.
1: 그쵸, 그쵸, 그쵸.
2: 아, 대박. 저는 원래 저도 산을 좀 더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근데 이제 휴가 받을 때마다 사실 이런 아시아 쪽은 이제 이런 아일랜드가 많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그래서 저는 항상 휴가 받으면 꼭 휴양지 가더라고요. 근데 휴양지 가보니까 아, 바다가 진짜 이쁘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느꼈고
1: 네.
2: 그냥 바다도 입고 그냥 모래 위에 그 저는 또 그 쪼리
1: 네.
2: 신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쪼리랑 긴 바지 입을 때
1: 네.
2: 꼭 긴 바지여야 되는데 긴 바지랑 쪼리 입으면 너무 행복해요.
1: 어, 왜 긴 바지여야 돼요?
2: 모르겠어요. 그냥 딱 긴 바지에 쪼리 입으면
1: 그 뭔가 느낌이
2: 예, 네, 그냥 내가 지금 완전 비치보이구나.
1: 어. 그러니까 비치보이.
2: 예스, 예스.
1: 네.
2: 예, 지금 여행하러 왔구나. 뭔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래서 저 심지어 저 몰랐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1: 네.
2: 딱 어느 날 바다 이렇게 해변 갔는데 긴 바지 막 카고 팬츠 같은 거에 네. 딱 쪼리 신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기 바로 썼잖아요.
1: 일기도 쓰세요?
2: 어, 내가 이게 사소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들 이렇게 네. 가끔 적어도
3: 소확행들.
2: 네. 그런데 딱 긴 바지에 쪼리 이렇게 적어뒀어요.
0: 이런 게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1: 맞아요.
2: 아, 그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0: 아,
2: 이 느낌이랑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 좋네요.
2: 죄송해요. 너무 TMI였나?
1: 지웅님의 사소한 행복은 뭐 있나요?
0: 사소한 행복이요?
1: 네.
0: 저는 요즘에는 인센스.
1: 아, 인센스. 아,
0: 네. 인센스가
1: 태우는 거 맞죠?
0: 네네네.
1: 오.
0: 인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혼자 갔다 와서
1: 네.
0: 거기서 인센스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밤마다 일 끝나고 딱 피우고 이렇게 또 힐링 시간을 가지고 잠에 들고 나면.
2: 근데 인센스 진짜 호불호 갈리는데.
0: 그쵸.
1: 맞아, 네, 맞아.
2: 그 향마다 좀 냄새도 살짝씩 다르잖아요.
1: 냄새 많이 다르죠.
0: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2: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 이 노래는 들어야죠.
1: 네네네.
2: 바닷가에서 긴 바지에 쪼리 신고 듣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1: 네.
2: 손동표의 파도.

0: 손동표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문자 더 볼까요?
1: 네, 발금이님 혹시 그 느낌 아시나요? 에어컨 바람 빵빵한 곳에서 포근한 이불 덮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겨울에 따뜻한 이불 덮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뽀송한 포근함이랄까? 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는 상쾌한 실내를 위해 에어컨 필터 청소와 뽀송한 여름 이불 빨래가 루틴입니다. 세 분도 여름 오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루틴.
2: 저는 그 뭐 저희도 당연히 이제 에어컨 청소.
1: 네, 에어컨 청소.
2: 그리고 이제 저도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이불이랑 다 한 번 짓빨래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새로운 이불이랑 그 시트 이런 거 다 해놨고.
3: 좋다.
2: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옷이 많아가지고 그 습기 제습기 이제 그 옷장에 넣는 그 뭔지 아시죠?
1: 네네네. 넣는 거.
2: 예, 그 습기를 좀 먹어주는. 네. 네, 그거를 입으로 좀 집에 좀 몇 개 두고. 좋네요. 여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3: 아 맞아요. 여름은 확실히 좀 습도 관리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장마가 오니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저는 루틴 꼭 하는 거는 여름 이불로 바꾸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시원한 이불. 네. 쿨링 이불? 네.
3: 어 뭔지 알아요. 네. 얇은 거.
1: 네. 누웠을 때 뭔가 이렇게 삽 하고 이게 시원한 이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까는 이불로 바꾸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구나.
2: 지웅 씨는요?
3: 저는 진짜 없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불을 네. 사계절 내내 좀 두꺼운 이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2: 이불 빨래해요 안 해요?
3: 하죠.
1: 이불 빨래
2: 얼마나 자주?
3: 하죠. 얼마나?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두꺼운 이불을 하고 역시 발금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에어컨 살짝 쌀쌀하게 틀어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맞아요. 두꺼운 이불 덮고 자면
1: 너무 좋죠.
3: 아 그것만큼 또
1: 딱 그 뭐라 해야 돼? 얼굴만 딱 시원하고.
3: 아 그렇죠. 얼굴만 딱 시원하고 몸은 아주 뽀송뽀송 따끈따끈.
2: 여름엔 진짜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바깥에는 따뜻한데 안에는 시원하고 이불의 안에 따뜻하고 막 이런 살짝 이 온도 차.
1: 맞아요.
2: 맞아요. 좋은 거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좋아. 네 좋습니다. 파라님께서 저는 아드렐린이 솟구치는 놀이기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수상 스포츠도 꼭 놓치지 않고 합니다. 저는 랩팅을 좋아하는데 세 분은 좋아하는 수상 스포츠나 해보고 싶은 수상 스포츠 있나요?
3: 동표 씨 해보셨어요? 수상 스포츠?
1: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바나나 보트 타고
2: 바지 같은 데 가세요?
1: 네, 보트 타고 이런 거는 해봤는데
2: 알죠. 네.
1: 수상 스포츠?
2: 저는 뭐 스포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캐나다 살았었을 때는 3일 내내 카누만 타면서 지냈던.
1: 와 너무 좋다. 너무 낭만이다.
2: 네, 완전 자연 속에서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카누 타는 법도 막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그냥 계속 배 타면서 지내다가 그다음에 저녁 되면 이제 땅을 찾아서 거기서 텐트 직접 짓고 거기서 구워 먹고.
1: 와 진짜요?
2: 그런 다음에 다 다시 철수하고 또 다시 배 타고 또 하루 종일 배 타고 그 다음에 또 멈춰서 밥 먹고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자고 그랬었어요.
1: 와 너무 이거 완전 그건데요?
2: 진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었어요. 와. 좀 위험하긴 했었지만 근데 재밌었어요. 거기서 거미 막 이만큼 큰 것들 막 보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그 자연이 되게 아름다웠고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1: 너무 낭만 있고 너무 모험 있고 좋다요.
3: 네. 그러니까요.
2: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2: 저희 피어나면 할 수 있겠네요. 카누는 딱 세 명 타거든요. 그럼 두 배를 타서 이렇게 딱 셋.
3: 좋아요. 꼭 한번 하죠.
2: 숲속에 있는 그런 강에 막 들어가서.
1: 좋네요.
3: 너무 재밌겠네요.
1: 할 때 브이로그도 한번 꼭

0: 오, 그러니까. 찍어주세요. 네,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1: 혹시 지웅 씨는 있으세요?
2: 저요? 저는
1: 스포츠
2: 해본 적은 없는데 꼭 해보고 싶은 건 웨이크보드? 아 맞나요?
1: 해봤어요.
2: 그 배 뒤에 달아서 스노우보드 같은 거 네. 이렇게 줄 잡고 이렇게 타는 거.
1: 아 그거 하지 마요.
0: 왜요?
2: 왜?
1: 아 너무 힘들던데요?
0: 아 진짜요?
1: 못 일어나던데요 저?
2: 네, 이거.
0: 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거 해보고 싶다고.
2: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1: 아 너무 재밌어 진짜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날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0: 아 진짜요?
1: 쌤한테 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네. 저희끼리는 영어로 하는데 네. 쌤이 제가 한국말 못 하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 You stupid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바보야 막
0: 그래 바보야.
1: 아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아, 아, 쉽지 않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네. 들었는데
0: 맞아요, 네. 맞아요.
2: 꼭 언젠간 한번 취미로 해보고 싶긴 합니다.
0: 네, 네
1: 좋습니다. 네.
2: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진스의 버블검.

0: 뉴진즈의 버블검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동표 씨,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또 지웅 씨랑은 첫 만남인데 네. 그래도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네. 효과가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 뭔가 네. 이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서
2: 그렇죠. 뭔가 어색함이 없이 네, 편히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2: 너무
1: 다행입니다.
2: 즐거웠어요.
1: 감사합니다. 그럼 동표 씨 추천곡으로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동표 네. 씨가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라는 곡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름 데뷔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곡 들으시면서 여름을 다 같이 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의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충주 청주에 위치한 주성고등학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주성고등학교.
2: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이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오늘 급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 5월 22일.

0: 2일 금요일 오늘 주성구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친환경 잡곡밥, 열무 비빔국수, 시금치 된장국, 양배추 파채무침, 배추김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캠핑 구이.
1: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메뉴 속 캠핑 구이는 캠핑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0: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떡볶이와 튀김, 2번 마라탕과 꿔바로우, 3번 와플과 커피, 마지막 4번 캠핑 가서 먹으면 맛이 107%가 되는 삼겹살과 소시지.
1: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동아리,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0: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GOT7 진영의 Ever Love.

0: love.
1: 내일 급식 뭐더라 이어서 갓세븐 진영의 Everlove 듣고 왔습니다. 음악과 연기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갓세븐 진영의 두 번째 미니 앨범 Set and Done 타이틀곡인데요. 태어나고 자란 시대의 음악, 어릴 때의 기억, 시간이 흐르며 희미해진 감정들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순간들을 엮어낸 앨범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2: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4번 삼겹살과 소시지.
1: 오늘 중성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잡곡밥. 친환경 잡곡밥, 열무 비빔국수, 시금치 된장국, 양배추 파매추. 양배추 파채 무침, 배추김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삼겹살과 소시지로 구성된 캠핑 구이.
2: 와우. 와.
1: 아, 전 솔직히 네. 마라샹궈일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아까 마라샹궈 먹었다 했잖아요. 네. 저 먹어가지고 거기 MSG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침이 너무 고이고 목이 너무 마르네요. 아주 아유, 그 난리.

0: 날 것 같아요 지금.
1: 아, 틈틈이 많이 드시고요. 네. 캠핑 구이 진짜 너무 좋긴 하네요.
0: 아 지웅 씨 또 캠핑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캠핑을 가진 않지만 캠핑을 계속 꿈꾸는 사람으로서 캠핑 구이 정말 영양사 선생님의 아이디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지웅 씨가 급식 딱 나오는데 이 메뉴 나왔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아 진짜요? 여기 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1: 소시지.
0: 아, 소시지. 아, 소시지 좋아하시죠?
1: 아, 저 소시지 너무 좋아해요.
0: 지웅 loves sausage.
1: 기호 씨는 이 메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0: 아, 저는 일단 다 탈락이고요. 아, 파채 무침 좋아하긴 하고.
1: 아, 맛있죠.
0: 예. 네. 삼겹살 좋죠. 아, 삼겹살이면 솔직히 그것만으로 충분하긴 하죠.
1: 맞아요.
0: 근데 아마 먹고 이제 매점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매점 갈 사람 같이 구해서
1: 급식 따로 매점 따로죠.
0: 네 그럼요. 에이. 그럼요.
1: 좋아요. 6397님께서 피어나모니 멤버들끼리 캠핑데이 한 적 있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또 해주면 좋겠어요. 캠핑데이 또 한다면 뭐 하고 싶나요? 라고
0: 저희
1: 하셨는데.
0: 언제 캠핑했죠?
1: 아니 그 콘텐츠 찍었잖아요. 네? 캠핑
0: 어?
1: 캠핑 콘텐츠 찍었잖아요. 그 이거 나 고기 구우면서 나 막 디제잉
0: 뭐
1: 하는 거
0: 그건 뭐 저 자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1: 뭐 진짜 캠핑 뭐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0: 네 진짜로 하면 재밌겠다.
1: 그러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캠핑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0: 네
1: 밤하늘 좀 보고 싶어요.
0: 아,
1: 같이
0: 지웅이가 책임져서 저희를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우 너무 좋죠.
0: 진짜로요?
1: 지웅 투어 지웅 캠핑 투어 이렇게 해서 콘텐츠 하나 기획해 주시면
0: 투어까지
1: 아 너무 좋죠. 저는 제가 다 할게요 진짜로.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꼭 가시죠.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을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2933님께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져서 벌칙으로 애교를 하게 되었어요. 강제 아이돌 체험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새삼 아이돌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애교 잘하는 꿀팁 있나요? 애교 보여주면서 알려주세요. 이거 애교 그냥 애교 보시려고 그냥 이거 하신 거 아닌가?
0: 저는 데뷔 초반 때는 애교하는 네.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1: 네.
0: 왜냐면 귀여워 보이고 싶지 않았어서.
1: 네, 네, 네.
0: 근데 이제 26 먹어보니까
1: 네.
0: 귀여운 것도 좋던데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애교할 때는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평소 그냥 귀여운 거지 애교할 때 오히려 귀엽진 않은 것 같아요. 전.
1: 아 평소에 그냥 귀여운 거라고?
0: 네. 전 그냥 원래 귀여운 사람.
1: 오.
0: 네네.
1: 좋은데요.
0: 네.
1: 저도
0: 뭐 애교 뭐 해드릴까요?
1: 뭐 기호 씨가 생각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팬분들이나
0: 네.
1: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0: 뭐 어떤 행동이든 멘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1: 말이든
0: 네. 피자 먹어도 돼요? 막 이런
1: 그런
0: 거.
1: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0: 방금 한 거예요.
1: 아, 방금 한 거였어요?
0: 네 방금 한 거죠.
1: 이제 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죠 놓고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0: 아, 왜냐면 은근슬쩍 지나치는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지웅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꿀팁 일단 알려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1: 꿀팁이라 꿀팁 뭐 없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0: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1: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0: 하나 둘 셋
1: 냥

0: 여기야?
1: 아 저기
0: 여기야?
1: 센터요.
0: 아 어렵네요.
1: 예, 탈락이고요.
0: 아 근데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1: 아니
0: 이렇게
1: 뭐
0: 노래를
1: 완전 원샷 잡아주는데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6년차 아이돌이 지금 화면 보고 하고 있어.
0: 모니터 안 보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기호 씨. 야 지금 제작진분들 지금 난리 나셨는데. 어머.
1: 아 진짜
0: 좋아요. 역시 그래도 아. 프로 아이돌이긴 아이돌이네요.
1: 어 갑자기 막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0: 좋아요.
1: 장난이고요. 아 네. 이렇게 애교 그냥 하는 거죠 뭐야.
0: 맞아요. 화이팅이에요.
1: 네. 화이팅입니다. 네 6376님께서 저 요즘 아사이볼에 빠져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두 분은 아사이볼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0: 규 씨는 그래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1: 아 아사이볼 너무 좋아하죠.
0: 네.
1: 아사이볼 진짜 좋아하죠. 이 여름 되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아사이볼의 단점 그 어쨌든 그 파란색이잖아요. 아사이가
0: 블루베리인가? 어, 아사이베리구나.
1: 맞아.
0: 아사이베리가 있구나.
1: 그래서 파란색이죠. 다 먹고 나면 아 그렇죠. 파란색 아니 보라색이죠.
0: 네, 네.

0: 네, 그러면 이 치아에 네. 이 보라색이 아, 맞아. 다 묻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알아. 그게 조금 스케줄 전에 먹긴 좀 그런데 어. 근데 뭔가 아침 식사로 저는 이제 그리스 요거트 먹거나 아사이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1: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켜 드시더라고요.
0: 좋아하세요?
1: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0: 아, 지웅 씨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아사이볼에 코코넛 shred coconut shreds 어. 그리고 이제 피넛 버터랑
1: 어 좋네.
0: 블루베리랑 이런 여러 가지 좀 과일 같이 하면 맛있어요.
1: 그래요?
0: 예, 네, 그걸 어, 건강하고 저도, 좋아요. 어,
1: 조만간 먹어볼게요.
0: 네. 오. 후기 알려주세요.
1: 알겠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Surfaces의 골든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어제 같은 과 동기와 크게 부딪혔다. 사건의 발단은 전공 조별 과제 회의였다. 날도 덥고 결론은 안 나고 둘 다 예민해져서 날선 말을 톡톡 내뱉게 됐다. 다른 조원들 분위기까지 쌓여졌고 우리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대충 헤어졌다. 집에 와서 누웠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근데 또 톡으로 사과를 하자니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싶어서 선뜻 선이 가지 않았다. 결국 오늘 오후 우리는 다시 좁은 회의실에서 마주쳤다. 하필이면 다른 팀원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건지 어색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상황이 그냥 싫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다. 커피고 내가 삼. 그러자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따라 나섰다. 그러면서 어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봤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그게 끝이었다. 역시 화해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1, 2, 1, 2, 3. 몇 시?

0: 빈지노가 피처링한 자이언티의 미안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2563님이었습니다.
1: 아 정말 멋지시네요.
0: 네,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제 일하면서 좀 친하게도 지낼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진지한 일할 때는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또.
1: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0: 네, 근데 이게 그게 막 누구 잘못하고 못하고의 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답은 안 나오고 답답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 내뱉는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딱 용기를 내듯이 그냥 다음날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딱 하면 진짜 그 한마디가 진짜 그 큰 싸움을 그냥 완전 회복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지웅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또 많이 싸워봤으니까.
0: 맞아요.
1: 예. 네.
0: 저희는 딱 이렇게 많이 싸웠죠. 딱 이렇게 진짜 네. 딱 이렇게
1: 이 둘이서
0: 예 네, 그냥 네. 톡톡 그냥 막 예 그 네, 진짜 완전 톡톡
1: 맞아요 예 네. 톡톡 날선 말
0: 그쵸
1: 이렇게

0: 듣고 그랬었는데 네. 확실히 그냥 한 번만 얘기 처음 해보자 얘기하자 라던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처음 얘기 꺼내기가 가장 어렵지.
1: 맞아요.
0: 꺼내고 나서부터는 또 금방 화해하고 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 네. 더 웃긴 거는 진짜 서로도 불편해가지고 누군가가 한 명이 제발 좀 말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입장일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마음이랑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네, 솔직히 말은 쉽겠지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용기 내면서 어차피 친구니까
0: 맞아요.
1: 그냥 헤이 우리 커피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아주 잘했습니다.
0: 너무 멋있습니다.
1: 화이팅. 네.
0: 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용기가 안 나거나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 하면서 한번 또 말 걸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에, 사실 자존심이 제일 크죠. 먼저
0: 맞아요.
1: 말 걸기 그냥 아, 내가 굳이 왜 했었지 이게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에.
1: 근데 그냥 괜찮아요. 다 그래요 원래.
0: 저희도 그래요.
1: 에, 화이팅입니다. 에.
0: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563님에겐 햄버거 세트 2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친구랑 같이 드십시오.
1: 교환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 열려있으니까 여러분의 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0: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아,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립니다.
3: 5월 선물이에요.
2: 간편식 세트,
3: 견과류 세트,
2: 만능 소스 혼주유,
3: 문화 상품권,
2: 녹용 홍삼 스틱,
3: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2: 지금까지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우리 더 친해져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즐거웠죠.
1: 그러니까요.
0: 네, 오랜만에 지웅이랑 네. 같이 했는데 아 역시 지웅이는 되게 진지하네요.
1: 그런가요?
0: 너무 진지해요. 아 근데 보기 좋아요. 아, 이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고 네. 이제 확실히 또 탱디랑 같이 하는 거랑 좀 네. 다른 분위기긴 하네요.
1: 아 좀 다를 거예요. 아마.
0: 아 근데 전 또 이제 지웅이랑 더 오래 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6개월 동안 같이 함께했으니까 네. 예전에 그래서 뭔가 옛날 생각 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아 잘하시네요.
1: 아 아닙니다.
0: 네, 잘 이끌어 가시네요.
1: 감사합니다.
0: 네, 어땠어요 지웅 씨는?
1: 저도 너무 좋았고요. 뭔가 친친은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켜디 있어서 네.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아, 안 그래도 지금 59938님께서 오랜만에 중디로 돌아온 소감 어때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다.
1: 아,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항상 DJ를 꿈꾸고 있는 한 명의 친구로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웅이는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
1: 저 진짜 DJ 좋아요.
0: 네. 네. MBC에서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류수정의 Venus and a Bowl Soup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모니 지웅,
0: 기호였습니다.
2: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잭 블랙과 시로 그린이 함께한 노래 쿵푸 파이팅이었습니다. 영화 쿵푸 팬더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세계 거북이의 날이에요. 매년 5월 23일. 무분별한 포획과 기후변화, 해양 쓰레기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모든 거북이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미국 거북이 보호단체가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3일. 이 세계 거북이의 날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저는 이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쿵푸팬더의 거북이 우구웨이 사부님, 그분이 해주신 이 한 말씀.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이 멋진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애니메이션 붉은 거북 사운드 트랙이죠. 2016년 작품이고요. 그해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된 애니메이션. 프랑스 제작사하고요. 스튜디오 지브리가 합작을 했어요. 네, 붉은 거북. 감독은 네덜란드 출신의 애니메이터 미카엘 두독 드 비트.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 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처럼 플로우도 대사가 없지만 지루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이 붉은 거북도 대사가 없지만 그림으로 모든 걸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인도에 한 남자가 표류를 하게 되고요. 어느 날 거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목이 붉은 거북입니다. 그리고 이 거북이 여자로 변합니다. 점점점. 생략이 많고 또 여백도 많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보통 가장 좀 흔하게 보는 시선은 사람의 평범한 일생을 형상화한 거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있죠.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져왔지만 사람이 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노년을 맞이하고 이런 한 사람의 일생을 거북이라고 하는, 어느 날 나타난 붉은 거북이라는 판타지 요소로 풀어낸 작품,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붉은 거북. 아까 쿵푸팬더의 거북이가 육지 거북이라면, 네, 붉은 거북은 바다 거북이. 세계 거북이의 날에 오늘은 이 두 편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아까 우구웨이 사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했던 우구웨이 사부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선물 같은 일인지를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박희원 씨께서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편지지에 손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글씨가 저의 큰 누나 글씨와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 이거 큰 누나 글씨인데? 저 어릴 때 뭐 가정통신문 이런 거 오면 큰 누나가 이제 다 뭐 써서 보내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배움이 짧으셔서 한글 맞춤법에 익숙치 않다 보니 큰 누나가 그 부모 역할로, 부모가 써야 할 말은 큰 누나가 다 썼기 때문에 그 글씨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되게 닮으셨어요. 자, 박희원 씨의 손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행 간다고 글 남기고 소개해 주신 그 방송 들으면서 혼자 신나고 좋아서 엄청 웃었어요. 생각났어요. 사연 보다 보니까. 근데 체코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체코에서 찍은 영화 뷰티 인사이드 음악도 들려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그분입니다. 여행 중에도 글을 남겨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연 남겨야지 그랬는데 점점점. 엄마가 1차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동생과 교대해서 병원에서 이틀 밤 보내고 왔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 모습으로 엄마가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보낸 첫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FM 영화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데 정말 좋았어요. 물론 늘 좋지만 그 시간에 들으니까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가끔 방송 듣다 보면 병원에서 시간 보낸다고 사연 보내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떤 마음인지 완전히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들은 날 마침 필소굿 코너였고요. 거기서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 준 영화는 We Live in Time. 이게 참 공교롭네요. We Live in Time의 주인공도 영화 속에서 암이었잖아요. 근데 엄마의 항암 치료 때문에 함께 병원에 있는데 We Live in Time 소개가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나 봐요.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울 것 같아서 꼭 참으면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못 본 야구 소식 찾아보고 왜 졌니 화도 내보고

저요, 이번 여행 다녀오면서 결심했어요. 단순하게 살자. 복잡하게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자. 매일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거 하자.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해보면서 살자. 앞으로도 여행 이야기 가끔씩 해도 되겠죠? 작가님 남미 여행 이야기처럼? 아, 그럼요. 저 지금 20년 넘게 우려먹고 있잖아요. 언제든 하십시오. 체코는 정말 낭만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부럽다. 그리고 맥주. 크, 현지에서 마시는 쌉싸름하지만 맛있는 그 맥주. 그렇게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다시 체코로 돌아오는 7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편지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앞으로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희원 씨. 여행지에서 사셨다고 작은 수첩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거 쓸수 있나? 이거 아까워서. 이거 가끔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에 이연경 씨는 부산에서 고양이 소품 되게 귀여운 거 보내주셔서 역시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 이렇게 받았다고 그때그때 방송에서 말씀 안 드리는 건 이게 또제 뜻과 다르게 전달될까 봐. 예. 선물하면 소개가 되네? 나도 선물해야지. 뭐 혹시나 이렇게 또 생각이 이어질까 봐. 그럴까봐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잘 받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진짜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선물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돈 쓰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한테 돈 쓰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네. 괜히 저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마음만 주세요. 마음만. 네. 마음만 무료 배송으로 언제든 잘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신 선물을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신 거는 일단 잘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그래도 또 부담이 적잖아요. 예, 수첩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박혜원 씨. 그리고 어머니 이제 항암 치료 막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호전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것 또한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아무쪼록 잘 싸우시고 잘 버텨내시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으쌰으쌰. 네, 서로가 서로에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 시간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50-50? 예, 50대 50이라는 영화. 조셉 고든 레빗하고 세스 로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박희원 씨의 어머니처럼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항암 치료를 하는 주인공으로 코미디를 만들 수 있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50-50입니다. 이게 실제 그 시나리오를 쓴그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니까 당사자가 자신의 그 시간을 웃으면서 풀어냈는데 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고 또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도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50-50. 이게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소개해야지 했는데 지금 박혜원 씨 어머니 얘기 들은 김에 박혜원 씨께 요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50-50. 그 영화의 노래도 좋은데 오늘은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펄잼의 옐로우 레드벨벳.

듣는 사람은 좋으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곡. 예, 제가 만약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면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도 될것 같아요. 목 아프게 불러서 가슴 아프게 파고드는 노래. 너무 잔인하다. 네, 펄잼에서. 네, 아니죠. 영화 50대 50에서 펄잼의 옐로우 레드베터 50-50라고 검색하실 때50대 50 검색하셔도 되고요. 숫자 50, 짝대기, 또 숫자 5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크리스 코넬 목소리도 한번 들어야죠. 목 긁어서 내는 소리. 네, 선샤워, 영화 위대한 유산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아, 두곡 이어 들으니 뭔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분 뚱이 씨는 영화 클래식에서 캐논 변주곡, 파헬벨의 캐논 들려달라고, 형편되실 때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작가님, 우리들이 100년도 못 사는데, 뭐 잘해야 한 80년 정도? 그 안에 만나서 이렇게 음악 신청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80년 지나서 태어났으면 우리 못 만날 뻔했잖아요. 와, 오늘 쿵푸 팬도 우구에이 사부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사연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런 자세입니다. 네, Today is a gift. 영화 클래식에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파헬벨의 캐논.

파헬 베레 캐논, 파헬 베레 카논 디장조는 뭐 현대 팝 가요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곡을 좀 두 곡 정도 이어봤습니다. 영화 클래식에서는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베놈 라스 댄스에 나왔던 마룬 5의 메모리스, 그리고 싱글인 서울에서 이상희 씨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불렀던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전 음악이 현대의 음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412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오랜만에 듣고 싶더라고요. 영화 청춘 스케치, 위노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에서 리사 로베 스테이.

청춘 스케치, 위너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에서 리사 롭의 스테이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손현이의 오늘은 어떤 일이 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떠올려서 붙인 거 아니에요. 신청곡 있어요. 7278번 문자번호 쓰시는 분. 스케치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가는 청춘을 아쉬워하며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청춘 크로키도 아니고 청춘 캐리커처도 아니고 왜 다 청춘은 스케치일까요? 마지막 곡은 영화 리설 웨펀 3 사운드 트랙입니다. It's Probably Me, 스팅과 에릭 클랩튼이 함께한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네, 여기는 플레이디오 스페셜 DJ 발디 영재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메 외계인들이죠. 플레이브가 부릅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솔루텍
1: 1544-8777.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집이 작은 새 한 마리에게 어울리는 새장의 크기는 얼만큼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새가 작으니까 새장도 적당한 크기의 작은 거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새한테는 적당한 크기의 새장이란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새장을 갖다 줘도 바깥 새장보단 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새장은 키우는 사람의 공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크게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새장 속의 새는 아니지만 평일 내내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오가며 지냈잖아요. 그런 만큼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움직임의 반경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의 자유가 더 힘차게 날개를 파닥일 수 있게 말이죠. 5월 2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이 앤트 메리의 푸른 양철 스쿠터였습니다. 짠하네요. 새한테 가장 알맞는 새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항상 저는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점심시간에 다른 동네로만 잠깐 다녀와도 후련함이랄까요? 자유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놀러 가야겠어요. 저는 주말에 피곤하다고 집에 있는 시간도 참 많은데 갑자기 저도 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은 새 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노래 제목이 모모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로 꽉 채워봤는데요. 김성재의 말하자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명카드라이브의 냉면까지 방송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이 하는 노래들 정말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 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이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빵! 빵긋 웃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새아침 빵글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마침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이 봄밤에 수놓은 연등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광화문 종로 이쪽 갔다고 했잖아요. 밤에 연등이 쫙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저절로 정갈해지더라고요. 참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중에서 불교에서 온 용어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즐겨 듣는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불교 용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이 시간은 정보도 알아가고 또 노래도 알아가는 그런 알찬 시간이 더더욱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얼마 전 제가 새 아침을 진행한 지 딱 1주년이었잖아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인연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이 인연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온 말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인 인과 이를 돕는 간접적인 조건인 연이 합쳐진 단어고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채워져야만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흔히 모든 인연은 마땅한 때가 되어야 찾아온다는 뜻으로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인연이죠. 오늘 첫 곡은 이 깊은 의미를 담은 제목이죠. 이승철의 2004년 발표곡 인연 준비했습니다. 당시 MBC 드라마 불새의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이승철의 인연이에요.

이승철의 2년 함께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 말에도 불교 용어에서 온 건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바로 주인공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흔히 연극이나 영화의 중심인물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망상과 번뇌 속에서도 동요함이 없는 진실한 자, 즉 내 진짜 마음을 주인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인데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목이 주인공인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선미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 둘만의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그래, 넌 오늘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공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가사가 참 아프게 들리는 곡인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만나볼 단어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찰나의 순간 할 때 그 찰나입니다. 불교에선 흔히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낼 때 이 찰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현대 시간의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75분의 1초라고 합니다. 오, 정말 우리가 인식하기도 힘들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이죠. 마침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서도 이 단어가 들어간 곡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2024년에 발표된 곡 찰나인데요. 사랑에 빠지는 그 결정적인 찰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반짝이던 그 순간을 노래하는 아주 청량하고 신나는 곡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 선미의 주인공. 그리고 사랑에 빠진 찬란한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노래, 조용필의 찰나입니다.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셨고요. 그 다음 곡은 조용필의 찰나였습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2007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이 노래 제목 어디에 불교 용어가 있다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놀라지 마세요. 그 단어는 바로 세계예요. 놀랍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지구, 세계의 모든 나라 혹은 인류 사회 전체를 일컫는 말로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깊은 의미를 알고 나서 소녀시대의 노랫말을 다시 보면 노래가 좀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알수 없는 길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놓지 않고 쫓아가서 마침내 새로운 나의 세계를 마주하자고 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랄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진정한 시공간을 찾아내겠다는 단단한 다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럼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이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보통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두고 나락이 떨어졌다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여기서 나락 역시 불교 용어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락은요,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을 겪는 중생의 세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뜻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의미가 점차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에는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아주 귀엽고 유쾌하게 쓰인 노래가 있습니다. 2021년 딘딘과 10cm가 함께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러면 안될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 딘딘 씨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고요. 좋아하는 이성 앞에만 서면 고장난 로봇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너 앞에만 서면 나락이라는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한 줄로 표현했는데요. 이곡 먼저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어서 방탄소년단 슈가가 함께해서 화제를 모은 곡이죠. 아이유의 8 가사 속에서도 불교 용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별은 마치 재난 문자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맞이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 꼭이 섬에서 다시 만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영겁이 바로 불교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겁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득한 시간, 그 어떤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앞에 길 영자를 붙인 영겁은 그야말로 영원한 세월을 일컫는 말인 거죠.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 아득한 영겁의 시간을 지나서 꼭이 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 간절하고 먹먹한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노래 같이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가가 피처링한 아이유의 에잇이고요. 그 전에 이 곡부터 함께 하시죠. 10cm가 피처링한 딘딘의 이러면 안될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10cm가 피처링한 딘딘의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슈가가 피처링한 아이유의 8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막판이다, 끝장이다 라는 뜻으로 이판사판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이 단어 역시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판승은 참선과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또 사판승은 절의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스님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의 강력한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의 입지가

하락으로 떨어지면서 스님이라는 신분이 최하층 계급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승려가 된다는 건 신분 사회에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선택이었던 셈인 건데요. 여기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이판사판은 막다른 궁지나 끝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던 싸이의 노래 가사 중에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들어간 곡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2015년에 발표된 나팔바지예요.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팔청춘 이판사판 독에 걸린 모 중에 모 아니면 도 렛츠고 막다른 길에 몰려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모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놀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긴 곡인데요. 오늘은 그 뜻 잘 되새기면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이라는 뜻으로 뒷바라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불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바라지는 법당에서 큰 스님이 법문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곁에서 소리를 받아주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등 자잘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돌봐주는 스님을 뜻하는데요. 이 바라지 스님의 역할이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돌보거나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돕는 의미로 뒷바라지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오빠차의 가사에서도 이 뒷바라지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그냥 흘려 들으면 그저 오빠 차 뽑았으니까 신나게 놀자 하고 허세 부리는 노래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남자가 마침내 멋진 새 차를 뽑아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가족과 여자친구를 가장 먼저 태우러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다 태워. 먼저 부모님, 또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절대 아니야. 허세나 생색. 내 차엔 없거든. 어떠신가요? 이 유쾌한 멜로디 속에 감춰진 고마움과 사랑이 또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따뜻한 노랫말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싸이의 나팔바지 들을 거고요. 이어서 뒷바라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노래죠.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함께한 오빠차까지 같이 들을게요.

0: 스타.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아침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잖아요. 이번 시간도 찰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끝나버렸네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연거까지 남아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연거까지 함께 할 거예요. 질리시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게요.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발매된 롤러코스터의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이죠. 일상 다반사 준비해봤어요. 불교에서 이 일상 다반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가 곧 평상심, 즉 깨달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아주 흔하고 소소한 일을 일컫는 말로 이 단어를 쓰곤 하죠. 제목처럼 이 곡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요리하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강아지 소리 이렇게 생활 소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소리들 유심히 찾아 들어보면서 이 곡 함께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식당 안내문이 있어요. 물과 박상은 셀프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요, 박상? 대체 누구인가요? 혹시 메뉴 이름이 박상인 건가요?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는데, 안내문에 적힌 박상이 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 박상은 바로 경상도 방언으로 뻥튀기, 예, 강정 비슷한 그건데, 예, 뜻하는 말입니다. 쌀이나 옥수수 등을 압력으로 팽창시켜서 만드는 추억의 간식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박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예, 울산이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쓰던 말이고 듣던 말이에요. 뻥튀기를 박상이라고 부르는 경상도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수줍게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말 뻥튀기 같은 추억의 간식 하나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5월 23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첫 곡 K-POP 추억의 향기였습니다. 아, K-POP이라는 그룹 진짜 오랜만이다. 와, 박상. 박상이 뭐 튀밥, 튀밥 밥을 튀겨 넣어서 붙여놓고 예, 예, 맞아요. 강정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뻥튀기 쪽이 아니고, 근데 밥알이 좀 부풀어 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딱 달달한 엿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굳혀가지고 간식으로 먹는 건데, 아 먹고 싶네. 저는 견과류를 좋아해요. 밥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박상은 진짜 박살 나죠, 저는. 박상은 그냥 박살 나는 거. 할머니 집 가면은 박상 무라 하면서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주시면은 그거 계속 아작아작 먹었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투리로 얘기하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귀엽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모았다가. 서울 친구들은 뭐 여기 우리만의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본이다 생각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 한강라면? 한강라면을 누가 어린이 때 가서 먹어요. 친구들하고 한강라면을 하나 먹자 이러면서 누가 가요. 에이 우리. 그러니까 이게 참 간식 이야기들 어릴 때 간식 이야기들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간식처럼 2시간 이렇게 또 챙겨 드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달달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소중한 100원이 담긴 장문, 사진 만나보는 시간. 100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조선 최고의 금쪽이라고 하네요. 양녕대군에 대해서 만나보실 겁니다. 전국의 오은영 박사님들 예 함께 해주시고요.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 더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0: 있어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3: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 원
3: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허아,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6: 열혈 강호 온라인
7: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8: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 강호 온라인
7: 열혈 강호 온라인
9: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0: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9: 아하
11: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들 거금 100원을 들여서 보내주신 긴 문자들, 사진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행복. 행복하다. 굿모닝 FM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즐거운데 하루하루 또 이런 소통의 시간이 또 쌓이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뿌듯합니다. 굿모닝 FM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또 근황을 알려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2708번님이 제주 한 달 살기 떠난 도진이 엄마입니다. 어우, 기억하죠. 테디 덕분에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굿모닝 FM과 함께 보낼게요. 감사해요. 5월 12일 반반은 퀴즈에 참여하셨죠. 우리 유리 씨. 16개월 아기랑 제주 한 달 살기 떠난다고 그래서 남편분에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하셨다고 했던 거 다 기억납니다. 방송 이제 노래 틀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남편도 고마울걸?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방송으로는 안 나가가지고 예.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기 이렇게 말 구경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팔 통통하니 아유 너무 귀엽다. 이런 경험들이 어릴 때 이 추억들이 오래오래 정서에 크게 남아있을 거예요. 제주에서 엄마랑 살던 한 달 이게 은근히 예, 정서 안에 남겨있을 겁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네요. 저희도 행복해요. 6180번님 반반키 도전했던 진다영입니다. 입합이 태명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우리 테디 라디오 시간이랑 딱 겹쳐서 아쉽게 3주년 파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함께했어요.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입합이 사진 하나 보내고 오늘은 역사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5월 11일에 반반키 이제 다영 씨가 참가해 주셨었는데 출산 전에 마지막 이제 검진날 참여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우 뭐야? 깐난이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완성형이지? 너무 예쁜데요? 콧대도 벌써 이렇게 오똑하고 입이랑 눈 와 너무 뚜렷해. 어유야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이가 인물이 벌써 좋아. 4772번님 테디랑 원일 셰프님이 소개해준 덕분에 남편과 5살 아이와 함께 전남 보성에 다녀왔어요. 청취자분이 알려주신 돈가스집도 다녀오고 쭈꾸미, 갑오징어, 제철의 맛 느끼고 왔답니다. 가게 사장님께 테디 라디오

듣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쑥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테디 덕분에 여행으로 힐링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또 이렇게 보성 녹차밭 사진까지 딱 보내서 저희도 행복한데 어때, 그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저 다 가보고 싶어요. 맛쟁이 신사에서 말해준 거 다 가보고 싶어.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아우, 침 나옵니다. 예. 자, 이쯤에서 1585번님의 신청곡 정은지 10cm 함께한 같이 걸어요. 그리고 0503번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두 곡 듣고 올게요.

0: 용서해줄게.
1: 화 다 내고 용서해준대. 와,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정은지 10cm 함께한 같이 걸어요 였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계속해서 100원의 행복 이어갑니다. 5479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5월 17일 일요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10km 러닝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과연 끝까지 뛸 수 있을까 걱정도 컸는데요. 굿모닝 FM을 들으면서 달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힘이 나는 노래들만 나오더라고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마다 신나는 음악과 테디의 목소리가 큰 응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1시간 5분 51초로 완주할 수 있었어요. 와, 제 인생 첫 10km 완주라 더 뜻깊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함께 달리는 기분이 들게 해준 테디와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굿모닝 FM 들으면서 꾸준히 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인증 딱 보내주셨는데 오, 멋지게. 피니셔. 아, 멋지네요. 달리기 러닝을 좀 저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도 제 걸 다시 듣게 하면서 뛰면 뛸 수 있을까? 그걸 떼야 이제 좀 모니터가 되는 건가? 아, 어쨌든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공을 했다니까 뿌듯하네요. 저희가 대신 같이 뛴 느낌이 진짜 들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네요. 3693번님. 아니 테디 3주년 파티 듣고 문자하는데요. 테디가 라디오에서 부른 노래 진짜 라이브 맞나요? 머리 감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봐요. 두 곡까진 그냥 들었는데 마지막 곡 희재 들으니까 진짜 못 참겠네요. 저도 의심받을까봐 머리 인증샷 남겨요 하시면서. 아, 진짜 머리 감다가 인증샷 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솔직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라이브 맞습니다. 예, 라이브 맞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 직업이 가수입니다. 가수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머리 이 모습 제가 보고 싶진 않았는데 머리 감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우리 많이 가까워졌네요.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머리 왜 이걸 찍어? 물 다 떨어졌네 지금 뭐.

휴대전화에. 9402번님이 결혼식에서 수줍게 사진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트. 실물 깡패, 음색 깡패 태희님 늘 응원합니다. 사진 잘 간직할게요. 하시면서 예, 또 보내주셨는데 기억납니다. 제가 원래 축가하고 빨리 이제 사라져요. 근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얼른 찍으시죠. 그래서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유.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인 줄은 지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만 찍어드리고 왔는데 다들 이제 결혼식 할 때는 또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니까 멋진 또 추억의 사진으로 이렇게 남네요.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8863번님이 신청해 주신 푸른바다의 전설 OST죠. 성시경 어디선가 언젠가 듣고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0: 시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

0: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1: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항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0: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1: 온.
0: 경농의 스티온.
1: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0: 온.
1: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0: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1: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다 만나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0: 하면 되잖아요. 그럼요. 아니요.
1: 이거는 이제 다들 농담인 거 아니까.
0: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아, 근데 전 진심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김재원. 예. 이런 세 글자가 역사 쪽에 저한테 1등입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
0: 지난주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역사. 네. 와, 이게 타이밍도 좋았고 예, 예, 내용도 예. 좋았다.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인 줄 알았다라는 예, 예, 표현도 예. 있었고 임진모 쌤 같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음악의 최고봉의 네. 모든 야, 네. 합점이 다 김재원으로 모였습니다.
1: 예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배순탁 작가 긴장해라 등등.
1: 아.
0: 아, 근데 음악은
1: MBC의 너무... 자랑 아닙니까?
0: 어, 그럼요. 네. 스타죠. 네. 예. 근데 그만큼 역사도 진심이지만 음악도 진심이다. 아, 그렇죠. 그런 게 느껴졌어.
1: 아, 전 또 우리 뒤에 시간 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또 음악 아. 얘기 또 시작하게 되면
0: 아, 그렇네. 이번 주입니다. 아, 네. 우리 또 재원 쌤이 또 회복. 예, 한 시간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네. 내일 갑니다. 내일.
1: 네네네. 예.
0: 아, 걱정돼.
1: 신나는 걸로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예예. 예, 예, 예.
0: 인생이 신났던 적이 있죠?
1: 아, 그럼요. 제 책을 썼을 때예요.
0: 아, 네. 아, 또 책이 나왔네. 책이 나왔어. 세대 한국사.
1: 예, 세대 X 한국사. 어. 오랜만에 단독저서 혼자 썼습니다. 네.
0: 어, 아, 이거를 직접 쓰신 거죠?
1: 제가 직접 썼습니다.
0: 아니, 왜냐면 여기 작가 사진이 있는데 네네네. 다른 분인 줄 알고.
1: 아,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보시면 되는데 예.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굿모닝 FM과 또 연결이 아니 되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작가님들과 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세대 간의 벽을 많이 느꼈거든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이렇게 서로 혐오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화해하면서 각자의 시대를 이해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본 그걸 또 역사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좀 요즘에 세대 갈등으로 좀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한 권씩 읽어봐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네.
0: 사실 뭐 갈등 뭐 혐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쵸. 이해하려는 그 어떤 그럼요. 여유가 없어요. 네. 각자가
1: 맞아요.
0: 근데 그 여유를 좀 네. 가질 수 있는 훌륭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예, 세대 X 한국사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일하러 갑니다.
1: 그럼요.
0: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아, 조선 최고의 아 조선 최고 아닙니다. 한국사 최고 아니 세계사 최고.
0: 어 뭐야?
1: 세계사 최고의 금쪽이 오늘 이야기요. 아, 아주 재밌습니다. 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날 텐데 바로 태종의 첫째 아들이었었던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0: 아, 세계 최고 금쪽이라고요?
1: 세계 최고. 이분 에이, 못 이길걸요?
0: 에이, 더 있겠지.
1: 어, 그런가?
0: 얼마나 금쪽이길래?
1: 예, 예, 금쪽입니다.
0: 이게, 야 네.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네. 키워드 바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핏빛 건국과 장자의 탄생입니다.
0: 핏빛 건국은 이제 조선의 건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예,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 태종이 예, 핏빛 권력 투쟁을 승리로 완성을 하면서 예. 왕이 됐어요.
0: 네.
1: 근데 인간 원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왕이 되는 동안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니 예. 내 아들만큼은 나 다음에 왕이 될 사람들만큼은 안정적으로 조금 뭔가 그 시스템 하에서 그냥 왕이 좀 됐으면 그래야 좀 조선이라는 나라가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럼 당연히 장자가 왕이 되는 게 맞잖아요.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야 이 정근대 시절에는 안정적으로 국가가 운영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양녕대군입니다.
0: 예.
1: 양녕대군이 원래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 세 명인가가 있었어요.
0: 예.
1: 다 어린 나이에 사망합니다. 근데 양녕대군을 낳을 때 예. 태종은 아직 왕이 아니에요. 28살이었고요. 부인은 원경왕후 30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낳은 왕자가 아니라는
0: 그렇지.
1: 거죠. 굉장히 어렵게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뒤에 계속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사랑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쪽이가 되는 그렇지. 첫 번째 과정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무조건 요건입니다.
1: 네.
0: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한다.
1: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자란다는 걸 알아요.
0: 알지. 당연히 알지.
1: 근데 왜 그러냐. 왕자였었던 시절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었을 때 태어났거든요. 세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세자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럼 그냥 우쭈쭈입니다. 우쭈쭈쭈쭈쭈쭈 이러면서 6살 때까지
0: 이쁨만 받아.
1: 계속 이쁨만 받으면서 유아의 시절을 보냈어요.
0: 아.
1: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0: 왕이 됩니다. 왕이 됐어요.
1: 이방원.
0: 이방원 태종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의 지위가 달라져요.
1: 그렇지.
0: 이제는 세자가 돼야 돼.
1: 세자가 되지.
0: 세자가 되면 조선시대에는 교육이요 어마어마하게 엄격합니다. 치국평천하 해야 되잖아요 이제.
1: 예.
0: 이 원래 그냥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양녕이 아니라 세자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교육이 남달라요.
1: 그렇지.
0: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느냐. 이 조선 땅에서 똑똑하다는 똑똑한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도 아니요, 밤까지 계속 책을 읽어요.
1: 아...
0: 이 유아 때까지 공부에 큰 진심이 아니었었던 사람이 이 교육을 받는다? 적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전에 이제 왕 세자들은 네. 태어나자마자
0: 그럼요.
1: 나는 이런 세자다. 인생이구나. 네. 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해냈지. 네. 누군가한테 갑자기. 네. 갑자기 너 오늘부터 밤 네. 늦게까지 글 공부해야 돼. 네. 해내야 돼. 아, 쉽지 않지.
0: 10세 이전까지는 노는 데 집중했던 친구가 이제부터는 공부만 해야 됩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어요. 이래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만 보면 감기에 걸렸대요.
1: 아, 똑같아지네. 일반 초등학생하고 똑같아져.
0: 선생님만 보면 배가 아프고.
1: 그렇지.
0: 선생님만 보면 감기에 걸리는 거야.
1: 그렇지.
0: 거예요. 몸이 으슬으슬 떨렸답니다.
1: 선생님 이마 만져보세요 하면서 이마 만지면 뜨거워. 네. 왜냐하면 내가 거기 달궈놨거든.
0: 그렇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지.
0: 그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선생님 이렇게 들어와요.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냥 방석 위에 누워서 개 짖는 소리를 냈대요.
1: 어머. 아, 상상도 할 수 없다 진짜.
0: 그런 짓을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요 이 아버지 때부터 엄격하기로 유명한 집안입니다.
1: 아.
0: 세자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태종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러면 태종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1: 원래는
0: 진짜 아버지라면
1: 예, 엎드려 받쳐야지.
0: 엎드려 받쳐야 되잖아요. 예. 웃습니다. 그런 거 자꾸 나한테 일일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선생님과 그 제자의 관계를 더 굳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어린 나이에 다 그럽니다. 나중에 다 고쳐져요.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1: 왜 그런지 아시죠?
0: 예. 네.
1: 이방원은 네. 어릴 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
0: 그렇죠.
1: 이거 안 받아도 나 왕 됐는데.
0: 왕 됐는데.
1: 아, 뭐 그런 것까지.
0: 그 다음에 나도 어렸을 때 네. 공부하는 거 안 좋아했지만 나중에 커서 공부했는데 아니, 나 과거 급제했잖아요.
1: 이게 딱 김재원 이제 스토리랑
0: 그렇죠.
1: 딱 이어집니다. 어릴 때 공부를 안 했지만.
0: 18 이후부터 해도 됩니다.
1: 아, 지금 이방원인 줄 알았어.
0: 네. 예. 이런 건 일일이 자꾸 아빠한테.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그 옆에 있었던 그 시중 드셨던 분들은 무슨 죄예요?
1: 아.
0: 그분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요.
1: 어머나, 아이고, 괴로워라. 괴로워.
0: 그러면 양녕 입장에서 예. 나한테 굳이 이렇게 안 한 아버지는 또 나 이해해 주네.
1: 아, 금쪽이 테크 완벽하다 진짜.
0: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조금씩 일탈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
1: 하하, 참 잘못됐어.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궁궐의 담장을 넘는 세자입니다. 양녕대군의 일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라고 하면 사실 앞섰던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색을 즐기세요.
1: 커서 이제 담을 넘군요.
0: 18 이후부터 본격적인 일탈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1: 아하.
0: 첫 번째 일탈부터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아이고.
0: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봉지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봉지련 씨입니다. 네. 기생이에요. 이분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첫눈에 반합니다. 양녕이.
1: 아.
0: 양녕이 첫눈에 반하고요.
1: 예.
0: 이 기생을 따라서 일단 본인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시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만남을 주선을 해요. 그 다음에 만나요. 세자가 기생의 뒤를 따라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1: 그쵸.
0: 그 이후로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한밤중에 궁궐로 기생을 불러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
0: 안 되지.
1: 안 되잖아.
0: 태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태종이 이걸 가만히 두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0: 놈에 따라갔던 뒤를 밟게 했었던 그 하인들을 불러서 장을 쳐요.
1: 아,
0: 곤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장입니다. 장.
1: 아니 왜 아들을 좀 혼내지?
0: 야, 근데 세자니까.
1: 하.
0: 근데 더 문제가 뭐냐?
1: 예.
0: 그래놓고 봉진원도 잡아들이거든요.
1: 어.
0: 그 다음에 양녕대군이 선택하는 게 뭐냐?
1: 예.
0: 단식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1: 공식 영어로 보니까 땡깡.
0: 땡깡이죠.
1: 와.
0: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 봉지련 씨. 풀어주세요.
1: 아빠한테.
0: 아빠한테.
1: 아빠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사실.
0: 태종 진짜.
1: 와, 진짜 무서운 사람.
0: 왕이 되는데.
1: 와, 진짜 무서운 사람.
0: 동생 죽이고 된 사람입니다.
1: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0: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1: 아빠로서는 안 무섭구나.
0: 네. 아빠. 너무 예쁨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기생이에요 아버지. 그러면서 밥을 끊어요. 곡기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태종이 받아줘요.
1: 아이고.
0: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봉지련한테 선물까지 주고 풀어줘요. 풀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쪽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단식만 하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기생, 평양기생 소행이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너무 이뻤대요.
1: 소행씨가.
0: 소행씨가
1: 네.
0: 전국 팔도에서 가장 이쁜 기생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1: 아유야.
0: 이분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분을 만나기도 하고
1: 예?
0: 궁궐로 부르는데
1: 예?
0: 봉지련씨 사건에 한번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가느냐. 담장을 넘어갑니다.
1: 아하, 여기서 담장을.
0: 네, 담장을 어떻게 넘느냐?
1: 예.
0: 아, 이걸 이 담장 넘었던 게 어떻게 걸리느냐? 양녕도 넘어가고 소행 씨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했었던 그 담장 길에
1: 예.
0: 자국이 남아요.
1: 아, 너무 많이 왔다.
0: 너무 많이 왔다 갔다.
1: 달았구나 거기가.
0: 그 부분만 단 거예요. 담장이랑 오. 그 옆에 있는 길이.
1: 그렇지, 그렇지.
0: 그거를 걸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잡아들이죠. 단식투쟁을 또 합니다.
1: 아...
0: 근데 이때도 아빠는 넘어가요. 아빠는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보통 예 금쪽이 이 에피소드 보면 이런 이야기 꼭 있거든요.
1: 예.
0: 아빠가 넘어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엄한 엄마가 등장해야죠.
1: 아...
0: 원경왕후가 한번 혼냅니다.
1: 아, 혼내요?
0: 한번 크게 혼내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까지만 혼내요.
1: 아, 그럼 크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때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생각에 한 명을 더 부릅니다.
1: 예?
0: 기생 칠점생씨라고 하는 분을 또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
1: 예?
0: 이 칠점생씨가 어떤 기생이냐? 큰아버지의 첩까지는 아니고 큰아버지랑 같이 놀던 기생.
1: 썸.
0: 썸을 탔던 기생.
1: 아.
0: 문제가 되죠.
1: 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의를 벗어나서 아이고.
0: 그런데 이때도 이 주변에서 같이 놀았었던 친구들한테만 벌을 주지 정작 양녕대군에게는 딱히 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본인 스스로 이제 자유분방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조금 더 일탈의 어떤 그런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 결정적인 사건?
0: 네.
1: 너무 궁금하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태종은요. 평화로운 왕위 계승을 위해 이것 세습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 중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태종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장자 2번 연장자 3번 억만장자 아 보기 너무 대충 내셨습니다.
1: 이야.
0: 꾸지람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전형적인 양념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1: 아 금쪽이 작가님
0: 네. 꾸지람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나가 있어요. 한번 꾸지짐이 있어야 됩니다.
1: 그럼 단식투쟁 들어가요.
0: 아 그래?
1: 자 여러분들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드라마 원경 OST입니다. 적재의 단

0: 적재 단 한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세계 최고의 금쪽이 양녕대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실분이 낳은 첫째 아들을 뜻하는 이 표현 바로 1번 적장자입니다.
0: 적장자 맞춰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입니다.
0: 아, 이것도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1: 네.
0: 경쟁과 갈등 빠질 수 없죠.
1: 네. 누구랑 했겠습니까? 당연히 형제를... 나중에 이제 세종이 되시는
0: 예.
1: 충녕과의 경쟁과 갈등입니다. 일단 아버지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장자로 꾸준히 쭉 이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당연히 이 친구가 양녕이라는 이 친구 내 첫째 아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좀 품어주려고 계속해요.
0: 예.
1: 그런데 옆에 우리 셋째 아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0: 예.
1: 공부를 너무 해.
0: 그렇지.
1: 공부를 너무 열심히
0: 해. 와.
1: 근데 이거 나쁘게 볼 거 절대 아니에요. 왜 나쁘게 볼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세종이 되시는 이 충녕대군이 아버지 앞에서 공부를 그렇게 해요.
0: 아. 퍼포먼스인가?
1: 남들 앞에서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0: 아.
1: 이게 또 보면 그럼 또 이뻐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뻐 보여. 그다음에 왕이 어디

0: 무슨 행차를 하거나 이럴 때 양녕 첫째 아들은 사냥놀이 가거든요.
1: 그렇지.
0: 그때 꼭 같이 있는 사람이 셋째예요.
1: 아,
0: 중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괜히 고사 하나 읊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 나 오늘 이 고사 공부하고 왔어요.
1: 아, 좋다. 퍼포먼스 좋다.
0: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빠 눈에 어떻게 보여요?
1: 그게 효예요.
0: 내가 첫째 아들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프지만 내 자식 농사 적어도 셋째한테만큼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1: 그래, 그게 효라니까.
0: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 네.
0: 양녕이 그걸 압니다. 나중에 매형집에서 술을 먹다가 뭐라 그러냐면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겠죠.
1: 예.
0: 동생이 너무 이뻐서 했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 봐라 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예.
0: 요런 식의 이야기들을 왜 양녕이 하느냐. 형이랑 동생이 있을 때도 형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 옷을 맞췄어.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이겠죠.
1: 그렇지.
0: 걸치고 온 거예요.
1: 예?
0: 쫙 걸치고 있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어때?
1: 어때?
0: 라고 물어보면 형님 먼저 마음부터 가다듬으십시오.
1: 와
0: 사람들 보는 앞에서.
1: 와 형인데 동생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나?
0: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1: 금쪽인데?
0: 근데도 이제 여기서 너 어떻게 이러면 세자 체면 구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호방한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 그래 나도 그럼 책도 한 권 읽고 할게. 이렇게 넘어가야지.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 나중에 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녕이.
1: 네.
0: 세자가 동생을 무척 꺼리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아는 거예요. 양녕도. 저 친구가 동생인데 나한테 일부러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멀어지게 되고 할머니 제삿날이었는데 그 본인 양녕은 매사냥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 어떻게 할머니 그 제삿날에 간사한 소인배들이랑 그렇게 놀 수 있어요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사람들 앞에서 동생한테 쪽팔린 일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서로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충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봐야 저 아버지는 3대왕입니다. 3대왕. 그리고 그 양녕대군이 왕위를 이으면 4대왕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한 나라에.
1: 예?
0: 본인이 생각해도 형이 너무 왕감이 아니에요. 임금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나라 걱정에 이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꿈꿨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1: 세종이 세긴 세다 근데.
0: 세죠.
1: 세 많이 세.
0: 네, 그리고 욕심도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네.
1: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쉬어갈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알뜰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알뜰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알뜰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뜰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고모님 팬테입니다.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했는데 내일은 김지현 쌤 이어서 양양대군 계속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0: 네.
1: 또 한 시간 동안 스페셜한 시간 내일은 그냥 뭐 김지현 데이예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예. 저희도 감사함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내일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봉합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 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목포 신안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FM의 주간 뉴스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되짚어 볼 거예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더 만나보는 시간까지 꾸려가 보겠습니다. 화요일로 갑니다. 화요일 5월 19일 발명의 날이었어요. 5월 19일이 그래서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굿모닝 가족들의 발명품들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오, 발명가들이 많았어요. 2538번님이 제가 해운대 동백초등학교 발명반 출신이었는데요. 로봇 팔에 모기향 달아놓은 모기 퇴치 로봇을 만들어서 상장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후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 그러니까 모기 향은 알죠? 그 불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우리 은하, 태양계 은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타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한자리에만 두니까 여러 개 피워야 되고 쉽지 않았어. 근데 그거 로봇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똑똑해. 0501번님이 발명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티매트와 수세미를 돌돌 말아서 꽃처럼 포장해서 선물했어요. 아이디어 좋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아, 컵받침을 티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뭔지 몰랐네. 그거랑 이제 수세미를 말아가지고 와, 너무 예쁜데요? 수세미인지 몰랐어. 이 사진으로 보면 진짜 무슨 거실거실한 이 약간 재질감 느껴지는 꽃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다. 발명품 맞네요. 3002번님이 어머니가 옆에서 발명의 날 얘기

이 들으시더니 저를 발명했다고 얘기하시네요. 크크크 위대한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발명한 게 맞네요. 네, 이게 뭐 탄생도 하지만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발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간혹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이렇게 예 디자인 해주시니까 발명가들 맞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다 발명가들 맞아요. 1170번님 내 생애 최고의 발명품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닐까요? 영원히 기억될 발명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흐뭇합니다 하셨어요. 다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은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자 모두의 발명가들 화이팅! 그리고 발명품들도 발명가들의 이 사랑과 정성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웅님의 신청곡이에요. 에이티즈 원더랜드 듣고 올게요.

강력합니다. 에이티즈 원더랜드 듣고 왔어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게요. 수요일로 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를 했었는데 아일리스의 이츠미와 이정현의 와를 저희가 믹스 퀴즈로 들려드렸었죠. 이츠미를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선곡 될 때마다 반응이 뜨겁게 옵니다. 야, 근데 매력이 있어. 물론 이 퍼포먼스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멋지게.

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패러디 비슷한 분위기가 아, 또 재밌어요. 가사 무슨 뜻이냐면요. 예, 소주 바이 삼겹 바이가 아니고요. 바이어스가 영어로 최애라는 의미라서 Who's your bias? I'm your bias. 너의 최애는 누구? 바로 내가 최애. 이런 뜻인데 소주 과일, 성류 과일 이런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셔가지고 지금. 근데 그 맛으로 또 음악 즐기는 것도 있죠. 박현진님이 It's me. 중독성 진짜 미쳤지 않아요? 그 4107번님. 이 노래를 들으면 붐씨가 생각이 나요. 아, 붐씨가 또 한몫했어 사실. 안 들어가면 저 들어간다 이거 하셔가지고 6085번님이 안 들어오면 저 들어간다 이게 봐. 다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 테크노 장르인데 테크노 전사 몇 있는데 이정현 씨가 단연 탑이잖아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2814번님이 이정현 씨가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새끼손가락에다가 젓가락 붙이고 고개를 휘젓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추억이네요 하셨어요. 이 유행의 시작은 이제 이정현 씨가 이렇게 하고 유행 문 닫는 건 이제 장혁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싹 닫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9180번님이 아침 운행 중인 부산 508번 버스기사입니다. 이정현 와도 틀어주세요. 제발. 아, 또 운전기사님들 또 신나는 노래들 또 이게 있어. 취향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오늘 하루 파이팅 있다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우리 굿모닝 FM 기사님들 잘 모십니다. 기사님이 버스에서 틀어주시면 버스 승객들까지 막 홍보도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버스 얘기 나온 김에 버스에서 온 문자들 보겠습니다. 7460번님 테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509번 509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굿모닝 FM 청취자시네요. 내적 친밀감 뿜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0951번님이 출근길 310번 310번 버스에서 테디 목소리 들려서 제 이어폰 바로 뺐어요. 크크크. 아, 감사합니다. 4602번님 인천 남동공단 도시 35번 버스에서 테이 라디오가 들립니다. 아유, 기사님 감사합니다. 3692번님 62번 버스에서 크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6337번님 부산 사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싶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 또 굿모닝 FM 가족분들 계신데 감사해요. 안전운행 하시고 아침에 또 운행하실 때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뭐 못하면 또 친구 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쓴소리도 들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6337번님 부산 마을버스 기사님이 신청해 주신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9180번님이 신청해 주신 이정현 와 이 노래 들어야죠. 예, 508번 버스기사님 듣고 계신가요? 두 곡 듣겠습니다.

0: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이정현, 와. 자, 촉속의 노래들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 봅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 MVP는요. 바로 반반한 퀴즈 이번 주 화요일 참가자 최인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북 경산에서 대추 농사 지으셨던 분인데 한 문제 차이로 만점을 놓쳤어요. 와, 에너지가 진짜 대단했는데 한번 다시 듣고 올까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경북 경산에서 대추 농사 짓고 있는 최인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인근님 반갑습니다.
1: 라디오 파이팅!
0: 좋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으셔. 뭐야, 만점 나올 뻔했잖아요.
1: 아깝다.
0: 아, 진짜 아깝다. 한 문제 틀렸어요.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선물 치킨을 콜라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야, 아, 영어 문제 맞췄어요.
1: 오,
0: 그러니까요.
1: 그 이번 주 주말에 전국 소년체전에 저희 큰아들이 나가거든요.
0: 어머나.
1: 100m, 200m 나가는데 네.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또
1: 네, 재혁이 화이팅!
0: 아, 재혁이 화이팅! 아, 진짜 제가 아침 라디오 하면서 느끼는데 이 톤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생을 파이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톤이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내리면 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아. 8183번님이 사과 대추인가요? 올해도 풍농 되시길 바라며 저는 딸기 농부랍니다. 허허허 하셨어요. 또 많은 우리 파머님들께서 네, 굿모닝 FM 아침에 또 나가시면서 밭에 나가시면서 함께해 주고 계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먹을 때마다 늘 사실 농부들한테 감사 인사 마음속으로 해요. 7353번님이 대추하면 경산 대추가 짱이죠. 달고 맞나요? 1729번님 인근님 밝은 에너지 받고 대추들이 맛있게 자랄 것 같아요. 그럼요. 농부들의 마음까지도 손길에 다 닿여서 다 농작물로 나옵니다. 예. 아, 기분 좋은 우리 인근님을 MVP로 뽑았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위클리 굿모닝 이어갈게요. 0517번님의 신청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0: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922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테디, 저 오늘 소개팅해요. 연애 9년이나 쉬었는데 뭐 으악 너무 떨려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팅 후기 남겨요. 국밥 됐어요. 소개팅 상대분이 너무 노매너여서 시원하게 말아 먹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9년 만에 트라이 했다는 것, 주변에서 누가 소개해줬다는 것, 이거 큰 발전이에요. 9년 동안 연애 안 한 친구면은 중간에 소개팅이 분명히 했을 텐데 소개팅도 없었다,

외모만 보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지. 근데 그거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선구안까지 있으니까 이제 트라이만 하시면 돼. 화이팅! 아, 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더 진심을 묻혀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깨알 뉴스 시간에 한번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장난감이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20, 30대 청취자분들께서도 최애 장난감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3687번님이 어릴 때 오락실에서 철권 태그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하나 설치를 했지요. 후후. 어릴 때 하고 싶은 만큼 못했던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철권 태그. 예. 이 아케이드 오락을 그 기체와 모니터까지 붙어 있게 미니로 이렇게 오락실 기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소중대가 있어요. 또 크기가. 전자상가 가면 여기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안에 게임 종류가 있습니다. 예, 300개부터 500개, 700개. 근데 그 안에서 철권 게임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40% 더 비쌉니다. 이게 3D라서, 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건 저도 구입을 해봤다. 저는 대자로, 예, 가수가 돼서 이제 성공한 기념으로 제가 대자로 철권 또 최신 버전이 들어있는 걸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수백 대 갑니다. 수백 대. 수백만 원대 가요. 근데 그 기기 지금 저 핸섬 피플의 최영호 키보디스트가 있는데 작업실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집에는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눈치가 이제 보여가지고 그 작업실로 보내서 음악 작업하러 가면 이제 거기 앉아서 한 30분 합니다, 제가.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4377번님은 저는 포켓몬 카드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회도 나갔어요 하시면서 취미로 모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포켓몬 그 가방까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와, 멋지다. 포켓몬 카드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쁘다. 저 때는 진짜로 라떼로 갑니다. 라떼 가요. 90년대에는 모아봤자 우표. 우표는 이게 모으면 이제 돈이 된다. 그래서 우표들 이제 쫙 모았었고 카드를 모으는 걸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NBA 카드라고. 그래서 마이클 조던 카드. 이제 스포츠 선수 카드들이 그때 막 나왔어. 그게 다시 가격이 피가 붙고 했던 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애니메이션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유희왕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 봤는데 카드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할 정도로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네요. 사고 싶다. 8467번님이 제 디지바이스 보조배터리예요. 디지몬 소환! 하시면서 오, 이거 디지몬 문자까지 이렇게 쫙 돼있는 오, 추억의 장난감들 다 꺼내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3584번님이 요즘 저희 오빠가 건담에 꽂혀서요. 차에도 태우고 다닙니다 하시면서 미니 건담. 제가 또 한때 건담에 또 빠져가지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있죠. 그때 뭔가 시간을 좀 조심히 보내고 싶은데 생각이 많아졌을 때 누구의 추천인지 기억이 안 나. 건담을 조립하라고 해보니까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 다 만들고 나면 완성도가 너무 좋아. 저도 그래서 건담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예, 지금 남의 집에 다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네. 나한테 장난감은. 7727번님이 제 최고의 장난감은 드래곤볼 피규어입니다 하시면서 와, 피규어 또 퀄리티 좋은 걸로만 쫙 모아놨네요. 오천크스 있고 여기 보니까 트랭크스. 오, 이 부르마의 비키니 버전은 이거, 오, 이거 희귀템인데 이거 있으시고 짱구 있고 에너지파 쏘기 전의 모습. 예, 개왕권 에너지파와 초사연 에너지파 다 있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 저는 또 애니메이션 만화 너무 좋아하는데 또 피규어 모으는 취향은 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여행 같은 데 가면 하나 사고 싶긴 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거 사와서 지금 체인소맨의 이제 체인소 그 조그만 거랑 뭐 하이큐의 이제 그 주인공 두 명 서 있고 그 정도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만화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애니의 영역이 있어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872번님의 신청곡 IOI의 신곡 갑자기.

0: 아이유아이의 신곡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유행본부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위클리 피플로 프로농구 우승 감독이죠. KCC 이상민 감독님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전민기 총장님 역시 예, 옛날 이야기 나오면 막 에너지 막 돌아갑니다. 엔진 막 돌아가요. 잔뜩 흥분했던 그 순간 잠깐 듣고 올게요.
1: 프로농구에서 KCC를 우승으로 이끈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이상민 감독입니다.
0: 아, 이상민 선수일 때는 이제 컴퓨터 가드.
1: 진짜 연세대 시절 수많은 오빠 부대 이끌고 다닌 우리 이상민 감독.
0: 이 드라마도 이상민 선수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4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부.
1: 저는 이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0: 마지막 승부 싫어했던 남자는 없을 거야.
1: 진짜.
0: 이것 때문에 농구 시작했어요, 저는.
1: 맞아요. 예. 다스리였나 이름이?
0: 예.
1: 다스리.
0: 어.
1: 너무 좋아했었어요.
0: 아니, 손지창 쪽이었어요? 아니면
1: 저는 장동건.
0: 장동건. 아, 덩크 쪽이었어요. 3점 슛이 아니고.
1: 180도 회전 슛이 저는 그때 당시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3점 슛을 뒤로 돌면서 예. 쏘는데 내가 그 장면에서 정말.
0: 아, 그 장면은 모두가 다. 네.
1: 너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0: 저는 너무 손지창 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극중에서. 근데 그 고글이 멋져서.
1: 맞아.
0: 저 물안경 끼고 한번 해봤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왜냐면은 그 캐릭터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해. 남자들의 질투를 좀 사긴 샀어요.
0: 맞아.
1: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0: 아.
1: 그러나 너무나 네. 멋진 연기였죠.
0: 역시 최신 네. 유행보다 과거 얘기에 불타는 남자. 우리 전민기 정 총장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진짜 술술 나와. 아, 유행본부는 우리 작가들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 이야기는 그냥 술술 나와요. 아, 시간이 흐르는데도. 이상민 감독 90년대 아이콘이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도 추억에 푹 빠지셨어요. 장진희 님이 고딩 때 친구랑 야자 땡땡이 치고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연세대 체육관으로 이상민 선수 보러 갔었어요. 아, 국룰이죠, 국룰. 아, 야자 땡땡이는 국룰은 아니지만 어디 갈 때는 이제 집에 들렀다가 나오면 혼나. 그러니까 옷을 챙겨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 공용에 어디 가가지고 갈아입고 바로 딱 갑니다. 전보현님이 1994년 농구대잔치 시절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방송에 연대 농구부 우승 멤버들이 출연을 해서 방송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랬어요? 와. 9468번님이 이상민 선수 연대 시절 팬이었는데 응원하다가 흥분해서 도자기 정수기 깨버렸어요. 진짜? 거실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림. 어떡해. 정지현님이 꺄! 12살부터 상민오빠 팬이었어요. 지금은 12살 아들이 있고요. 아직도 너무 응원합니다. 야,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누군가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좀 행복인 것 같아요. 엄으뜸님이 아! 드디어 굿모닝 FM에서 농구 얘기 나오네요. KBL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손호팀 팬미팅도 다녀왔답니다. 헷! 해주셨어요. 예. 혀를 딱 깨물면서 헷! 농구 이야기도 저희 종종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끝난 건가 시즌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한편 맛쟁이 신사 시간에는 이원일 셰프님과 드디어 제주도로 갑니다. 서귀포시로 떠났었는데 제주도 음식 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잔뜩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혼자 없사이에. 3895번님이 서귀포시의 갱이국 미쳤어요. 유유. 갱이국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갱이국이 이제 갱이가 제주도 방언으로 개죠. 개. 꽃게 참게 할 때 개. 그래서 갱국. 아, 시원하지. 갱국. 1142번님이 갈치조림은 관광객들이 먹는 메뉴이고 진짜 도민들은 갱줄이 조림 먹어요. 객줄이 조림 먹으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셨어요. 객줄이 조림 찾아보니까 쥐치의 이제 제주도 방언을 객줄이라고 합니다. 쥐치 조림이 있어요? 메뉴판에 있어야 저희가 먹을 거 아니에요. 메뉴판에 있어야 먹지. 뭐예요? 집에서 하는 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나네. 나 이런 거 너무 화나. 아니 왜 관광객도 가서 객조리 조림이라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하고 이제 먹을 수는 알아도 있지 없잖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화냈으면 미안해요. 집에 가면 주실 거예요? 5333님이 제주 토종닭 마을에서 닭 샤브샤브 드셔보셨나요? 비오는 날 끓여 먹으면 끝내줘요. 닭 육수에 미나리, 배추 등 넣고 끓여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답니다. 제주에 토종 닭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 어, 이런 게 있어요. 제주 닭은 또 다른 맛인가? 0758번님이 식당이라고 보긴 그런데요. 서귀포 남원에 나땡 이야기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면요. 사장님이 저녁에 뱅에돔 회를 떠주세요. 와, 뭐야. 통기타 라이브도 해주시고 죽입니다. 이런 낭만이 또 있어. 그래, 게스트하우스를 또 하시는 대표들은 낭만이 살짝 있어요. 이게 돈 벌려고만 하기에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 만나고 즐기고 또 그 오랜만에 오는 그 사람들의 설레이는 표정을 보면서 또 그 기운을 얻으시고 이런 예 대표들이 있는데 이 사장님 제대로네요. 나땡 이야기 갈까 한번. 이하나 이사부님이 제주도는 뭐가 너무 많아서 동서남북 중산간으로 전부 나눠서 해주세요. 유유. 안 그래도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제주는 뭐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예, 가면 뭐 또 천지니까. 일단 노래 들을게요. 6538번님의 신청곡 문세윤 한해 비행기 추씨가 피처링했어요. 6717번님의 신청곡 거북이 칵테일 사랑 둘 다 거북이의 노래네. 예. 또 히든싱어 나와가지고 보면서 또 살짝 눈시울이 또 붉어졌었는데 저도 추억이 있어서 자, 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봤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2654번님이 노래방에서 같은 베개 부르다가 폭풍 오열했어요. 왜 왜? 태희님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 사연이 있으셨나요? 감정이 좀 뭔가 묻으셨나 본데. 있죠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죠. 가수가 되고는 이제 없지만 학창시절이랑 노래하다가 그러니까 어디 풀 데 없잖아요. 이 뭐 구구절절 특히 뭐 연애의 감정 같은 거는 어디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하려면 그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제 끊어졌고 뭐 이럴 경우 풀 데 없을 때는 발라드만 한 게 없죠. 거의 노래방 들어가서 그냥 노래를 핑계 삼아서 그냥 어차피 소리 지르는 거 했을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단단하게 멋지게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태희의 같은 베개 이제 들을 때는 웃으세요.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푸르름이 짙어지고 있어요. 봄에서 여름으로 이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침 가족 이은희님의 사연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 표현이 참 근사하죠. 예, 계절이 이사를 한다. 그 변화를 어디에서 느끼고 계세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들고 다니고 식당에서 이제 막 게시했다고 광고하는 냉면, 아니면 마트 1열에 등장한 수박. 그렇게 보니까 또 여름은 맛있는 계절이기도 해요, 그죠? 예, 더 이상 봄에 미련 두지 말고 여름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